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의 왕릉이 모두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야도 아니면서 산도 아닌 적당한 경사가 있는 비산비야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야트막한 평지에 있는 경주나 부여의 왕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금천교와 홍살문으로 구성된 진입공간은 참배자의 공간으로 속세의 구간입니다. 홍살문에는 정자각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제향전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성역과 속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자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능침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속세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역인데요. 이곳의 석조물과 조형물은 조선의 뛰어난 예술성과 함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선 왕릉의 모습. 마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한 격식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독창적인 예술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누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왕의 친부모와 왕세자, 왕세자빈이 묻힌 곳은 원, 그 외에 왕족과 후궁,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격을 낮춰서 묘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능이 제일 규모가 크고 무덤 주변의 장식 또한 화려합니다. 조선 왕릉과 같이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139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은 총 44기인데요.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40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기는 어떤 이유로 제외됐을까요? 제외된 4기 중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왕릉 2기가 있고요. 나머지 2기 무덤의 주인공은 누군지 짐작되십니까? 뭐 힌트를 드리자면 이 조선은 철저하게 효와 예의를 지키는 유교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순리를 거스르고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두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릉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두 단계나 강등된 연산군묘, 광해군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의 성역에 잠든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 조선 왕릉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이 있는 곳이죠. 조선의 9대 임금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의 능인 선릉,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 부르는데요. 빌딩 숲속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고즈넉한 선정릉을 거닐어 봅니다.

선릉과 정릉처럼 왕과 왕비 그리고 직계 왕손이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 한 곳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궁궐이 있던 한양이 아니라 낯설고 척박한 곳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의 품에서 자라 11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왕에 오른 단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 가까이에는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왕자를 호시탐탐 노리던 숙부가 있었죠. 결국 단종은 재위 3년 1개월 23일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분도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혈혈단신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끝내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단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하나같이 앳된 아역 배우였던 것도 이런 슬픈 사연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간 비운의 왕이 잠든 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묻혀 있는 곳. 한양도성 백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은 강원도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아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종은 이곳에서 밤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유배되던 그의 여름, 영월에 홍수가 나서 청령포가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린 단종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관풍헌에 있는 정자 자규류에 올라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행간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이누라.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핏불인 듯 봄 골짜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십만은 내 귀에만 홀로 들리는가. 하지만 관풍헌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이 됐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릉 부지 내에 왕 외에 다른 일을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충신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와 무녀들까지 합동 위패를 모셔놓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떠나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사당이 왕릉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바탕에는 충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왕과 신하가 서로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군신 유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신뢰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서는 단종을 추모하고 목숨을 바쳐 충심을 지킨 신하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제례가 해마다 열리면서 지역이 큰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땅에 묻힌 조선의 왕과 왕비, 그들을 한자리에서 추모하는 제례가 열리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인데요. 당대의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걸어온 왕들의 업적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왕실 제례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전통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이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휴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 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선왕에게 제사 지내는 최고의 격식과 검소함을 건축 공간으로 구현한 종묘.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중하고 엄숙한 제례가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600년 넘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놀라운 전통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조선 왕릉이 엄격한 유교 정신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 있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왕의 기운이 깃든 무덤은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신이 압축되어 있는 생생한 역사의 발자국이기도 하죠. 물론 크고 장중한 왕의 발걸음은 국태민안 한 곳으로 향해 있겠죠.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 모두가 행복한 세상.

0: 일상이다.
1: 보호다.

0: 예술가는 고장난 세계를 수선하는 마음의 수리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진짜 이곳 예술의 전당에 오면 그 마을을 조금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만약에 이 단위 면적별로 행복을 측정한다면 네. 서울에서 이곳 예술의 전당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0: 아니 너무나 아름다워. 지금 날씨가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네. 높고 파란 하늘에 녹음은 짙고 이곳에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예술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정말 이렇게 지나다니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한결 여유롭고 굉장히 밝아 보여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좋은 전시가 열리고 있거든요.
0: 네.
1: 프랑스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화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림이 아니면 죽음을 닮아 나는 그린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 말로 딱 요약이 되는 화가입니다.
0: 미술계의 거의 뭐 데카르트네요.
1: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0: 어떤 작가죠?
1: 프랑스 거장 중에 한 명이고 네.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좀 비운의 화가거든요. 오늘 그 화가의 작품이 또 5년 만에 새롭게 왔습니다.
0: 네, 아마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베르나르 비페전.
1: 네, 맞습니다.
0: 네.
1: 베르나르 비페의 한 인생을 탐구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가볼까요?
1: 가보시죠.

0: 베르나르 뷔페전 제목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1: 네.
0: 천재의 맞아요. 빛, 광대의
1: 그림자.
0: 그림자. 제목만 들어도 뭔가 영화 같다는 느낌이 들고 네. 지금 옆에 있는 이 포스터, 이 모습이 자화상인 거잖아요.
1: 네, 광대 분장을 하고 그린 자신의 얼굴인 거죠.
0: 아, 약간 표정이 보면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요.
1: 슬프죠.
0: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 한 편만 딱 봐도 강렬하거든요. 과연 어떤 스토리와 어떤 작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1: 네.
0: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가보시죠.
0: 와, 아니 입구에서부터
1: 웅장하죠.
0: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1: 네.
0: 보통 이제 설명이 네. 제일 먼저 써 있는데 여기는 딱 보자마자 베르나르 뷔페라고 본인의 어떤 서명인 거죠?
1: 사인이죠.
0: 네.
1: 특이하게도 사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0: 아, 너무 멋있어서
1: 네.
0: 약간 브랜드 같아요.
1: 맞아요.

0: 카페에 이렇게 한 시작부터 네.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다 모아온 전시가 흔치 않은데 네. 저도 5년 만에 다시 만나서 되게 좋아요.
1: 우리가 처음 마주할 수 있는 작품들은 정물이네요.
0: 정물.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1: 네. 네. 생선을 그렸는데 색감이 굉장히 어둡고
0: 맞아요.
1: 가시가 막 있는 것처럼 그렇죠. 비늘을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한 게 이 암울한 느낌이 와닿아요.
0: 딱 맞추셨어요. 뒤페가 1928년생인데 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때의 이 시대상을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들 굶고 다 메말라 있고
1: 네.
0: 뭔가 그리고 뭔가 다 썩어 있고
1: 그렇죠. 사실 생선이 저 정도의 색깔이려면 거의 썩은
0: 거죠.
1: 거죠.
0: 그리고 저 주변에 스크래치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저게 제일 큰 포인트인데
1: 네.
0: 이렇게 스크래치들
1: 이런 일부러.
0: 게 원화로 봐야 딱 보이는 건데 뭐냐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데
1: 네.
0: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물감도 얇잖아요.
1: 네네.
0: 저 위에 덜 칠했고
1: 아 여기는 덜 칠한 거예요?
0: 이게 본인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물감이 없었대요. 살 수가 없으니까
1: 그렇죠.
0: 뭐 선생님이 준 거 이런 걸로 얻었었는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는 막 올라오는데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렸던 그림들을 연필이나 이제 붓의 뒷부분 같은 걸로
1: 네.
0: 긁어놨대요. 스크래치를 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뷔페만의 그런 스타일이 돼버린 거죠.
1: 그렇군요. 저는 약간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금이 간 건가 했는데 일부러 의도를 하고
0: 네.
1: 그린 작품이군요.
0: 그래서 이게 뷔페만의 어떤 시그니처가 돼버렸어요. 이거 후기작이죠.
1: 아 이게 후기작이 또
0: 후기작.
1: 바로 그래서인지 지금 정물 그림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고요. 확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입체적인 느낌이 들어요.
0: 네. 사실 이 전시의 좋은 점을 짚어주자면
1: 네.
0: 작품이 유리가 안 껴있어요. 아시죠? 무슨
1: 얘기지? 그렇죠. 다 이렇게 관에 넣어놓은 대부분 작품들인데
0: 그럼 빛이 반사돼가지고 안 보이는데
1: 네.
0: 가까이서 보면은 물감을 되게 두껍게 칠했단 말이에요.
1: 엄청 두껍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바니쉬라고 하나요? 그 광택을 입힌 것처럼
0: 네,
1: 반짝반짝 빛이 나서 뭔가 이렇게 보면은 또 반사되는 게 다르고
0: 네.
1: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색깔이 좀 다르게 다가와요.
0: 네. 근데 되게 얘기하시는 게
1: 네.
0: 약간 전문가 같은데 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약간 바니쉬 얘기 나올 때 약간 좀
1: 저도 그래도 미술사 석사를
0: 네,
1: 좀 다녔기 때문에
0: 네. 예. 그리고 보시면은 물감이 풍부해졌잖아요.
1: 그러네요.
0: 색상도 그렇고
1: 이렇게 아낌없이 네. 쓸 수 있었네요.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교해 보니까
1: 네.
0: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못 썼던 물감에 대한 그런 욕망 같은 게 터져 나오는 거죠.
1: 동물 그림이 지금 세 점이 걸려 있는데 공작 작품에 눈이 갑니다.
0: 네, 맞아요.
1: 보통 이렇게 공작하면 깃털을 화려하게 펼친 그런 모습들을 아주 화려한 동물로 그리잖아요. 지금 여기는 사실 제목을 보지 않으면 웬 새 한 마리? 근데 지금 꼬리가 굉장히 기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약간 우울한 모습으로
0: 잘 보셨어요.
1: 약간.
0: 걔는 나는 영감 따위 믿지 않는다. 그저 그린다.
1: 그죠.
0: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시대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1: 네.
0: 화려한 모습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어두운 면까지 잘 캐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마저 그린 거죠.
1: 네. 약간 나뭇가지에 앉아서 뭐 쉬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공작에 깃털을 펴는 건 어떤 경계라고도 하잖아요.
0: 네.
1: 그런 모습들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다 관찰했군요.
0: 눈도 약간 좀 뭔가 슬퍼 보이지 않아요?
1: 맞아요.
0: 저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인물화가 있잖아요.
1: 네.
0: 다 말라 있어.
1: 진짜 앙상할 정도로
0: 그렇죠?
1: 다 말라 있어요.
0: 치면 부러질 것 같아요.
1: 네.
0: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게
1: 네.
0: 잘 보면은 저기 뭔가 숟가락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1: 아!
0: 여기 뭔가 음식이 다른 숟가락 같았으면은 음식이 가득 차 있어야 돼. 근데 뷔페의 그림에는 가득 차 있는 게 없어요. 항상 그 궁핍함, 고독 그린 것 중에서 보면 손이 저 통을 가리키고 있어요.
1: 여기 이렇게 보라는
0: 식으로

0: 근데 밥이 없다. 네. 배고픈 그 암울한 시절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했군요. 네.
1: 중요한 얘기 하나 싶으면은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르고 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뷔페가 왜 인기를 얻게 되냐면 저렇게 빼빼 마르고 창백하고 생기가 없는 사람들을 딱 가지고 나왔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너무 놀랬대요. 왜 놀랬냐면 본인 같았대요.
0: 다들 공감을 하는 거였고
1: 너무 메말랐던 본인의 모습이었고 네. 그런 공감대를 사면서 사실 시대의 셀럽이 된 거예요.

0: 50년대가 되면은 네.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참고로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은 게 50년대만 해도 피카소보다 그림값이 더 비쌌대요.
1: 50년대. 네. 포스터에 나온 그 작품이 바로 이곳에 걸려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요즘 시대에 와서 더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 않나.
1: 그쵸. SNS 세상은 정말 광대삼이랑 비슷하죠.
0: 저도 바로 그 생각했어요. 네. 제가 여기서 해설을 하는데 해설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SNS로 인해서 네. 사람들은 더 광대가 되었다. 그래서 뷔페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20, 30대 분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1: 네.
0: 뷔페의 광대의 제일 큰 특징은 네. 눈이에요. 항상 눈이 울고 있어요.
1: 늘 눈꼬리가 늘 아래로 쳐져 있고 그다음에 이 눈동자를 보면 굉장히 슬픔이 가득해 보여요.
0: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의 그 아픔부터 시작해서 시대의 아픔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인간적인 고민을 하면서 느껴졌던 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도 웃어야 되는 광대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광대들이 마치 이 연극이 끝나고 내려가면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1: 네.

0: 어떤 섹션이에요?
1: 그 어머니가 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2: 의지할 곳이 어머니였는데
1: 유일했죠.
2: 네.
1: 전쟁이 45년에 끝나잖아요.
2: 네.
1: 45년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축제하고 막 파티 분위기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어릴 때 그런 전쟁을 겪고 나서 항상 살아있는데 죽음이 따라다녔다고. 죽음이 보였대요.
2: 그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의 목숨은 끝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군요.
1: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2: 베르나르 뷔페의 그 특징적인 어떤 회화 기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죠.
2: 굵은 선이 일단 중심을 이루고 있고
1: 직선.
2: 네. 그리고. 굉장히 직선이고.
1: 어떤 평론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뷔페가 직선을 많이 쓰잖아요.
2: 네.
1: 이 세상을 그릴 때 직선을 쓰는데 아마도 이 정도의 슬픔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곡선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어렸을 때 더 뾰족뾰족해요, 그림이.
2: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감정 상태와도 또 닮아 있는 거군요. 네.
1: 저 집을 잠깐 보면은
2: 네.
1: 라르크 이거... 성이라고.
2: 혹시 자기가 산 성이에요?
1: 이 성을 산 겁니다. 이 성을.
2: 와, 이렇게 큰 집에 이렇게 큰 집에 살았다고요?
1: 상상을 해보면 이 앞에 롤스로이스가 주차돼 있었겠죠.
2: 와우, 여기 막 분수가 나오고 있고.
1: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때부터 물감이 아주 사용하는 거 보면은
2: 네.
1: 50년대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했냐면 하나 짚어드리면은 프랑스 매거진에서 코네상스 대자리라는 매거진이 있는데
2: 네.
1: 거기서 화가를 뽑았대요. 뭐였냐면 전후 최고의 예술가 탑10 몇 등 했을까요?
2: 설마 1등?
1: 피카소 다 포함해서 1등 했어요. 전후 예술가예요.
2: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프랑스 회화사에서 중요한 작가였고 피카소보다 더 인정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왜?
1: 시대의 질투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2: 네.
1: 이거는 풍경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풍경 앞에서?
1: 이 풍경 잠깐 볼까요?
2: 어? 어머!
1: 다르죠?
2: 이 작품은 누가 그렸는지 네이밍이 안 돼 있다면 전혀 뷔페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1: 딱 맞추셨어요. 저도 처음에 뷔페 건지 몰랐어요. 다른 게 껴있는 줄 알았어요.
2: 그러니까요.
1: 사인 보고 알았거든요. 화가는 그림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2: 네.
1: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70년대 초반에 자신의 화풍이 사라져요. 쭉쭉 뻗은 직선도 사라지고
2: 네.
1: 검은 두꺼운 윤곽선도 사라지고 마음 상태가 안정돼 있었대요.
2: 이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군요.
1: 돈도 많이 있고
2: 네.
1: 아내도 잘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도 있었고 잘 크고 있었고 심지어 71년도에
2: 네.
1: 상을 받아요. 그 프랑스 예술가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거든요. 그 훈장을 수여받으면서 마음이 약간 안정이 오면서
2: 네.
1: 그때 이런 풍경이 나온 거예요. 저쪽도 한번 볼까요?
2: 이야, 진짜 이쪽에 있는 작품들은 그 지금까지 앞서 봤던 작품들과는 너무 느낌이 달라요.
1: 이 작품도 특히나 그렇죠.
2: 왜? 네. 지금 이 풍경화들을 보니까 기본적인 회화 실력도 굉장히 탄탄했군요.
1: 그리고 너무 잘 보시는 게 저는 이 화가가 천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2: 네.
1: 그 프랑스 명문 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특례 입학했대요. 너무 뛰어나서. 지금도 기록을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뷔페의 그림을 보고
2: 네.
1: 놀랬다는 얘기가 실제로 전해져요.
2: 진짜 놀라워요.
1: 그렇죠.
2: 네.
1: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전부 구상화죠. 구상화. 추상을 그리지 않았어요.
2: 그러네요.
1: 그게 문제가 돼요. 추상의 시대가 와요.
2: 네.
1: 근데 그 전에도 추상은 있었죠. 칸딘스키 때부터 있었는데
2: 네네.
1: 베르나르 뷔페가 구상 회화의 왕자로 등장하면서 50년대에 프랑스의 구상의 바람이 분 거예요.
2: 네.
1: 근데 당시 뉴욕에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뉴욕에서 추상의 바람이 붑니다.
2: 네.
1: 그리고 또 원래 프랑스가 미술의 중심국가였잖아요.
2: 그렇죠.
1: 냉전 시대가 돌입되면서 미국으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2: 네.
1: 그리고 미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예술이 필요했어요.
2: 그렇죠. 자유롭고 추상적이고. 네.
1: 그리고 그중에 발탁된 화가가 잭슨 폴락이잖아요.
2: 네.
1: 뭐 춤추면서 그리는, 물감 뿌리는.
2: 그렇죠.
1: 그러면서
2: 액션 페인팅.
1: 맞아요.
2: 뿌리고 막.
1: 네. 멀리서 보면 춤추는 것 같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미국이 그 화가를 선택한 건 추상이면서도 이렇게 자유로운 예술마저도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때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안드레 말로였어요. 유명하잖아요.
2: 안드레 말로요?
1: 네. 네.
2: 알죠.
1: 급했대요. 약간 전 세계 추상의 바람이 부는데
2: 우리도 빨리 해야 돼.
1: 프랑스의 유명한 추상화가들 띄워야 되는데 구상회의 왕자가 버티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런 발표를 했대요.
2: 뭐라고요?
1: 더 이상 위대한 미술은 구상적이지 않다. 오. 그러면서 비페를 찬양했던 모든 평론가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돈을 벌더니 여행 다니면서 풍경 그린다.
2: 배가 불렀다.
1: 초기에 그려진 인물의 고통이 없다 하면서 나중에 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주문 제작을 받아요. 근데 그 시기엔 이게 허용이 안 됐던 거예요.
2: 선입금 후 제작.
1: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는 엄청난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막 붙으면서 60년대 후반이 되면은 네. 미술계에서 비페를 언급하는 것도 안 됐대요.
2: 너무 이제 약간 상업적인 작가로 전락했다라고 평가.
1: 그리고 나중에는 전시 열면은 평론가들이 한 명도 안 왔답니다.
2: 어머머.
1: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네. 이 비페라는 화가가 부필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2: 그렇죠.
1: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건데
2: 세상과 타협을 했다면
1: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오히려 말도 안 했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증오는 나에게 선물이라고.
2: 아까 써 있는 거
1: 맞아요. 너무 멋있죠. 그러면서 그림을 더 계속 그렸대요.
2: 그냥 묵묵히 내 갈 길만 갔던 그런 화가네요.
1: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요.
2: 어머.
1: 그리고 한 번은 이 얘기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가 물어봤대요. 추상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냐.
2: 추상이 분명히 세다. 있었을 것 같거든요.
1: 비페가 뭐라고 하냐면 구상화나 추상화나 사실은 같다.

0: 문학을 되게 좋아했대요. 오. 그리고 글도 많이 읽었고 책도 많이 읽어서 네. 단테의 신곡 이런 것도 좋아했고 아. 여기는 사이즈가 근데
1: 와 이거 진짜 엄청나죠. 대작인데요?
0: 여기 이 작품이 가로 길이가 약 4m 정도 나와요. 아. 잔다르크 시리즈 중에 한 점이에요. 오.

0: 돈키호테.
1: 돈키호테. 아, 말 타고 있고. 네. 예, 돈키호테의 모습도. 근데 또 다시 막 풍경을 그렸던 때의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다시 직선 그런 아주 강렬한 색채 이런 걸로 돌아왔군요.
0: 그리고 잘 보면 후기로 갈수록 네. 약간 일러스트 같아져요.
1: 그래요, 맞아요.
0: 근데 이런 비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지금에 와서는 피카소와 팝아트 앤디 월의 중간에 있었던
1: 교두보 역할을 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그렸고.
0: 네. 배신 지옥이래요.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이나 뭐 가족을 배신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사이즈가 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앞에 서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1: 맞아요. 그게 또 미술을 전시관에서 관람하는 어떤 묘미가 아닐까.
0: 그리고 특이한 게 이런 문학, 이런 소설, 신화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유독 크게 그려요. 마치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1: 그쪽은 뭔가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이 왠지 조금 아늑한 분위기가 들기도 하거든요.
0: 느낌이 다르죠.
1: 아니나 다를까 나의 사랑 아나벨.
0: 맞아요.
1: 부인인가요?
0: 네.
1: 오, 왠지 너무 영화 속 한 장면 같고.
0: 첫 만남이에요.
1: 이 장면이요?
0: 첫 만남.
1: 첫 만남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다고요?
0: 제가 항상 얘기해요. 사실 통하는 데는 네. 1초면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 사람이다.
1: 딱 보자마자.
0: 이게 뭐냐, 무슨 사진이냐면
1: 네.
0: 요 둘을 같이 알고 있는 사진작가가 있었대요.
1: 네.
0: 사진작가가 있었는데 요 할머니를 찍고 싶었답니다. 근데 할머니만 찍기에 뭔가 어색했대요. 그래서 아는 사람 두 명을 부른 거예요. 한 명이 뷔페,
1: 소개팅을 주선했고
0: 한 명이 아나벨인데, 그죠? 자연스럽게 그 된 거죠. 그래서
1: 우와.
0: 이 사진을 딱 첫 만남 때 찍었는데 이때 반해서 이해 결혼해요.
1: 첫 만남에 반해버렸군요.
0: 네, 반해버렸죠.
1: 어머, 근데 납득이 가요.
0: 미인이에요. 네. 얼마나 사랑했는지
1: 네.
0: 생전에 아나벨만 그려서 아나벨 전시를 했어요.
1: 오, 로맨틱하기까지.
0: 그리고 전시려면은 아나벨이 글도 잘 썼대요. 배우이자 샹송가주였는데
1: 네.
0: 아나벨이 서문을 썼대요.
1: 와.
0: 그리고 아나벨이 책을 쓴다? 뷔페가 사파를 그렸대요.
1: 천생연분이었군요.
0: 마지막까지 아나벨가 살았던 집이에요.
1: 와.
0: 아, 근데 전 이걸 볼 때 좀 슬퍼요.
1: 왜요?
0: 왜냐면 이 집에서
1: 자기의 생을 마감했죠.
0: 생을 마감했죠. 그림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1: 네.
0: 뷔페가 이제 파킨슨병에 걸려요. 97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모아놓으면 좋은 게 그 손이 떨린다는 것도 뒤로 갈수록 보여요. 떨림.
1: 점점 이렇게 붓을 잡는 게 힘들어지는 거군요.
0: 네, 사인도 떨립니다. 직선을 못 그리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구나.
1: 그러니까요. 여기는 약간 굉장히 이전 전시장과는 다른 분위기로.
0: 다른 분위기. 여기는
1: 노란 조명에.
0: 네, 약간 글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이 그림, 이 글 보세요.
1: 만약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할 것이다.
0: 평생 이 얘기를 했어요. 평생.
1: 그러면 동안. 아나벨보다 그림이 더 위였네요.
0: 아나벨이 그래요. 자기는 남편의 선택을 존중한다. 남편에게 그림이란 게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선택을 존중하고 뷔페가 세상을 떠나고 6년 더 살아요. 그때 동안 남편의 그림을 알려요, 세상에.
1: 야, 아나벨은 끝까지 남편을 사랑.
0: 네. 죽기 전에
1: 네.
0: 마지막 유작을 남기기로 해요. 모든 에너지를
1: 나 슬퍼질라 그래.
0: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99년도에 손이 가장 떨릴 때 그린 거예요.
1: 와.
0: 물감이 거칠어졌잖아요.
1: 물감도 거칠고.
0: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를 떠올리는 바다였잖아요.
1: 그렇네.
0: 처음으로 폭풍과 몰아치는 그림이고 본인을 배라고 그랬어요.
1: 네.
0: 자기는 배와 같다. 한 척의 배와 같고 평생 배를 그렸고 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중간에 노란 거 있죠. 지금 배가 침몰한 거예요.
1: 아, 저는 약간 저게 무슨 섬인가?
0: 그렇죠.
1: 이 생각했거든요.
0: 배가 침몰해서 끝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 아나벨이 이 그림을 보자마자 알았대요. 이 사람이 자살하겠구나. 그 날카로운 물건 치우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리고 뷔페는 마지막 죽음 시리즈 25개를 그리고 자살하기로 했어요.
1: 아니 근데 죽음을 결심하고도 25작품을 남겼어.
0: 근데 놀라운 게 오늘 그 작품 중에 한 점이 왔어요.
1: 와.
0: 정확히는 이제 양쪽에 있는 건 98년작이고
1: 네.
0: 죽음 시리즈는 이거예요. 그래서 25개 그렸잖아요. 이 죽음 시리즈는 번호가 붙어있어요. 15번. 그리고 잘 보면 이런 사인들 두껍고 떨리잖아. 나중에 어떻게 그리냐면 손이 너무 떨리니까 오른손에 붓을 들고
1: 네.
0: 왼손을 잡고 그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거
2: 손이 너무 떨려서 손으로

0: 그린 거예요.
1: 아, 손바닥이 아니고 물감을 딱 칠해놓고서는 네. 손으로. 네.
0: 그 모든 죽음을 가리킨 해골이 되게 당당하고 멋있게 서 있어요.
1: 그러네요. 약간 죽음을. 뒤에 이렇게 뭔가
0: 망토 같은 것도 있고.
1: 네, 망토도 있고.
0: 모든 시리즈가 그래요. 근데 이 25점을 대부분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6개월 만에 그려요. 그리고 붓을 못 들게 된 거예요.
1: 붓이 떨리고 있어요.
0: 저 마지막 죽음 시리즈를 그릴 때 모습인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찍어놓으라 그랬대요.
1: 아, 이거를?
0: 생전에 누가 물어봤대요.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싶냐? 라고 했더니 아, 살고 싶었을까? 화가로? 외로 다시 태어나도 자기 화가로 살 거라고. 그러면서 더 좋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다. 삶이, 인생이 아름다운 건 예술가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0: 죽는 날에 유일하게 평소와 다른 게 있었다면 아침도 아나벨이랑 같이 먹었대요, 아내랑. 그리고 산책까지 했대요. 아나벨은 집으로 가고 비페는 작업실로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에 가서 장미 한 송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1: 아, 저희가 전시장 마지막을 나서기 전에 어떤 뷔페의 마지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네. 장미가 놓여져 있네요. 어떤 의미에서 내 그림은 내 인생의 모든 단계를 관통하는 실과 같아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 삶은 계속됩니다. 또 아내와 아들을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어떤 헌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지네요.
0: 그렇죠. 힘든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림이 있어서 삶을 살아야겠다. 아. 네, 라는 의미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0: 예술전당에 오면 정말 즐길 거리가 많죠. 예술전당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는 국악원도 있고 그리고 이 뒤로는 또 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술과 자연이 함께 있는 공간인데요. 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1: 네. 네. 이동하면서 뭐 피아노나 현악기 전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요.
0: 그렇죠.
1: 또 예술전당에만 전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도 볼 게 많다는 거.
0: 아니 지금 여기 저희가 서리풀 갤러리 앞에 있는데 전시 중입니다 라고 써있거든요.
1: 아, 들어가야죠.
0: 서리풀 갤러리 여기 지하보도를 마치 전시장처럼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해요.
1: 네, 맞습니다.
0: 젊은 작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기가 정말 청년 아티스트들의 꿈을 지원하는 전시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이름도 서리풀 청년 아트 갤러리라고 하는데요. 아니 너무 좋네요. 그냥 길을 건너는 곳이지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1: 네 맞아요. 그렇게 잘 지나가면 좋은데 네.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 그냥 다 위로만 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네. 어두웠던 전시장을 나와서 다시 이렇게 밝은 현실 세계로 들어오니까 뭔가 어떤 우리의 묵은 감정들을 다 저 안에 해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네, 맞아요. 저도 그게 예술의 힘이라 생각을 하고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하나가 되는 게 네. 예술의 힘이죠.
0: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전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미술관! 미술관.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남기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꾸민 무대로 함께 해봤습니다. 대단한 무대였네요.
1: 그러니까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뭔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보여준 멋진 무대 뒤에는 항상 뒤를 지켜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과 제자 무대로 있다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서로의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온 시간들이 오늘 무대에서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남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함께 감상해보시죠.

0: 네, 남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만든 무대 잘 봤습니다. 어떤 팀인지 궁금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1: 네, 이 학생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용단체 전공반 학생들이고요.
0: 네.
1: 좀 전에 무대는 저와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해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2: 아. 네, 우리 학생들 칭찬! 자랑 좀 해주세요.
1: 네, 저희 학생들은 뭐든지 끝까지 하는 힘을 가진 친구들이라서 좀 부족하거나 그럴 때에도 본인들의 실력을 발휘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특징인 장점인 그런 학생들입니다.
2: 아 어쩐지 그래서 포기하자. 무대에서도 막 빛이 나더라고요.
0: 너무 잘하더라고요.
2: 친구들이.
0: 네.
2: 선생님의 칭찬 듣고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자랑 좀 해주세요.
3: 저희 선생님은 겉모습으로는 여성스러워 보이시지만 네. 연습만 시작하면 카리스마 넘치는 테토녀로 변신하세요.
0: 오. 아 테토녀.
3: 그리고 연습이 끝난 후 저희의 사소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천사 같은 선생님이십니다.
0: 극찬인데. 와 테토녀인데 또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가운데 천사도.
2: 천사까지.
0: 까지 들어있는 와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럼 선생님이 평소에 좀 가르쳐 주실 때 평소에 선생님 가르침 덕분에 우리 학생들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4: 제가 무용할 때는 호흡법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기본기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춤추는 게 가장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2: 춤추는 게 가장 행복하다. 네. 어쩐지 아까 무대에서 뭔가 춤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
0: 맞아요.
2: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0: 네.
2: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이번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설레셨다고 들었어요.
1: 네. 무대라는 공간이 저는 보여주기라는 공간이기보다는 이제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0: 네.
1: 아이들한테도 이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고 저 또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준비하면 좀 많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연 연습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0: 공연 연습하면서?
1: 네.
2: 간식 사주세요.
0: 아니 쉬었다 해요.

0: 저희
1: 언제 쉬어요?
2: 맛있는 거 한
3: 번만
2: 싶어요.
3: 더 할게요. 이거를 얘기 많이 했었어요.
2: 아, 어? 한 번만 더 할게요.
1: 아, 아이들이요?
3: 네. 그래서
1: 아, 정말로요?
3: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게 쉬워 보여도 네. 그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1: 그럼요. 힘든데.
3: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 우리 아이들이 무용수로서 좋은 성장을 하고 있구나 보람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1: 예. 선생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 몰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가장 무서운 순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3: 네.
1: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있을 것 같습니까?
3: 조금 있을 것 같은데.
2: 조금.
1: 그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물 안 챙겨와서 혼날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순서 틀려서 혼내실 때. 요거 좀 셉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다음. 가끔 실수해도 너그럽게 봐주세요라고 학생들이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네. 이 연습할 때 좀 무섭게 하실 때가 가끔 뭐 있을
3: 네.
1: 수 있...
3: 그러니까 계속 네. 웃으면서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 조금은 단호하게 앞에서 좀 이끌어갈 때가 있긴 하죠.
2: 가끔인가요? 자주인가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네. 아마 선생님의 이 성실함까지도 제자들이 닮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선생님 성함 남기희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에 도전해 볼 친구 있을까요? 오, 네. 제가 운을 띄워볼게요. 자, 남!
4: 남몰래 연습 안 하면 바로 들키는
2: 기!
4: 기가 막히게 눈썰미가 좋으신
2: 희!
4: 희한한데 무서운 좋은 선생님입니다.
2: 원래 선생님들은 눈이 네. 뒤에도 달렸다 이러잖아요.
1: 예. 예.
2: 남몰래 연습을 안 하면 바로 들킬 수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연습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또 도전해볼 친구 있을까요?
5: 저희요.
2: 아, 네.
1: 그 남기희로?
5: 네.
1: 알겠습니다. 예, 남.
4: 남다른 열정으로
1: 기
4: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1: 희
4: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1: 아, 야, 이 삼행시를 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삼행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훌륭한 무용수로 성장하기를 저희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2: 자, 남기희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훈훈한 무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세 명이 함께 준비한 무대 정말 엄청난 실력이었고요. 네. 무대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소리를 하는 최수연입니다.
0: 네.
1: 팀이라기보다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그중 저희 막내들, 막둥이들인데요. 그 제가 낮진 않았지만 사이즈가 조금 비슷해서 예. 이렇게 오늘 함께 무대를 작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보고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2: 그러니까 막내 막둥이라고 부르셨던 네. 그만큼 선생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예.
2: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3: 처음에는 선생님을 TV나 유튜브 이런 데로만 봤으니까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연예인을 보는 듯한 그런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0: 그래요? 막 무섭고 그러진 않았어요?
3: 소리를 가르쳐 주실 때는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대화하거나 밥 네. 같이 밥 먹을 때는 편하고 괜찮고. 좋아요.
0: 처음 뵀을 때는 좀 떨렸고
2: 설레고.
0: 저희도 연예인인데 저희 보고는 안 떨립니까?
3: 떨리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해줘야 되죠.
2: 고마워요. 예.
0: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잠깐 얘기했지만 제일 좀 엄하시거나 좀 무섭다 하고 느껴질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3: 아무래도 제가 잘 못하는 부분 같은 거를 지적하시거나 알려주실 때 가장 긴장돼 웃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2: 선생님 별명이 있다면서요?
3: 호랑이 선생님.
2: 왜요?
3: 네. 어흥아씨.
0: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진짜 호랑이를 닮으셨대요.
2: 선생님이요?
0: 안경을 그런 걸 쓰신다 맞아요? 그 얘기 좀.
3: 그 선생님이 가끔 그 호랑이 호피무늬 안경을 쓰고 오실 때가 있는데요.
2: 호피무늬. 예.
3: 네.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오신 날에 네.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선생님이 혼내실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0: 호랑이로 변신해요.
1: 그러니까 민정 학생이 네. 유난히 혼나는 날이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있었나 봐요.

0: 명.
1: 네, 이제 벗을게요. 호피 환경 등장하면 좀 그날은 긴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겠네.
1: 선생님께도 여쭤볼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세요?
2: 아무래도 아이들의 소리가 이렇게 좋아질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그 많이 혼난 게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혼나는 시간 동안에 사실 속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0: 그렇죠.
2: 근데 그런 아이들의 감정을 보는 선생의 입장으로서 사실 속상하거든요.
0: 네.
2: 근데 그 시간들이 결국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아이들이 소리가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렇게 오 좋아졌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너무 제가 행복하고 예, 보람된 순간입니다.
1: 그러시겠어요.
0: 정말 아이들의 네. 소리의 길을 찾아주시는 안내자 네. 길잡이 같은 분이신
2: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2: 네.
0: 옆에서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 있나요?
3: 제가 인스타로 선생님이 런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0: 네.
3: 그때 저도 한강라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먹고 싶기도 했고.
0: 아~ 선생님 네. 라면 드시는 걸 봤어요?
3: 아니요.
1: 혼자서?
3: 아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1: 아, 다른 사람들과?
3: 런닝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런닝도 하면 한강라면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기도 하고.
0: 아 그러네.
1: 선생님.
0: 꿀맛이죠.
1: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2: 아니 근데 지금 목적이 러닝이 아니라 한강라면이에요.
0: 그러네요.
2: 러닝을 네. 꼭 해야 한강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3: 그럼 러닝하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0: 아, 같이 하고.
1: 한강하면 라면 또 빠질 수가 없죠.
0: 아, 뭐 당연히 그렇죠. 예예.
1: 한강라면 데이트가 꼭 성사되길 또 기대를 할게요.
0: 그럼요. 예. 예, 정말 사랑스러운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최수연 선생님과 그리고 두 친구들이 준비한 다음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아, 오늘 이 무대를 보다 보니까
1: 네.
0: 선생님 생각도 나고 제 학창 시절을
1: 네.
0: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학창 시절에 어떠셨어요? 어떤
0: 아주
1: 학생이었어요?
0: 저 모범적이었고, 예,
1: 모범적이었고.
0: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1: 네.
0: 예, 그런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생각도 나고
1: 네.
0: 학창 시절 생각도 나는데
1: 네.
0: 아무래도
1: 네.
0: 왜 애틋한 선생님들이 떠오르게 마련이잖아요, 한 명씩.
1: 그렇죠.
0: 네.
1: 저는 근데 애틋한 선생님들도 다 떠오르지만 그렇게 저를 혼냈던 선생님들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생각해서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럼요. 예,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런 시간들이 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0: 네.
1: 조우종 씨, 왜 눈물 닦으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다음 안내를 또 해주시죠. 네.
1: 네, 괜찮으신 거죠?
0: 선생님, 존경합니다.
1: 자, 다음 무대에 이어서 또 어떤 선생님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마음이 잔잔해지는 대금 산조 무대 잘 봤습니다. 이 팀은 어떻게 뭉친 팀인지 저희 궁금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금을 가르치는 교사 김재호입니다.
0: 네.
1: 오늘 이 학생들은 같은 학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대금 전공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반주를 위해서 타악 전공 학생도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2: 네.
0: 예. 그럼 원래 이렇게 팀이 구성돼 있던 건가요?
1: 아, 저희 학교에는
0: 네.
1: 소리샘 예술단이라고 있는데 학교를 대표해서 학교 내외 각종 행사에서 학교를 홍보하고 그리고 국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학생들이 공연에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그냥 모인 팀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교를 대표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0: 네.
2: 어쩐지 실력이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0: 국립국악중이잖아요.
2: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그럼
0: 네.
2: 이렇게 멋진 연주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나요?
3: 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2: 네.
3: 처음 입학했을 때 전공 선생님들이 다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많이 겁을 먹고
0: 겁나지,
3: 있었는데,
0: 예.
3: 선생님을 만나보고 수업도 들어보니까
0: 예.
3: 되게 재밌는 부분도 많고, 특히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반전 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래요?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신다고요?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죠? 귀여운 캐릭터, 예를 들면? 아,
3: 무민.
0: 무민. 그 똥똥한 친구? 아, 그런 친구를 좋아하시고, 생각보다 덜 무섭고. 그러면, 이 반전 매력이 넘치는 선생님, 뭐 별명도 남다를 것 같은데, 학생들이 부르는 별명 혹시 있습니까?
4: 네, 두 가지
2: 두
4: 있는데요.
2: 개나
0: 네.
2: 있어요.
4: 네. 각퇴 요정이랑 각퇴 악마가 있습니다.
2: 각퇴 요정?
0: 각태요? 명태 아니고? 명태, 동태, 각태? 무슨 각태가 뭐죠?
4: 아, 그
2: 각퇴가 용어인가 봐요. 선생님께서 딱 들어주시는데 그쵸?
1: 네,
0: 이게
1: 그렇습니다.
0: 뭐예요?
1: 아, 이것은 타악기를 치는 채 이름입니다.
2: 아, 그요 각퇴를 들고 계신 건 맞는데
0: 예.
2: 요 하나를 가지고 요정이 되셨다가 악마가 되셨다가
1: 네, 그렇습니다.
0: 약간 망치같이 생겨가지고 좀 위협적이거든요.
2: 너무
1: 네,
2: 극과
1: 그렇습니다.
2: 극인 거 아니에요?
0: 그렇다고요? 위협적이라고요? 아니, 선생님. 잠깐만, 이걸로 어떻게 뭐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이 생긴 거예요?
5: 선생님이 각퇴를 신체 일부처럼 들고 다니셔서 각퇴 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2: 네.
0: 예.
5: 가끔 선생님이 대금 뺑뺑이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의 눈빛이 너무 악마 같으셔서 각퇴 악마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0: 각퇴 악마와 각퇴 요정. 아주 대비되는 단어거든요.
2: 그러니까요. 극과 극이거든요.
0: 그러면은 선생님,
2: 네.
0: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각퇴, 먼저 각퇴 요정. 요정 샤라랑 요정이다. 약간 팅커벨 느낌 나고. 자, 각퇴 악마. 아, 이런 표정이 나와요, 진짜?
2: 선생님 표정 연기가 되시네요.
0: 그러게. 약간 연기가 되시는 분이다.
2: 오늘은 각퇴 요정이신 거죠?
1: 그렇습니다.
0: 선생님, 이거 외람되지만 대금 뺑뺑이가 뭡니까?
1: 아,
2: 네.
1: 저희 대금 같은 경우에는
2: 네.
1: 긴 호흡으로 오래 불어야 되는데 곡이
0: 아,
1: 짧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것을 수업 시간 내내 반복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기를 내리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면서
0: 아유.
1: 계속 수업 시간 내내 같이 불고 저도 같이 붑니다.
0: 진짜요?
1: 네네.
0: 야, 근데 이게 악명 높은 좀 수업이네요.
2: 선생님 방금 각퇴 악마 되셨어요. 방금. 아, 잠깐 눈빛이.
0: 표정이? 그래요?
2: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시는 만큼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실 것 같거든요. 좀 뿌듯한 순간 이런 때 언제 있으세요?
1: 방금 말했듯이 이런 뺑뺑이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0: 힘들죠.
1: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학생들이 10분을 못 넘기고 자꾸 악기를 내리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각퇴 악마로 변하는데요.

0: 그렇게 훈련을 겪은 학생들이 네. 중3이 되면은 네. 돌부처가 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1: 늘었구나.
0: 네, 제가 뭔가 괴물을 만든 느낌이 나는데 우와. 그러면서 뭔가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1: 그렇겠네, 진짜. 태생적으로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2: 아, 그래요?
1: 비슷한 상이에요, 저랑. 저희도 순하거든요, 그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맞죠. 별로 크게 화내지 않아요.
2: 근데 선생님, 네. 결혼하셨어요?
0: 아직 미혼입니다.
2: 아,
1: 훈남이신데 네. 왜 결혼을 못하셨을까?
2: 아직 미혼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도와드려야죠. 우리 친구들 뭐합니까? 돌부처처럼. 오늘 나온 김에 선생님 장가 프로젝트 돌입해봅시다. 일단 공개적으로 선생님 자랑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3: 제가 할게요.
2: 네. 오, 네.
3: 우선 선생님은 겉으로 보시기에는 되게 무뚝뚝한 분이시지만 속은 되게 따뜻하고 또 카리스마가 넘치세요. 그리고 대금을 부신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4: 되게 책임감이 강하신 것 같고
1: 책임감이 강해서 가정을 이끌 수가 있다.
2: 네,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1: 그렇죠, 결혼하면.
4: 네, 네, 네. 가정에 애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애착이 많을 것 같다.
4: 네.
1: 선생님의 이상형은 알고 있습니까?
4: 아이유.
1: 아이유. 선생님, 아이유는 좀 심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결혼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0: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1: 예, 노력 좀 하시고요. 네. 진짜.
2: 네, 선생님도 한 말씀 하세요. 자기 자랑.
1: 그렇죠.
2: 네.
1: 자기 피하시되니까. 네. 예.
0: 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저를 악마로 보지만 예. 저의 가족에겐 요정입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잘하실 것 같아. 예, 가정을 이루면은.
2: 네.
1: 선생님 뭐 하실 말씀 더 있나요?
0: 오늘 이 무대가 학생들이 좀 더 성장하는 그런 무대가 됐고 이런 무대를 주신 국악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정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또 사랑하고 응원하는지 네. 느껴집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 내년 봄쯤에 좋은 소식 기대해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자, 각퇴요정 김재호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만나보시죠.

0: 이 노래 들어볼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과 제자 무대로 잇따러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0: 오늘 뭐 무대만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과 또 제자들 간의 숨은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까 더 빠져들게 되네요.
1: 그렇습니다. 뭐 보는 재미도 있고 또 듣는 감동도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말 있잖아요. 존경하고 좋아하면 또 그만큼 닮아간다.
1: 맞아요.
0: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음 무대도 역시나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멋진 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스승의 날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해서 더 감동이 깊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면서 선생님과 또 제자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오늘의 무대가 저희에게도 또 모두에게도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0: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 국악에 대한 꿈도 더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은 씨,
1: 네.
0: 이 노래 들어볼래?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또는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살아가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 함께 감상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 여러분,
0: 고맙습니다.

0: 내어봐라!
1: 예이!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죽게 되고.
1: 요 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0: 금색 주파 거북 연녀.
2: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제가 젊은 날 정말 열심히 지금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했던 고난과 추억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1: 두 분도 데이트 오신 거예요?
2: 네, 이쪽 데이트죠. 여기
3: 부부입니다, 부부.
2: 경의선도 타고 또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4: 가보자, 같이 가보자.
5: 오늘 공연 화이팅 해봅시다. 자, 준비되시죠?
6: 아, 네, 준비됐습니다.
5: 자, 하나, 둘, 셋.
7: 화이팅!
5: 가봅시다.
8: 금강산 맑은 불.

셋, 인투 더 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류를 대표하고 있는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맑고 청아한 숨결로 대금의 소리를 담아내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감성으로 가야금 소리를 담아내는 우리 김두영. 저는 팀의 보컬을 맡고 있는 소리꾼 김가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왕십리역 광장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네, 저는 공연 전에요, 오늘 여기 주변을 조금 둘러봤었는데요. 지하철 4개의 노선이 모이고 쇼핑몰, 영화관, 그리고 푸드코트까지 완전 복합문화공간이더라고요. 멀리 여행도 떠나시기도 하고요. 친구도 만나고 잠시 잠깐 또 쉬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일상 속에서 우리 국악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만나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해 봤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오래된 팀이라는 걸 혹시 눈치채셨나요? 눈치채셨어요? 센스가. 저희는 2008년에 결성돼서 현재 지금까지 16년 된 장수 그룹입니다. 네, 세대를 이어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퀸의 4기 보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6년간 국내는 물론 해외에 많이 공연을 다녔었는데요. 지금까지 무려 40여 개국을 네, 돌면서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다녔었죠, 솔 씨?
1: 저희가 정말 많은 나라들을 다녔는데 올해만 해도 두바이를 시작으로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 적도기니랑 스웨이트.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나라들을 다녀왔는데 혹시 고은 씨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2: 제가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았던 나라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그 나라를 가기 전에는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말을 하고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국악이라는 이 장르를 정말 잘 모르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1시간 30분가량 콘서트를 했어요. 티켓을 오픈함과 동시에 15분 만에 전석 매진이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도 너무 놀라웠고 또 너무 신기했고,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가서 저희의 음악을 또 우리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0: 사실 저희가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과연 거기에서 우리 국악을 과연 이해해 주실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가서 공연을 하면요, 기립박수는 물론이고요, 이 함성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무대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우리 음악은 통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감동적인 무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 맞습니다.
0: 저희가 매 무대를 설 때마다 늘 이 자부심을 가지고 무대에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다음으로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이번 무대는 한 번쯤은 따라 불러보셨을 법한 노래 싸이의 나팔바지 그리고 장타령을 함께 퀸만의 색깔로 아주 신명나게 만든 노래입니다. 퀸과 함께 나팔바지 장타령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고!

양을 빠지니 겹바지 양복 빠지는 긴 바지 건달 빠지는 청바지 신사 빠지는 주름 빠지 긴바지 겹바지 빈바지 동바지 고쟁이 스타킹 졸바지 스키니 어느 댁에 자손인지 못 떨어지게 잘해왔나 내 바지를

여러분 혹시 여기 무대에 있는 악기들, 국악기들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맞아요. 아까부터 계속 여러분이 저 북을 치고 싶어 하는 눈빛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한 분만 모셔서 이 국악기 모든 북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여기 북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 네,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제가 공연을 하는 내내 너무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 이 북을 치고 싶다는 눈빛을 제가 간절하게 받았어요.

0: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 네. 가운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근처에서 온 권수영이라고 합니다.
0: 왕십리 여기 광장은 자주 놀러 오시나요?
1: 네.
0: 아, 그렇다면 여기 와서 뭘 주로 해요?
1: 노래방 가요.
0: 아, 노래방. 꿈이 가수예요? 오, 가수예요? 노래 한번 해보실래요? 오, 정말요? 그러면 국악 노래 중에 혹시 아는 노래도 있어요?
1: 아름다운 나라.
0: 아, 방금 들은 아름다운 나라. 이럴 수가. 저희가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0: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꼭 큰 소리꾼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북을 한번 쳐보실 텐데 네, 꽃타령으로
1: 가을님이 앞에 조금만 불러주시면 제가 같이 쳐볼게요. 그거를 보고 우리 수영씨가 같이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둘, 셋!

와,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노래도 잘하고 북토 이렇게 잘 치시니 수영 씨에게는 지금 저희 사인이 멋지게 담긴 조선 버즈커즈 응원 타월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음으로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꽃타령입니다. 이 노래는 작은 동작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꽃사시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꽃사시오! 할 때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양손을 펼쳐서 꽃받침을 네, 우리 오늘 여기 모인 모두가 한번 꽃이 돼보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저희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꽃밭을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아주 아름다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꽃타령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꽃사시오, 꽃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1: 꽃을 사시오, 꽃을 사.
0: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꽃이로구나. 예, 송이, 저 송이.

0: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을지 저희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왕십리 광장에 대한 추억,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엄마랑 여기서 붕어빵을 먹었는데요. 새가 날아와서 제 거 가져갔어요. 오늘은 퀸 언니들 노래하니까 새도 안 오네요. 아,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희와 함께 생겼네요. 어떡해요. 붕어빵 뺏기셔가지고 새한테. 감사합니다.
1: 네, 두 번째는 저희 퀸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는데 무대 의상은 멤버들이 직접 고르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가을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0: 의상은요. 저희가 직접 다 디자인을 해서 만듭니다. 단장님께서 패션 센스가 남달라서 의상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2: 세 번째는 만약 저희 퀸이 해외 공연을 다시 간다면 어느 나라에 가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전북 익산 박연우님.
0: 어디 계시나요?
2: 여기 지금 있으실까?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유럽 오로라를 배경으로

0: 음주하면 너무 황홀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침 저희도 진짜 유럽으로 또 공연을 너무 가고 싶어 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전 세계에 이제 공연을 하고 다닐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좋은 질문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또 질문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곡이 세타령입니다. 세타령은 온갖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얼씨구!

삼물 삼리 날 현단 알아두고 고접은 변파 나무나무 송림나 가지고 집 비어다 주목들 쳐 방울이 벗금적 거는 반복 속에 마우 광광

아, 이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벌써 마지막 무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쉽죠? 저희도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과 함께 웃고 또 호흡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는 정말 영광이고 또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홀로 하리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 전통 악기들을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1: 국악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조선 버즈 파즈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두 발라니입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왔습니다.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엄마가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이고.
0: 사과기.
3: 오케이. 네.
0: 제가 만드네서.
3: 위 위 위. 세 노트.
0: 네. It's my best gym.
4: 아, 영광이네요.
0: Not heavy. Very.
2: Yeah.
0: 네. We come for camp, djembe camp.
3: Djembe camp?
0: Yeah, we're gonna enjoy with friends and play together.
3: 아무래도 아프리카 음악 씬이 좁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아민두 씨 같은 경우는 뭐 코트디부아르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공연단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연락처를 좀 구해가지고 연락을 하게 됐죠.
0: 안녕하세요.
5: 리신.
0: 오, 몇 살? 이렇게 조금 두툼면 가족이 부려. 부려면 연준이가 더 편해. 이거 악기? 아, 이 악기는 서아프리카 전통 발람폰입니다. 발람폰.
3: 발람폰.
0: 마림바, 슬로폰, 잘로폰, 피아노 이런 거 다 할아버지가 이거 악기.
6: 내 와도 얄라 얄라 가니 얄라 얄라 얄라 얄라
3: 그걸 좀 같이 공유하고 좀 우리 음악 안에서 이걸 좀 녹여내서 더 좋은 그런 음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런 작업을 해왔고
0: 예 한국말로 조금 예
7: 반갑습니다
0: 예 Thank you Try first intro intro and we can show you first essay slowly 천천히 네. 천천히 three four

집은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과 너무 참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나 기분이 좋아요.

아프리카에서 73대째 음악관 집안 나왔어요. 트라디셔널리 아프리카 문화에 우리 그리오로 불러요. 우리 계속 왕 옆에 연주하게 주고 그때 텔레비나 라디오나 뉴스 이런 거 없었대. 우리 패밀리가 사람이한테 메시지 전달, 메시지 하는 사람이.

see, don't make you tired so much.

0: My biggest emotion is happiness. Happiness and movement. The power of movement that brings us together.
1: 진도 시킨코 보면은 서로 타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역사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서 전수를 하는 내용에서 좀 맥락이 이제 국악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이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모자 없어?
1: 있습니다.

0: 아프리카 정통 악기.
1: 한국말 잘하네.
0: 조금. 연습하는 데 갈 거예요. 이럴 저거리 연습.

0: 아니 그거
1: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그거 보고 했어요. 그리고 저거 이거 이 플랫인 거죠. 그러니까
0: 이거 샵이야 샵.
2: 저희 1월이 저고리는요, 색동 저고리의 제주도 방언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이제 저희가 아미두씨 비롯해서 인종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개성도 너무 다 달라서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색동 같더라고요. 저희 팀이.

0: 아미 누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나한테 에너지를 줘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에너지를 주는 쪽으로.
1: 프로라 재밌어요. 왜냐하면 프로라가 거짓말 말 없어요. 그래서 나 생각 이 노래가 사람이 힘든 거 많이 프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 차별 없고 부자 가난아 차이 없고 다 같이 행복한 할 수 있는 거 그런 음악 만들고 싶어요. 나 음악 없으면 못 살아요. 음악 my life.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세종대학교 국악관현악단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오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무난 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Yeah.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0: 지금처럼 신곡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속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조선 말 단열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조.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무를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무를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치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구경 한번 와보세요.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다는 장터구나. 임금님, 벌써 혼자 드시고 계신 건 아니죠? 여기는 바로 세종시 조치원. 임금님, 여기에요, 여기.
1: 이야, 정말 좋아.
2: 살렛 드시죠.
1: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참, 알아보시고 그래, 인마가. 아이고, 왔는가?
3: 신나지
1: 어? 어, 신나지 그럼. 어? 다 이렇게 시장 장터에 오면 말이야. 어, 촉촉하고 정겨운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3: 맛있는 거 많아서 좋아하시나.
1: 아, 사람 진짜 내가 진짜 얼마나 저 백성들을 생각하는, 어? 자나깨나 백성만 생각하는 성군인데 내 먹을 거나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 그 사람 좀 서운하게.
3: 네, 여기 세종시장에는 뭐가 유명해요?
1: 뭐가 유명하냐고. 아, 우리 임피디 참 무식해가지고 큰일 났네. 어? 여기가 세종시 조치원 아닌가? 조치원 하면 뭐가 유명해?
3: 당연히
1: 모르지. 복숭아가 유명한데.
0: 그렇지.
1: 복숭아. 아,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복숭아. 아, 우리 중전이 좋아하는 복숭아를 내가 사서 돌아갈 수는 없고 집에 있는 우리 아내에게 좀 사다. 어, 정아. 오, 복숭아 여기 있네.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네.
1: 아, 예.
0: 복숭아 참 예쁘구나.
1: 잠깐만, 천중복? 얘가 이게 뭐 천중복 품종이에요?
4: 품종 이름이고요. 천중복은 한참 나올 때예요.
1: 지금이?
4: 네.
0: 좋다.
4: 어, 이제 복숭아 대표가 이제 천중복이고요.
1: 아, 그럼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복숭아가,
4: 네.
1: 아, 얘는 적당히 중간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은데?
4: 딱복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딱복이라고 썰어서
1: 그거는 근데 나는 얘가 좋아. 지금 살짝 딱딱한 느낌.
4: 네.
1: 근데 약간 물렁한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파세요? 몇 개 이렇게?
4: 이렇게 세 개 만 원 가져가세요.
1: 세 개 만 원?
4: 네.
1: 살게요? 세 개 만 원 사도 돼?
0: 어이구.
1: 자, 그럼 이걸 해야 돼가지고
4: 네.
1: 세 개 만 원 주십시오.
4: 맛있게 먹어야지.
1: 아, 이거 예쁜 걸로 주십시오. 예.
4: 여기 좀 맛있어요.
1: 예. 네. 아유, 역시 장터에 오니까 서비스도 주시고 너무 좋아.
4: 시장에 네. 정이 있어야 돼요.
1: 그럼요. 이게 정이에요. 아, 시장의 정. 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예, 잘 먹겠습니다.
4: 네, 맛있게 드세요.
1: 예. 자, 가자, 가자.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1: 그래요?
5: 그런 말 유발한데.
1: 살이 쪘대.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내가 요즘 살 쪘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요. 너 혼자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느냐 이러면서. 어? 아니 우리 피디 양반 그 장터 하면 떠오르는 음식 없나? 장터 하면? 떡볶이. 아이 사람이 장터 하면 떡볶이가 아, 물론 떡볶이가 있지.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 시골 아주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장터 그러면 장터 땡땡 장터 땡땡 이제 장터 땡땡 등등 주모가 말아준 옛날에 국밥 장터 국밥 예 네, 이렇게 장터에 오면 국밥이 다 떠오르지 않느냐 다 여기 주천하면 또 유명한 국밥집이 있지 아주 여기 그냥 보통 국밥이 아니고 아주 맛있는 아주 귀한 국밥이다. 가자. 아, 복숭아는 후식으로 먹는 걸로 하고.
0: 임금님 따라 국밥 먹으러 가보자.
1: 자, 어떤가?
3: 메뉴가 되게 심플한.
1: 그렇지. 메뉴가 심플하다는 건 그 심플한 메뉴에 아주 자신 있.

0: 이런 얘기지. 아니 뭘 좀 안 해 이제.
1: 수구레.
0: 수구레 국밥. 아 그거는 주문을 하고 나서. 주문을 하고 나서. 사장님.
2: 네.
0: 지금 저기 수구레 국밥 하나 주시고요.
2: 네. 그다음, 선지 없는 걸로.
0: 선지 있는 걸로.
2: 있는
0: 걸로. 네. 그리고. 또 뭐 있냐, 무침 있고, 볶음 있고.
2: 수육도 있어요.
0: 수육도 있어요? 아, 그렇게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0: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예,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2: 네.
0: 아니, 저는 아는데, 우리 담당 PD가 네. 수구레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2: 아...
0: 예, 그 수구레가 어떤 부위인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예.
2: 수구레는 소고기에 나오는 그 특수 부위인데 대부분 이제 목 부위에 많이 나오고
0: 아...
2: 예. 쫄깃쫄깃한 그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0: 그렇죠. 여기 특수 부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네.
0: 예. 그거 좀 보충해서 얘기하자면은 수구레는 이제 목 이렇게 피부하고 요 근막하고 곡살하고 요 사이 부위인데 예. 이게 충청도랑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아주 맛있지. 쫄깃쫄깃한 식감에 물어보게.
3: 네?
0: 물어보라고. 수구레 효능 같은 거 어디에 좋은지 궁금하지 않은가?
3: 아 준비하셨는데 말씀하시려고 각자 오셨군요.
0: 수구레는 말이야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 유지나 관절 건강에 아주 좋다. 그리고 말이야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위주라서 칼로리 부담이 적고 그래서 고기 대체제로 아주 좋지. 요즘 사람 그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 그리고 말이야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이 뭐 적은 양이지만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다니까. 무침이나 볶음 이런 것도 같이 많이 먹으면 아주 좋다니까.
4: 하마솥에서 보글보글 소구레 국밥 끓어오른다. 진한 국물 솟아나고 정겨운 맛이 매우구나. 김이 모락모락 향기 따라 가득 차고 뜨끈한 국밥 뚝배기에 가득 담아 대령이오. 아이씨구 맛있구나. 지화자 좋다. 임금님 한 뚝배기 하실래요?
0: 이야 아주 푸짐하구나. 오글거리는 손질 좀 붙어있고 오이고 이 밑에 수구레가 착 붙어있네. 응? 수구레 잠깐만. 수구레가 뭐냐면 요게 수구레네. 수구레 이게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 응? 자 그러면 아무튼 나는 좀 먹어보겠네. 요거를 이거 교자 들어있는 간장이 있나? 아 그렇구나. 자 칼칼하게 해서 그렇지.
4: 계란 국물에 고기도 듬뿍 소구레도 듬뿍 뜨끈한 뚝배기 안 가득한 들어있구나.
0: 수구레를 말이야 여기다가 콕콕 찍어서 들리나? 오늘도 맛있구나의 ASMR 시간입니다. 이 소리는 세종시 조치원에 온 이모가 수구레를 씹는 소리입니다.
3: 이제 유튜브 먹방 하셔도 될 것 같은데.
0: 근데 우리 것도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 뭐 많이들 보시나 모르겠네. 그것도 많이 좀 홍보 좀 해야지. 우리 그 유튜브에도 맛있구나가 쇼츠로 짤막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선지도 엄청 크게 주셨어. 여기 또 있어, 여기. 이야. 소고기도 잔뜩 들어있고. 야 이거 진짜 푸짐한데? 야 이거 진짜 정이 가득한 국밥이세요 이거. 진짜 제대로 된 국밥이야. 내 좀 맛 좀 보겠네. 선지도?
1: 약간 부드럽게
0: 먹어. 어우. 아, 선지 엄청 신선하다. 응? 아우, 국물 맛이, 응? 숯불에다 들어가서 그런가? 와, 이거 설명할 수가 없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던 그 국밥에 숯불의 맛이 플러스 된 건데,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뭔가 살짝 고소하면서 달큰한 느낌이 그냥 맑고 시원하거나 아니면 얼큰한 그런 국밥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근데 감칠맛 나면서 약간 달큰한 느낌이 살짝 있고, 야, 숙이래, 숙이래. 숙이래, 너무 무서워.
4: 국밥이면 당연히 밥을 말아야지. 뜨끈한 국물에 밥한 공기를 쏙. 진한 국물에 밥한술 말아 올리니 입안 가득 흥겨운 잔치로구나. 오도독하고 고소한 수구레를 한입 파면 보는 내가 군침이에 그득하오. 한점 한점 손이 멈추지 않는 이것이 수구레 국밥이구나. 수구레 좋지, 좋지 원동 좋지.
0: 아, 내가 수구레 국밥은 이렇게 맛있는 데를 내가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침하고 볶음 수육은 또 어떤 맛일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 거지. 아, 안 되겠다. 내가 조만 좀 다녀와야겠다. 아. 저기, 사장님. 아유, 네. 제가 이게 제 수구레를 먹어는 봤는데 이게 수구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못 보고 그래가지고, 뭐 궁금해가지고요.
2: 네네.
0: 수구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2: 이게 수구레.
0: 잠깐만. 우와, 이거 지금 그 삶은 거예요?
2: 네, 약간 삶은 거예요.
0: 좀 더 차가운데?
5: 아, 삶아갖고 지금 쓰려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0: 저 죄송한데, 누구세요?
5: 우리 딸.
0: 어머니?
5: 네.
0: 아, 진짜로요?
5: 네. 텔레비서 보는 것보다 한참 미남이고 잘생겼어.
0: 그죠, 잘생겼죠? 제가 이런 얘기 맨날 듣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엔 그냥 누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건강하십시오. 이거 좀 보여주세요.
2: 아, 네네네.
0: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 어떡해. 오, 된다. 우와, 우와, 신기하다. 우와. 아,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군요.
2: 네네네.
0: 기죽기죽하게. 야.
2: 그렇지 않으면 이 특성상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질겨서 잘 못 드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0: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쫄깃쫄깃하니까 먹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2: 네, 맞아요.
0: 요게 또 다 무침이랑
2: 맞아요.
0: 볶음이랑.
2: 요런 거는 무침이나 네. 볶음용으로 많이 쓰는 부위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0: 오, 같은 수구레인데도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2: 네네네, 맞아요.
0: 오, 신기하다. 와.
2: 들어가서 계세요. 저희가 바로 무쳐갖고 네. 맛있게 해서 갖다 드릴게요.
0: 아, 알겠습니다. 네. 아유, 무침이랑 볶음이 안 나와가지고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 네.
0: 예.
4: 신선한 채소가 한가득, 쫄깃한 수구레가 한가득, 비법 양념과 함께 조물조물조물 무쳐주면 이것이 바로 매콤 새콤 수구레 무침이 올시다. 군침이 싹 넘어가죠? 이것이 무엇이냐?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부위올시다. 탱글한 수육으로 곱게 삶아내어 한입 크기로 예쁘게 썰어주고 나면 비밀의 부위, 수육 완성! 이게 어떤 부위인지는 임금님이 알려줘.
0: 야, 잠깐만. 볶음은 아직 하고 있나 보다. 이거부터 먼저 먹어야겠다. 야, 이 수육이

0: 야,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우와. 야, 진짜 쫀득쫀득해. 와. 옳지. 오.
1: 맛있구나.
0: 육질에 씹히는 맛이다. 아니, 수육이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면서 깊은 맛이 나지? 신기하네. 얘는 수그레 수육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수육인 것 같은데, 고기? 사장님, 얘는 수육 어느 부위예요?
2: 볼살이에요.
0: 볼살!
1: 이것이 부드럽고 쫀득하기로 유명한 소의 볼살이 옷이다!
0: 어째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2: 그렇죠.
0: 와, 맛있어요. 볼살이구나. 그래서 생선도 볼살이 맛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볶음도 빨리 주세요.
2: 네네.
0: 예, 예. 아, 그러면 무침도 요거는 이제 수그레 무침. 어, 수그레네. 얘가 차갑게 하니까 탱글탱글하니. 우와, 이거 봐요. 콜라겐도 많고 이렇게 쫀득쫀득한 부위를 차갑게 해가지고 무침으로 하니까 엄청 쫀득쫀득하네. 아주 맛있는 젤라틴 먹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젤라틴보다 좀 더 쫄깃쫄깃한 느낌? 사실 아까 국밥에 있는 거 먹을 때도 이거 되게 쫄깃쫄깃하다 그랬는데 얘는 그거에 한 5배. 어? 국물 났습니까? 와! 이거 감자 한번 놔주십시오. 자, 한번 볶음 넣어.
1: 아삭한 콩나물을 넣어주고 각종 채소와 함께 수구레를 와르르르르! 빨간색이 참 이쁨이요. 매콤하게 볶아내면 알싸한 향기가 입안에 가득! 이것이 바로 별미! 수구레 볶음!
0: 볶음은 무침보다는 조금 부드러울 것 같아요. 아, 양념 맛있다, 이거. 뭘 어떻게 하신 거지, 양념을? 근데 수구레 자체의 어떤 그 육즙이 그거에 일반 다른 부위에서 나오는 육즙하고는 다른가 봐. 응? 엄청 감칠맛이 나는데? 와. 잠깐만.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응? 야, 요거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딱 요거네, 딱 요거. 네? 아,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3: 임금님, 그 매번 음식 드시는 건 자주 뵀는데 약주 하시는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0: 약주 하시는 거? 아, 내가 저
3: 원래 임금님들은 이렇게 뭔가 술에 안 취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0: 아, 그럼 군주가 그 취해가지고 저 이렇게 해롱해롱거리고 저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네.
3: 진짜인가요?
0: 그럼. 어, 못 믿겠나? 취한다는 건 그거 다 정신력 문제야. 정신력이 해이해져서 그런 거야.
3: 그때 회식하실 때.
0: 어? 언제? 그러니까 진짜 수구레가 신기한 게 이렇게 차갑게 해서 묻혔는데 꾸들꾸들해서 식감이 너무 좋은데 열을 가하면 좀 서운해야 되잖아. 그런 게 없어요. 열을 가해서 조금 꼬들꼬들함이 좀 덜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씹는 맛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식감과 맛과 향 그리고 이 볶음 이 양념이나 아니면 뭐 국밥의 국물이나 이런 거에도 분명히 뭔가 간섭하는 수구레 특유의 그 육즙이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이 분명히 있네요. 확실히 달라. 잠깐만.

0: 내가 쫄깃쫄깃하다고 너무 수그레만 먹었나 보다.
1: 그렇지.
0: 꿀살도 응? 이리 와라 얘야. 아 꿀살도 진짜 오 맛이 일반 부위 맛에 깊이가 3배? 이런 느낌? 아, 뭐 물론 꿀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요. 확실히 네, 꿀살 꿀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고기 육지 부위의 맛보다는 훨씬 깊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수육 자체가 삶아서 기름을 쭉 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내 몸이나 건강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름기 좀 배제하고 먹으니까 수육 아니면 이렇게 수불에 볶음 아니면 무침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변화롭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한 번쯤 같이 만나봐도 되잖아. 그죠? 우리 따뜻한 수육과 수불의 무침을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뭐 재밌어, 재밌어. 고소담백과 새콤 칼칼이 만났어. 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찍어 먹어도 되네. 그러나 쫄깃함은 수굴의 승.
2: 수굴의 무침 한 젓가락 집어 올리니 매콤 새콤 향기 솔솔 입안에 춤추네. 임금님 군침이 절로 납니다요. 부드럽고 쫄깃한 볼살 소육 그 담백한 맛에 육향이 일품이요. 수굴의와 볼살 맛있구나.
0: 그냥 바로 맛있고. 어? 저게 뭐지? 수굴의 국밥. 시인데? 그 왜 수굴의 국밥 시가 있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쭤볼까? 사장님.
3: 네.
0: 얘 뭐 좀 여쭤보려고요. 아이 괜찮습니다. 사장님 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수굴의 국밥 시가 있네요.
3: 네, 아 여기 네. 손님이신데 네. 시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0: 아 시인이시구나.
3: 네, 식사를 하시고 네. 저거를 해서 갖다 주셨어요.
0: 제가 그러면 저도 온 김에 제가 수굴의로 삼행시를 한번 헌정하겠습니다.
3: 아 네네.
0: 예, 앞에 그 좀 넣어주시면 제가 할게요. 수굴의 하나씩. 네.
3: 수
0: 수굴의 국밥 맛있구나.
3: 구
0: 구수하고 쫄깃한 수굴의 국밥 정말 맛있구나.
3: 네
0: 레알 맛있구나. 어, 괜찮죠?
3: 아유 정말로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네.
0: 아유 나, 아, 나 센스쟁인데?
4: 그 레알 젊은 사람들 흉내내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0: 응.
4: 레알 별론데.
0: 레알.
4: 레알.
0: 레알?
4: 레알.
0: 레알 별로? 레알? 알겠네. 내가 좀 더 공부하겠네. 레알 말고 또 뭐가 있나. 아이고, 은하게 먹었다. 수구레. 맛있네. 수구레 맛있어. 수구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저. 구나, 어? 아,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 아닙니다. 귀한 음식을 내가 소개해 줄 거거든. 누가 먹고 있으면 뺏어서라도 먹으라 그랬어. 아.

0: 되어봐라! 예이!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죽게 되고.
1: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0: 금색 주파 거북 연녀.
2: 이 노래
1: 들어볼래?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미리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주변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1: 미리 점검하면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0: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집중 안전점검.

0: 환영하셨는지요? 국악과 알까기의 콜라보. 예? 국악의 날 지정님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도 알까로 왔습니다.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오늘도 어김없이 국악인과 시청자들이 알까기로 어우러져 한바탕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알까기 조단 김가영입니다.
0: 일찍이 알봉 대사께서는 팔공산에서 수도하면서 알까기는 반드시 8알 이하로 해라. 왜냐면은 10대 안막의 규념은 너무 정신없지 않습니까? 8알 이하로 해라. 좋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 소개하겠습니다. 대국장. 네.
1: 네.
0: 긴장감이 싹 돌아요.
1: 네. 먼저 백도를 잡은 하동근 5단입니다.
0: 네. 신예지요. 네. 하동근 5단은 원래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담배 회사 근로자였습니다.
1: 진짜요?
0: 네. 그러다가 K본부 전국 노래자랑 네. 남해군 편에서 수상을 차지하면서 네?
1: 네.
0: 자기에게 이제 가수의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지만
1: 네.
0: 담배 만드는 회사에서 1년 동안 한우 팔지 않고 일해야 정규직이 될 수 있기에
1: 네.
0: 전국 노래자랑 연말 왕중왕전에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 네. 돼야 되니까.
1: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문득
0: 네.
1: 내일은 리스터트롯 소식을 듣게 되어 무작정 도전했는데요.
0: 네.
1: 네, 기세는 좋았으나
0: 네.
1: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0: 네. 그런데
1: 네.
0: 하동근 5단이 워낙에 사교성이 좋아요.
1: 네.
0: 이 1라운드 탈락이었지만 말이죠.
1: 네.
0: 같이 탈락한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네. 일타 강사인 수학 강사인 정승재를 찾게 되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본 이런 꿈 대신 이뤄라 하면서 하동근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1: 진짜요?
0: 그리고 하동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1: 네.
0: 같이 탈락한 고만고만한 친구들을 모아서 뭐 너트북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1: 네.
0: 마치 입상한 듯한 느낌을 줬던 거지요.
1: 네. 네. 네. 하동근 5단은 또 들었다 놨다 쥐었다 폈다 창법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0: 그러다가 하동근 가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1: 네.
0: 이 국악방송의 소리를 배웁시다. 대단했던 프로지요.
1: 네,
0: 네.
1: 맞아요.
0: 이 고정 출연했는데 이 뻥을 좀 보태가지고
1: 네.
0: 연습을 1000번 이상 하고 1004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상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2: 준비되죠? 물결같이 흩어진다 장비의 호통 소리
3: 그러게요.
2: 올라든가
0: 노래 앞에 장소 없지요.
1: 네.
0: 하동근 5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2: 전국 노래자랑 왕중왕전은 못 갔지만 알까기 왕중왕전은 꼭 가겠습니다. 화이팅!
1: 네.
0: 크게 자신감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간다니까
1: 네.
0: 진짜 갈지 안 갈지
1: 네.
0: 지켜보고 우린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지요.
1: 네. 네.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고영렬 5단입니다.
0: 광주 출신의 피아노 병창으로 유명한 고영렬 5단입니다.
1: 네.
0: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기에 피아노를 치면서 소리를 하는 피아노 병창은 네. 그의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1: 네.
0: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고영렬 5단은 준비된 음악 천재.
1: 네.
0: 이 국악의 클래식과 팝, 재즈, 월드, 뮤직까지
1: 네.
0: 여러 장르와 협업을 하며 국악의 다양성과 대중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제가 엄마가 된다면
0: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엄마 얘기를 하고 된다면
1: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1: 아니, 곧 아니 결혼 안 되지.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제가 엄마
0: 어떻게 얘기했어요? 곧 됩니다. 곧 엄마가 되는데.
1: 아니,
0: 네.
1: 제가 엄마가 된다면
0: 네.
1: 네 아이들에게 이제 국악과 양악을 다 가르쳐야겠어요.
0: 와.
1: 그래야 이렇게 고영렬 5단처럼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0: 오버.
1: 네.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0: 오버.
1: 네.
0: 썰렁하지요?
1: 네.
0: 네. 이런 거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1: 네.
0: 자, 오버.
1: 네.
0: 이 고영렬 팔소리는 중저음의 깊고 부드러운 음색에 정교하고 섬세한 기교로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춘향전의 사랑가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잠깐 한 소절만.
3: 한 소절만?
1: 네. 말해도 됩니다.
0: 민첩 좀 말해.
4: 피아노를 치면서 네. 네, 이제 피아노 코드를 짚으면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거기까지.
1: 와. 와.
0: 내공이
1: 네. 진짜 뭔가 달라요.
0: 왜 왜? 진짜 뭐가 업고 노는 사람이 네. 때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구나. 네. 오.
1: 와. 너무 기대돼요. 진짜
0: 피아노... 이것이 바로 네. 젊은 소리꾼 고영렬이구나.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1: 네, 떠오르는 소리꾼 고영렬 5단, 팬텀싱어 3, 풍류대장, 불후의 명곡 등 다수의 방송에서 국악의 다양한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고영렬 5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4: 예, 아,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히 임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히 임하겠습니다.
3: 아니 이렇게까지.
0: 예,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지 뭔지는 뭐 아직
1: 뭐 이제 그렇게 될 수 그러니까 있죠.
0: 분분합니다만은 이제 고영렬 5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네네네.
0: 감사할 따름이지요.
1: 네. 네? 근데 저 톤으로 말씀하시니까 진짜 같아요, 되게.
4: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몇 달 올려놓고 연습 네. 연습인 거지요. 네. 네, 이게 이제 꽥을 방지하고 예, 연습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강약 조절. 네.
1: 와, 오, 잘하는데요?
0: 연습. 오. 네, 그렇습니다. 와, 저런 정도. 오늘 대구 오늘 알까기 공부하는 시내들 네. 공부할 체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없어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장은 서로 정중하게 인사, 예의를 갖추고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례. 자, 보석해 주시죠. 보석은 자유입니다. 한동근 5단 말이죠?
1: 네. 100. 마지막 노를 어떻게 놓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0: 네. 아, 그런 식으로.
1: 고영렬 5단도 엄청 신중하게 놓고 있어요.
0: 고영렬 5단은 왼손 오른손 각을 보는 거지요.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 2 고영렬 5단과 한동근 5단의 1차전 흑도를 잡은 고영렬 5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왼손 답법으로 먼저. 왼손잡인가요?
1: 양손잡인가요?
0: 그걸 첫수로. 와! 성공!
1: 와!
0: 멋진 수입니다.
1: 네.
0: 야, 상당히 먼 거리에.
1: 네, 처음부터 깔끔하게.
0: 예. 망연자실. 네. 이거 뭐야? 한동근 5단 당황하고 네. 있습니다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쳤습니다.
1: 네.
0: 반격에 나섰어. 장군 봉군 하면 됩니다.
1: 네.
0: 쳐들어온 특공대 무시하고 네. 내 갈 길로
1: 네.
0: 저 뭐 넉 점, 석 점을 향해서 네. 저 같으면 공격을 할 텐데 말이죠. 네. 근데 공격할 네. 그거로 네, 좋습니다. 가능해요. 과연 성립이 될지?
5: 네.
1: 네. 아쉽게
0: 추가 나왔습니다.
1: 그 사이로 지나갔네요.
0: 두 대국자 고영렬 5단에 성공을 했고 하동근 5단은 첫 수가 꽥으로 끝났습니다.
1: 네, 근데 뭐 아직 네, 좀 슬퍼하기는 이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초반 첫 수 끝난 상태에서 두 점 차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 아, 맞네요.
0: 네. 자, 또 손을 푸는 고영렬 5단.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1: 이야.
0: 자신 있습니다, 플레이에.
1: 우와.
0: 자,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아. 와, 사석작전 놀개타법입니다.
1: 네.
0: 네. 네. 미칠 거 없다.
1: 네, 같이 떨어졌지만
0: 그렇습니다.
1: 그래도 앞서고 있어요.
0: 앞서고 있지요. 네. 잘 풀리고 있어요.
1: 네.
0: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네, 자리를 줬습니다. 자, 무릎 꿇은 상태에서 스피드는 상당히 빨랐습니다만은 저렇게 빨리 꽥이 나왔네요. 꽥수가 나왔습니다.
1: 안타깝습니다. 네.
0: 꽥만 지금 두 번. 꽥꽥.
1: 네. 네.
0: 오리인가요? 오리 꽥꽥.
1: 네. 네.
0: 자, 네. 고용료로다 대단합니다. 네. 오른손은 왼손 자유자재. 네.
1: 양손잡이가 유리할 것 같아요.
0: 아유. 매우 유리하지요. 와. 이게 각도가 문제인데. 네. 야. 와.
1: 근데 또 이.
0: 네,
1: 시계까지. 아, 네. 아, 시계가 아니네요.
0: 시계
1: 네,
0: 아닙니다.
1: 팔찌를. 네. 불렀어요.
0: 안과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시계라고 안 하지요.
1: 네. 팔찌를 불렀습니다.
0: 네. 자. 네.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장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공격을 하네요. 그거로. 저 같으면 중앙에 있는 한 점으로 할 텐데. 그 멀리서. 그래도! 훌륭한 5단 대단합니다!
1: 고영렬 5단이 네. 좀 안 그래도 좋은 소식이 많아요.
0: 네,
1: 네 결혼을 발표했어요.
0: 결혼 발표? 네. 예! 야, 그래서 신나서 그런 건가요?
1: 네, 지금 아주 기분이 좋죠.
0: 네, 너무 좋죠. 했는데 네. 오늘 알까기 그래서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소리꾼 고영렬과 성악가의 크로스오버.
1: 네.
0: 하다하다 결혼도 이제 크로스오버로 장르를 넘나들며 한다는
1: 진짜.
0: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네. 거기서 태어나는 이세는 당연히 예쁠 거고 국악과 양악을 네? 양쪽 체력 다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너무 부러워요.
0: 예.
1: 네. 와. 여유가 넘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0: 갑자기 초라해진 하동준 5단.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네,
1: 침착하게.
0: 그러나 뭔가 이제 손이 풀릴 때가 됐어요?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뭐 살살 해도 충분히 날아가는데 힘이 드니까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근데 또 모릅니다.
0: 누가 멀리 날아가나 게임이 아니거든요.
1: 네.
0: 지금 고용렬 5단은
1: 1.9발 네. 네. 한알밖에 안 떨어졌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점이 1점입니다.
1: 네.
0: 그리고 하동건 5단은 떨렁 두 알 남았는데 네. 네? 좀 애처로운 입장입니다.
1: 근데 또 모르잖아요.
0: 모르죠.
1: 그쵸? 네.
0: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모든 경기는 역전.
1: 맞아요.
0: 자, 네. 네. 본인이 침착하게 그렇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죠. 그 멀리서.
1: 우와, 너무 깔끔해요. 우와.
0: 저 멀리서.
1: 와.
0: 눈 깜짝할 사이에.
1: 진짜.
0: 네?

0: 야, 현재까지는
1: 네.
0: 압도적인데요? 고영렬 5단.
1: 네, 하동근 5단은 뭔가 틀렸습니다.
0: 적수가 안 됩니다. 의욕만 앞서고 있어요, 지금.
1: 자, 일단 하동근
0: 다른 대로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왕 끝나는 거 또 2차전이 있으니까 그래요. 뭔가 한 수는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전을 대비해서
1: 네.
0: 이렇게 원세에게 지는 것보다는
1: 네.
0: 네. 몇 번 읊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 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네네네.
0: 처첩이 무너지는 것보다 그래도 나에게도 이런 수가 있다.
1: 네.
0: 보여주고만 있죠.
1: 사실 한 알만 남았을 때 도망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네. 뭐

0: 멋있게 남자답게 아주 멋있습니다. 시원하게 날렸어요.
1: 뒤로 빼진 않겠다. 네. 아직까지 주더라도.
0: 이 하동근 오다는요. 네. 또 신곡을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1: 아, 네. 그 홍진영 아시죠? 사랑의 배터리. 네. 아, 잘 알죠. 우리 예전에 알까기도 같이 해설하고 있었죠.
0: 네, 맞아요. 네, 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 노래의 주인공 아시죠?
1: 홍진영 씨. 노래 잘하시는데요. 네. 홍진영 씨가 네. 네, 위기의식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홍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네. 복세편사를 받아서 불렀다고 해요. 복세편사.
1: 네, 그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0: 오, 아세요?
1: 복이면 이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0: 오, 뭐 맞아요.
1: 네, 근데 노래 제목이 좀 복잡하지 않나요?
0: 아, 안 복잡합니다. 복세편살. 신조어예요. 네.
1: 나는 복잡하게 느끼는데 왜 안 복잡하다고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0: 안 복잡합니다.
1: 그 안 복잡한 거로
0: 지금
1: 하고.
0: 아마 하동근 오단의 머리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1: 아, 네. 그래요? 네. 복잡하군요. 네, 복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끝날 것인지 보통 예 그렇습니다. 왼손으로 가볍게 끝내겠다. 오른손으로 그것도 괜찮네요.
0: 와.
1: 오른손이 더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냥 여기서 그냥 사석작전으로 그냥
2: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고영렬 5단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0: 네, 이렇게 되면 고영렬 5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 기념 사인 바둑판은 고영렬 5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1: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절 시즌 2 2차전 시작합니다.
0: 자,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돌을 잡은 고영렬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자, 역시 흑선이죠, 흑선. 네. 네. 손을 지금 풀고 있는데 저 손 보세요.
0: 오.
1: 아주 복손이에요, 도톰한 네. 게. 네. 어떻게 저렇게 손이 토시토시 이렇게. 네. 복손이라고 그러잖아요.
0: 네. 네.
1: 알도 잘까 하는. 네, 자, 이번에 2차전은 어떻게 첫수를 보여줄지? 이런 정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실수한 거 아니에요.
0: 네, 나쁘지 않았어요.
1: 이렇게 하는데 자, 아름 너에게 넘긴다.
0: 네.
1: 어떻게 처리를 할래?
0: 네.
1: 그런 겁니다. 자, 만회를 해야 돼요. 하는 건 5단
0: 네.
1: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네? 그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가위바위보로 하나요?
0: 네. 네.
1: 자, 이제 본인이 긴장되니까 긴장을 풀 의미에서 자, 그렇습니다.
0: 네. 네.

0: 2차전은
1: 담배 회사 그 정규 직기를 되기 위해서 네. 예? 결선에도 불참했던 네. 하동원 5단 네?
0: 진짜 알까기 왕중왕전 가나요?
1: 네. 오 좋아요. 네. 저 약간은 당황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영열 5단입니다.
0: 네.
1: 네. 자, 그렇게. 그거 좋아요. 와!
0: 와!
1: 깔끔합니다.
0: 진짜 깔끔해요.
1: 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와. 멋진 수였습니다.
0: 네.
1: 와. 자, 그래? 이제 나도
0: 네.
1: 손이 풀렸어.
0: 네.
1: 하동근 5단입니다.
0: 네. 2차전은 네. 또 하동근 5단이 이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과연 네!
0: 네! 같이 네. 네, 떨어졌어요.
1: 농기 탑보.
0: 네. 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똑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득과실이 없는.
0: 네. 네. 이 하동근 5단에겐요. 네. 그 짭 GD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1: 이제 그러니까 GD라고 있잖아요.
0: 네.
1: 네? 이게 스타 GD.
0: 네.
1: 패션의 아이콘 이상한 옷 색깔
0: 네.
1: GD하고 비슷한
0: 디자인에 오늘 되게 화려해요.
1: 네, 네.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잘 입는다 해요.
0: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도 못 온다니 이제 나타나면은 오 지디 아니네
1: 짝이네
0: 해서 짝 지디가 됐다고 합니다.
2: 아 그래도 뭐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네. 듣는 거지.
2: 오늘도 아주 귀여워요. 네. 그렇죠.
0: 좋습니다. 아유, 네. 네. 좋습니다. 반면 고영여로다는 상의는 100. 네. 하의는
2: 바둑알. 네, 알까기에 맞춰서 컨셉이
0: 자세가 된 거예요. 네. 준비된 고영여로다.
2: 네.
0: 아, 왼손 오른손 차유자재. 와! 이번에는 서로
2: 네. 네. 알 수 없어요.
0: 너무 몸살이지 않고 네. 시원시원하게 네. 까고 있습니다.
2: 네. 똑같아요.
0: 최종
2: 지금.
0: 결과는 두고 보자 이거죠.
2: 네. 네.
0: 그래. 오, 지금 막상막합니다.
2: 네, 진짜 예측할 수가 없어요.
0: 1차전과는 사뭇 다른 하동근 5단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2: 네. 네.
0: 아, 저걸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2: 저걸 하면 뭐가 네. 잘 되나 봐요. 네.
0: 저런 시간에 집중을 해서 까먹습니다. 별짓을 다 저는 이제 골퍼들이 네. 바람 방향 보려고 네. 네. 하는 제스처인데 자 과연 와!
2: 와!
0: 구사일째 달았어요. 와! 되는 날입니다.
2: 와!
0: 와 이렇게 좀 역전.
2: 네 미워졌어요.
0: 구단 지금 한점 앞두고 있습니다.
2: 아.
0: 이야.
2: 와.
0: 대단합니다.
3: 나

0: 당황하고 있는 고영렬 5단. 네. 나 인정할 것도 인정하고. 아, 저게 매너죠.
1: 네, 멋있어요.
0: 근데 아주. 멋진 플레이 박수 쳐주고 말이죠. 네. 그러나, 나 고영렬이야. 어? 아! 그게 살았으면 네. 상당히 유리했을 텐데.
1: 맞아요.
0: 그래도 몰라요. 네. 이건 뭐 한정 차이니까. 네. 이거 끝나봐야 합니다. 네. 알까기 모릅니다. 네. 이번 대국에서 네. 하동훈 5단이 승리한다면 결승전까지 가는 곳이고
1: 네.
0: 고영렬 5단이 승리하면 이것으로 경기는 끝납니다.
1: 네.
0: 지금
1: 자리를
0: 전국에서 네. 이 두 대국자의 팬들 열심히
1: 뭐가 네.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0: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엄한 짓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본인의 이제 루틴이죠. 네. 나는 또 이렇게 한다.
1: 네. 네. 네, 고영렬 5단은요, 판소리를 최신 유행가로 만들고 싶던 꿈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와! 와!
0: 네, 이 탱딩이 나왔나요? 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1: 오, 이 꿈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멋있게 주아리.
0: 와, 탄수미 또 역전, 대역전.
1: 네, 네. 와.
0: 네. 이 고영렬 5단 네. 뭐 아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판소리나 네. 민요가 마치 대중음악 유행가처럼
1: 네.
0: 널리 네. 불리워지는 날이 바로 국악의 저변이 확대된 날이겠지요.
1: 네, 유행가가 네. 히트곡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0: 그렇습니다. 다시 역전을 당하고 있는 역전을 허용하고 있는 하동군 5단입니다.
1: 네.
0: 또 이상한 또 포즈를 취하겠지요. 그냥 가나요 이번에는?
1: 아. 집중하고
0: 집중의
1: 있어요.
0: 집중입니다. 네. 1타 2득.
1: 아주 아까워요. 네.
0: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네. 안 좋은 상황. 네.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1: 네. 아, 네. 이렇게 되면
0: 타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유리할 때 했어야 되는데.
1: 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고영렬 5단이 좀 유리한 상황인데요.
0: 네.
1: 아, 네. 근데 또 이 하동근 5단을 본 복만대 감독은요.
0: 네.
1: 하동근 5단에게 배우가 될 상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0: 그런데 그 봉 감독님, 복만대 감독님은 에로 영화 하시는 분 아닌가요?
1: 많이 보셨나봐요.
0: 네, 몇 편 본 거 하고. 네. 자, 하동근 5단이 했던 이 영화 배우로 데뷔한 날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내기 들어갑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부수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1: 네.
0: 대신 아차 하면 또 뒤집힐 수도
1: 네,
0: 있어요.
1: 네, 맞아요.
0: 과연 이게 저 같으면은 글쎄. 아! 글쎄. 역작전 성공했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와. 자, 이렇게

0: 진짜 엄청 잘하시네요.
1: 아유, 아닙니다. 아,
2: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3: 잘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4: 운이 좋았습니다.
0: 너무 잘하시니까 깔끔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3: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잘까지 인정 왔었고.
4: 예, 알까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 만큼 국왕인의 금지를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또 잘 해주셨는데 운이 너무 좋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 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제가 절대 강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인정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0: 아, 너무 잘했어요.
1: 네. 자, 두 분 다 수고하셨고 멋진 대국이었어요.
3: 네, 맞아요. 근데 멋있었어요.
1: 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미용인전 시즌 2.
3: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축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안전이 있기에 건강한 맛, 안심을 주는 안전관리로 우리의 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1: 맛있다.

0: 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 준비했습니다. 서울사진축제는 2010년 처음 시작한 시각예술축제로 2021년에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건데요. 그동안 서울 여러 공간을 빌려 열렸던 축제가 올해부터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의 둥지를 들고 정착했다는 의미를 담아 전시 제목을 컴백홈으로 지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현대사진 1세대 작가인 한영수, 박형렬, 이한구 등 총 23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전시 주제는 삶의 자리이자 정서적인 안식처인 집입니다. 새로운 사진의 집에서 열린 서울사진축제 만나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1: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사진축제. 시대와 개인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진을 만나다. 다양한 활짝 열린 시선으로 집을 바라보는 전시. 2025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만을 위한 첫 번째 국립미술관으로 우리나라 사진예술을 전시, 연구,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2: 이제 저희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특별히 조성이 되었는데요. 사진 매체를 특화한 국립미술관으로서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의 다양한 확장성 그리고 담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고 수집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사진 매체가 가진 다양한 그 확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사진의 집인 이곳에서 지난 4월 9일 2026 서울사진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사진축제 서울사진축제가 5년 만에 컴백홈으로 돌아왔습니다.
2: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열지 못하게 되어서 처음 5년 만에 여는 사진축제라서 의미가 크고요. 그래서 전시 주제가 컴백홈, 집으로 돌아온 축제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거의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했던 참여 작가들을 또 컴백한다는, 불러온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한 젊은 작가들, 신진 작가들, 그리고 그간 활동해온 다양한 중견 작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아서 총 23명이 이제 전시에 참여를 하셨고요.
1: 컴백홈의 주제는 집입니다. 1세대 사진작가들부터 촉망받는 신진 사진작가들이 포착한 다채로운 집 풍경이 한자리에 펼쳐졌는데요. 전시장 역시 거대한 집이 됩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방을 차례로 찾아가며 전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4부로 구성된 전시의 첫 번째 주제는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 1세대 현대 사진작가인 한영수를 비롯한 작가들이 바라본 집의 모습들.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주거 공간부터 골목과 거리까지 확장된 집까지. 이들에게 집은 하나의 공간과 개념에 머물지 않는데요.
3: 첫 번째 섹션에서는 리얼리즘 사진의 거장 한영수 작가님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의 서울 사진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집이라고 했을 때 보통 물리적인 집만 생각하지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들, 그리고 골목골목의 풍경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사진에 담고 있어서 당시에 우리의 집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보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인간의 터전을 위해 우리가 지워버린 풍경에 집중한 작품도 있습니다. 박형렬 작가의 산으로 존재하기 시리즈입니다. 작품 속 매달린 돌은 간척지에서 찾아낸 거라는데요.
3: 박형렬 작가님께서는 산이라는 모습을 사람들이 잘 닿지 않는 그런 구석구석의 요소들을 사진으로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깎아져 내려가는 그런 단면들을 사진으로 구성해서 사람들이 잘 주목하고

0: 역사적 흐름으로 풀어보았습니다.
1: 여민락령의 아명인 태평춘지곡은 상서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뜻하는데요.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은 아쟁과 해금 팔중주로 생동감 넘치는 봄을 그려냈습니다.

보라들미라는 뜻의 풍류음악 도드리. 라예송 작곡가는 단소, 산조가야금, 장구, 해금의 앙상블로 도드리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만엽 치호는 여민낭만의 아명인데요. 무성한 초목을 뜻합니다. 이해진 작곡가는 여름숲의 풍경과 새소리를 타악주자 오인의 리듬으로 경쾌하게 그려냈는데요.

0: 근데 사실 그게 몇년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녹음했던 새소리들을 듣고 작품을 전개를 하게 됐는데요. 작품을 들으시면 특정한 리듬이 계속 반복됩니다. 전통 장단을 나오지 않지만 그 새가 가진 그 새의 리듬을 가지고 작품이 계속 진행이 돼서 끝나면, 작품이 끝나면 그 리듬을 여러분들이 집에 다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1: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여민락. 이재준 작곡가는 이를 현대사회의 자극적인 즐거움에 빗대어 풍자적으로 담았는데요.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와 훈, 노도, 현종과 같은 아악기도 무대에 사용되었습니다.

0: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여밀락을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느리고 아정한 음악을 백성과 더불어 즐길 수 있었을까라는 되게 현대적인 시각에서의 질문이 들었어요. 이제 전통 악곡인 여밀락을 가지고 현대인들에게도 충분한 자극을 줄수 있는 작품으로 변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국악, 그리고 국악 작곡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드는 게 국악 작곡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보허사의 악명은 황하청으로, 황재인 작곡가는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 진정한 맑음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0: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문 무대,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1: 아, 어떤 생각을 해서 저런 구성이 나올지 조금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2: 너무 흥겹게 들었어요. 그리고 아, 우리나라 국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을 정말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여기서 오늘 연주된 곡이 세계 어딜 나가서 바로 연주되어야 돼 너무너무 좋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전통음악의 아명에 더해진 일곱 작곡가의 상상력. 수백 년 이어온 전통에 뿌려진 새로운 국악의 씨앗이 미래의 고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3: 네, 작곡가들의 창의적인 해석이 담긴 수작 2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파 정식에서 정적을 읽어내고 여밀락에서는 도파민을 떠올린 젊은 작곡가들의 번뜩이는 기지와 깊이 있는 성찰이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이번 무대의 특징은 창작곡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아악기와 국립국악원

0: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를 활용한 건데요. 각각의 악기가 지닌 고유한 음색과 가능성을 다채롭게 탐구하며 더 풍성한 음악을 구현했다고 하죠. 국립국악원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깊이와 창작의 매력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니까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서도소리를 복원하고 전승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바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이십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을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문화의 공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에 이렇게 문화 공감과 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아니 사실 꽃피는 5월 다양한 네. 행사들도 펼쳐지잖아요. 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네, 지금 뭐 정말 바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그렇죠. 또 예. 그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당장은 5월 21일 네. 민속악단 그 기획 공연이 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예정이라 네. 이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이 판판 공연이 격주로 연이 별마지터에서 지금 또 공연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정말 예술 감독 역할 하시랴, 무대 서시랴, 또 제자들 가르치시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또 외에 창작악단도 있잖아요.
1: 네, 무용단이 있고 정악단이 있고 정악단이 있고 네 개의 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그 중에서 민속악단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판소리, 아리랑 등을 비롯해서요. 병창, 경기민요, 서도민요, 그 다음에 산조, 그 다음에 산조하면 기악을 하는 분들 네.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놀이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가 민속악단이고 대중의 그 음악 을 아주 편안하게 펼쳐내는 것이 우리 민속악단의 특징입니다.
0: 그렇군요. 아니 감독님께서는 민속악단 단원으로 시작을 해서 네. 예술감독까지 되셨어요. 네. 97년에 입단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벌써 올해로 30년?
1: 그렇죠.
0: 와, 굉장히 감독님께 민속악단은 남다른 존재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느낌이?
1: 정말 남다르죠. 사람도 남달랐고, 네. 정말 그 들어 국립국악원의 단원이 되기 전에는 네. 정말 저곳에 가서 평생 원 없이 노래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라고 정말 부럽고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막상 단원으로서 조용히 음악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그 수석도 해봤고 네. 그다음 이제 악장도 했고 그러다가 감독이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의 여정 또 어떤 예술의 여정을 정말 그 단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같이 이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단원들과의 그런 것들, 또 음악적인 것들을 네. 잘 알게 되었고, 네. 그래서, 감독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도움도 됐고, 또 힘들 때도 같이들 해주었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감독이 돼서 이렇게 갔던 것보다는 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또 그 인연이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남다른 곳이죠.
0: 그럼 예술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네. 이런 무대에 올라가는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면의 일까지 다 총괄하시는 거죠?
1: 아, 물론 그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0: 단원 관리도
1: 네, 삶 뭐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다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0: 소통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네. 제일 또 중요한 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30여 년을 같이 해 오다 보니
1: 네.
0: 예, 이제 서로의 정도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기도 하고
1: 그렇겠네요.
0: 예,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힘을 같이 얹어주기도 하고
1: 어려운 자리일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은 소통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다음에 포용.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아유, 많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1: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판소리 중에서 동편제, 서편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고 이제 음악도 좀 친숙한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서도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 좀 해주세요.
0: 그 서도 소리는 일단 평안도와 황해도 소리를 그 서도 소리라고
1: 아,
0: 하지요.
1: 네.
0: 그런데 각 음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소리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밝고 유장하고 산뜻하고
1: 네네.
0: 흥겹고 이런 게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서도 소리는 좀 조금 무거운 느낌, 좀 구성진 느낌, 슬픈 것 그러면서 굳건한 힘. 뭐 요런 특징이 좀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음악이 그 느껴지는 것은 요성의 그 요성이 다른 지방보다 굉장히 깊고 자주자주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성이라 그러면 이이이이이으으으으으 이렇게 흔들어서 내는
1: 네.
0: 목인데 이 흔들어서 내는 목이 다른 민요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이렇게 촉급해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떨면서 소리를 내는데
1: 다르네요.
0: 그 태조 이성계 같은 걸
1: 네.
0: 하면서 그 관서 지방
1: 네.
0: 사람들한테는 벼슬을 주지 않아서 그 슬픔에 생겨났다는 소리이다라는 그 설이 있는데
1: 네.
0: 소리를 해보면 정말 그렇게 슬퍼요. 그런데 만약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남성적으로 꺾어줘요.
1: 굉장히 힘이 있네요,
0: 예,
1: 정말.
0: 꺾어주면서 그런 어떤 기백이 또 느껴지고, 예, 그다음에 모든 소리의 감정은 전부 다 끝을 이렇게 던지지 않고 이렇게
1: 고개를
0: 흘러내려줘요.
1: 넘듯이
0: 그렇죠.
1: 유려하게
0: 예, 넘는 다음에
1: 떨어주고
0: 이렇게 떨어져요.
1: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네요.
0: 그러니까 흐르고 떨어지는 목이 굉장히 구성지고 슬프고 이러다가 이 나는 그렇게 마냥 슬퍼할 수 없어. 탁 꺾고 다시 또 변연하게 떠는. 그래서 서도 소리의 특징은 그렇게 구성지고 구슬프고 남성적이다.
1: 그렇다면 서도 소리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뭐예요?
0: 네, 뭐,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1: 네.
0: 뭐, 저는 어렸을 때그 고향이 이제 강화도이고, 그쪽이 이제 황해도가 가깝다 보니까,
1: 그렇죠.
0: 서도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서도 소리의 그 구성짐이 왠지 저는 좋았었고요. 예. 또 아버지가 삼형제 분이신데 아버지가 호적을 잘 부셨고, 뭐, 가운데 작은 아버지는 장구를 잘 치셨고, 막내 작은 아버지가 소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네, 그런 속에서 아버지도 소리를 하셨고, 또 집안이 그러다 보니 듣는 음악은 전부 다 민요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1: 국악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0: 뭐 국악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긴 뭐고, 그 시대에는
1: 네.
0: 그냥 그렇게 다 했어요.
1: 아, 전공을 한게 아닌데도
0: 아닌데도.
1: 불구하고, 소리도 하고, 장구도
0: 네네네.
1: 치시고.
0: 아니, 왜냐면 농악대가 있잖아요. 각 지방별로. 그 농악대가 이제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왜냐면 호적이 으뜸 아끼니까.
1: 어머머머.
0: 그러면 이제 다 모여서 거기서 한바탕 놀고, 그리고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1: 그
0: 거죠.
1: 당시에는 그냥
0: 예. 네.
1: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즐기면서 살았던 어떤 지금의 예능이었네요.
0: 그렇죠. 예. 네.
1: 오.
0: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1: 네. 항상 음악과 함께
0: 네,
1: 하고.
0: 음악과 함께였어요.
1: 예.
0: 네.
1: 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도 소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0: 또 감독님께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난 2024년에는 서도소리 대표 악곡인 관산육마, 수심가 음반을 또 발매하셨고, 지난해에는 서도민요와 서도산 타령 음반을
1: 산타령,
0: 발매했는데,
1: 서도산타령.
0: 네.
1: 네.
0: 야, 근데 이 음반을 제작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요?
1: 네, 아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놓고 또 하면 하는 과정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하고 또 했는데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 다시 다 버려버리고 다시
0: 누구
1: 하고.
0: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1: 아니요,
0: 스스로?
1: 이제 예, 저는 나중에 지쳐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 음악을
0: 하시는 분.
1: 해주셨던 예, 김성국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0: 어머.
1: 그렇게 해주셨죠.
0: 아니, 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협연을 통해서 서도소리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1: 네.
0: 지난해에 또 아주 뜨거운 무대가 있었잖아요.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가수 인순이 씨하고 두 사랑 이야기
1: 네.
0: 공연을 펼쳐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 굉장히 케미가 좋았다면서요?
1: 네, 일단은 그 인순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었었고, 저는 이렇게 어려운 국악을 대중적인 분이 불러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이 더 앞서서 열화했었고.
0: 직접 부르셨어요?
1: 네.
0: 어머, 쉽지 않았을
1: 예,
0: 텐데.
1: 그래서 선생님 그럼 녹음을 해주세요. 제가 듣고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하게, 선생님식으로 편하게 풀어서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녹음을 해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잘 그분이 표현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분이 서도소리에 대한 매력에 빠지셨어요.
0: 근데
1: 그리고,
0: 왠지 인순이 선생님과도 잘 어울려요. 뭔가 구슬프면서도 힘이 있다, 이런 느낌에서.
1: 네. 저는 어울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인순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뭐가 어울릴까? 이랬는데, 일단 그 살아온 역경,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이 그 악하지 않게 이렇게 잘 승화시켜 오신 모습이 너무 절절히 와서 닿았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음악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좋은 소리들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굉장히 관심도 더 갖게 되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인순이 선생님과 저가 각자의 분야의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그 다음에 살짝 일탈을 해서, 서로 바꿔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관객들이 더 좋아하신 부분이기도 했고, 제가 인순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음반, 빨리 서도소리 음반 내세요.
0: 어머, 그 정도로요?
1: 네, 정말 잘하세요. 예. 네.
0: 오, 궁금합니다. 들어보고 싶으네요.
1: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즐겁게 작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0: 자, 그리고 최근에 또한번 화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BTS, 이게 정말 몇년 만에, 6년 만에 컴백인가요?
1: 네.
0: 자, 안 그래도 전 세계가 막 주목하고 있는 그 광화문 컴백 무대 공연에
1: 네.
0: 감독님이 가장 가운데에서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1: 네.
0: 예. 그 공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1: 예, 그 BTS가 아리랑을 한다. 근데 그 아리랑을 선생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섭외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한 5명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럼 우리 국립공연에 다른 분들이 잘하니까 같이 하죠. 이래가지고, 공연을 서게 되었는데, 공연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좀더 이렇게 좀 부각이 되길 좀 바랬었어요.
0: 국악 자체가요.
1: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BTS에 들어간 삽입음악인데, 그래도 우리 국립국악원의 다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해서 하니까 또 이것이 좀더 품격 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날 공연할 땐 조금 더 이렇게 구도를 다시 잡은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리랑이 좀 더, 그분들 공연할 때 좀 같이 계속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저 아니래도, 예, 그냥 이렇게 삽입 음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같이 공연 준비하면서 그날 광화문에서 공연할

0: 에도 보면 굉장히 그 BTS 그분들이 예의가 바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이제 시작 전에 광화문 문 뒤에서 우린 이쪽에 있었고 그분들은 이제 저쪽에 있었고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1: 어머, 한 분이 아니고 누군지 말씀해
0: 아,
1: 주세요.
0: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1: 누구였는지.
0: 제, 그분들을 보시면, 아, 저분 어쩌면 저러실 거 하는데,
1: 궁금해.
0: 제가 어떤 기자분이, 그분이 누구냐고 했을
1: 그러니까,
0: 때,
1: RM일지,
0: 아,
1: 정국일지.
0: 정국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되게 약간 치마 같은 스타일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아,
1: 치마 같은 거 입으신
0: 여기
1: 분.
0: 이제 이렇게 둘렀을 때,
1: 하얀색.
0: 예. 근데 두 분이 입으셨는데,
1: 맞아요. 지민하고.
0: 근데 정국 그분이셨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예의도 바르셨고 우리가 공연하는 내내 같이 그런 기분이었어요. 같이 너무 너무 좋아했고 BTS랑 같이 공연한다고 하니까 모두들 또 이렇게 관심 갖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1: 아니, 근데 그 음악이 사실 그 공연 바로 전날 3월 20일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음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BTS 공연 가운데 아리랑을 한 소절 부른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0: 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그 사실은 녹음을 미리 했었어요.
1: 그 부분만요?
0: 그 부분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삽입이 돼서 1절은 이제 제가 부르고 2절은 합창.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전 세계로 방송이 생방송으로 되기 때문에 혹여 있을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그 부분은 미리 녹음을 했었죠.
1: 아니, 근데 그 공연 자체가 아마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0: 네, 이 서약서도 쓰고,
1: 아, 비밀 유지 뭐 그런 서약서요?
0: 예.
1: 어머머.
0: 그래서 제자들한테 사실은, 제자들한테 뭐, 제가 뭐 어느 공연을 해도 나 그거 공연한다 소리 안 하거든요. 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막 애기들한테.
1: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0: 예,
1: 싶으셨겠어요.
0: 야, 선생님 BTS랑 공연한다? 이렇게
1: 얼마나
0: 얘기하고
1: 좋아요.
0: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얘기 안 했는데, 그날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그 광화문에 공연관, 보러 간 아이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1: 거기 현장에 간 거예요?
0: 했는데,
1: 어머머.
0: 화면에 이렇게 아리랑 나오니까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줌이 돼서 오니까, 우리 선생님!
1: 너무 좋아했구나.
0: 그런
1: BTS
0: 모습을.
1: 보는 것보다 더 반가웠겠네요.
0: BTS랑 같이 아리랑을 공연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즐거웠던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1: 이렇게 또 앞으로 좀더 좋은 계기들이 많이 생겨서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 이 공연이 5월 20일, 21일 또 이틀 동안 열리죠?
0: 보통은 공연을 하게 되면 관객은 앉아서 보고,
1: 그렇죠.
0: 느끼고 그냥 말없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노래 속에 인생이 다 담겨 있고, 거기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또 때로는 치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그렇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뭐, 인연, 사랑, 낭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파트마다 준비를 했는데,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어떤 때 제일 슬펐고, 우리는 어떤 때 이런 노래의 대목을 들으면서 위안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관객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요번 꾸미는 무대는 정말 사랑방에 맞게, 같이 관객과 공연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연으로 지금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 외에도 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대표 공연들이 있을까요?
0: 네, 일단 많은 공연을 했는데, 가장 주력하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 레파토리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기악은 이제 모든 것, 기악 연주했던 선생님들이 연주하셨던 곡들이 한다 100년 이상이 넘어가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음악을 전통 기반으로 한 우리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신산조라는 곡을 이제 제목을 가지고 기획 공연을 해왔는데, 사실 다른 분들은 만들고 싶어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1: 왜요?
0: 옛 어른들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음악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또잘못 만들었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못 만들어서 괜찮다. 버려도 괜찮다. 이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박범은 선생님이란 이제 이런 또 국악계 원로 선생님들 오셔서 네. 괜찮다 만들어봐라. 우리가 용기를 줄게.
1: 네.
0: 우리가 추임새를 해주마.
1: 와.
0: 그래서 그런 작업으로 계속 해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음악이 좋은 음악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걸 네. 좀 확장해서 좀 키워 가보자.
1: 네.
0: 그래서 그런 그 음악 또 성악에서는 그동안 많이 불려지지 않았던 노래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작년에 전기공연에서 다시 그리는 노래로 이제 했는데
1: 네.
0: 거기서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무대로 옮겨서 불러서 다시 대중화시키자.
1: 네.
0: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이제 레파토리를 더 확장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자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음악과 그런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5월 23일 토요일에는 또 야외 무대에서 관객들과 네. 만나게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민속악단 공연이 이어진다고요?
0: 네. 거기는 이제 연희단의 판판이라는 그 공연인데요.
1: 네.
0: 그 연희단이 가지고 있는 뭐, 번화 돌리기, 뭐 또 뭐.
1: 너무 재밌잖아요.
0: 네, 재밌죠. 네. 또 재담 소리, 네. 또 사자놀이, 뭐 또 줄타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또 무용단이 오셔서 장구춤도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또 민요가 들어가서 같이 그 재담 좀 올려주고.
1: 재밌겠네요.
0: 그래서 그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아마 연희단 그 별마지터에서 격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매해 객석이 가득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고 그거를 이제 한번 또 그 나가는 거죠. 나가서 또 일반 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1: 네.
0: 네.
1: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에 23일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네. 주인 30일에
0: 그렇죠.
1: 국립국악원에서 또 보실 수 있는
0: 그렇죠.
1: 거네요.
0: 네. 오시면 됩니다.
1: 격주로.
0: 네.
1: 알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0: 오세요.
1: 네. 예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 아니면 계획 어떤 게 있으실까요?
0: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서도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리를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펼쳐질 무대나
1: 네.
0: 희망 이런 것들을 사회 이걸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중간에 정말 재주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1: 네.
0: 저는 올해 그 서도 예인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도스라는 모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무대에 나 쓰고 싶어
1: 네.
0: 라고 할 만큼 잘 짜서 그런 무대를 통해서 소리의 어떤 그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1: 네.
0: 그런 걸 만들어 주고 싶어 지금 공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그 이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인가 또
1: 맞아요.
0: 어떻게 물론 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안을 순 없지만
1: 네.
0: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의욕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계속 가져가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네.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가 해결해야 될 좀 많으니까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1: 네.
0: 제가 퇴임을 하게 되면 또 국악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판소리, 민요, 사물놀이 등 다양한 민속악의 전승과 복원을 위해 애써온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그야말로 민속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어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이번 주에 열리는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도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생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26년 박물관 문화향연을 오는 11월까지 전국 11곳 국립박물관에서 무료로 개최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공연으로 매년 판소리, 클래식, 국악, 무용, 합창 등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공연 주제는 국립의 품격, 역사에서 문화로 함께해요 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5월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과 육군 군악의장대대가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공연을 펼치고요. 6월에는 국립합창단과 서울오케스트라가, 7월에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아카데미가 관객과 만납니다. 지역 국립박물관 박물관 문화향연과 자세한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눈부시도록 푸르른 산과 하늘 사이로 자태도 당당하게 붉은빛 휘감은 꽃나무 가득한 이곳은 담양의 명옥헌 원림입니다.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자연을 벗삼아 살던 이곳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명옥헌을 지었는데요. 명옥헌 주위의 숲을 이룬 배록나무는 한여름 태양에 흠뻑 취해 붉은 꽃을 가지마다 드리웁니다. 명옥헌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에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해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물 앞뒤로 네모난 연못을 파고 주위에는 배록나무를 심어 한여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명옥헌에는 두 개의 연못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물자리인 듯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연못이 서로를 보완하듯 물줄기가 한 곳에 다다라 차면 넘치는 물이 남은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맑은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오희도는 밝고 온화한 성품에 부모를 극진히 모셨던 효자이자 선비였습니다. 학문에 매진하며 후진 양성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려 했던 참 스승이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광해군의 폭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능양군이 은행나무에 말을 걸어놓고 오희도를 찾아옵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던 오희도는 차마 집을 나설 수 없었지만 결국 능양군을 도와 인조반정은 성공하게 되는데요. 말을 걸어놓은 은행나무와 명옥헌 정자의 삼고라는 현판이 그 증표로 남아있습니다.

0: 아진안개
1: 자, 으쌰.

한여름 강렬하게 꽃을 피우는 벼록나무처럼 강렬한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판소리는 전통적인 민속악의 한 방식인데요. 한 사람의 창자가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고수의 북단장에 맞추어 노래와 말로 엮고 몸짓을 곁들여 부릅니다. 판소리는 조선 숙정 말년에서 영조 초기에 걸쳐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발달되었고요. 판소리 12마당이 전해 내려왔으나 조선 후기에 하나씩 사라져 조선 말기에 활동하던 명창을 마지막으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다섯 마당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전승이 끊어졌습니다. 전라도 동북 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 전라도 서남 지역의 소리제를 서편제, 경기도 충청도의 소리제를 중고제라 하고요. 19세기 후반에는 궁궐 잔치에서도 소리꾼을 불러 흥을 돋우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을

회록나무 꽃은 보통 한 가지에서 피고지기를 세 번 거듭합니다. 7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8월 초하순께 절정을 이룬 뒤 9월 초중순께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듯 붉은 꽃을 피워 올리는 회록나무. 선비들은 100일 동안 매일 번갈아가며 돋아나는 붉은 꽃에서 용맹정진을 배우고 껍질을 벗은 줄기에서 무욕의 청빈한 삶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사 온갖 이야기를 비롯해 희로애락 감정까지 담아낸 우리의 국악. 수백 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국악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명맥을 이어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0: 다음 땅콩
1: 가공 가공 강.

0: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연희공방 음마 갱갱입니다. 네, 화창하고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참으로 좋죠. 네, 이 좋은 봄날에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아, 완연한 봄이구나. 정말 새싹이 파릇파릇 피어난 우리 친구들 같이 정말 기분 좋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저희들이 반가우신가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 더욱더 반갑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두 손을 번쩍 들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보여드릴 이야기의 제목이 뭘까요? 음마갱갱? 인형? 극장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멋진 무대 안에서 여러 아기자기한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도 한번 바라볼까요? 와, 장구도 보이고 꽹가리도 보여요. 이쪽을 또 바라보니 피리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의 장단과 선율로 함께 이야기를 풀어낼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나요?
2: 네.
0: 아이고, 저희들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자, 기왕지사 이 장단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장단 조금이라도 알고 본다면은 더욱더 신명나게 즐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과 함께 게임으로 한번 장단을 쉽고 빠르게 익혀볼게요. 게임할 친구 손 번쩍! 이렇게나 많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손머리 위로 모두 준비하시고 반짝반짝 하나 하면은요 무릎을 치세요. 하나, 둘 하면 손뼉, 셋 하면 엄지 척, 넷 해도 엄지 척. 자, 연속으로 해볼게요. 준비하고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 이거 어디서 많이 해봤던 건데? 맞아요. I am 그라운드죠. 자, 제가 감히 장담을 하겠는데 우리 앞에 보조의자에 앉은 우리 친구들 대학교 가서까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리 한번 익혀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자기소개하기라고 말 안 하고 장단구음하기라고 말할 거예요. 장단구음하기 뭐라고 말한다고요?
3: 장단구음하기.
0: 좋습니다. 모두 손머리 위로 올리시고 I am 그라운드 장단구음하기를 크게 외쳐주세요. 갑니다. 하나,

0: 시작.
1: I am 그라운드 장난꾸 하이.
0: 제가 하는 장단을 따라하세요. 장구는 덩쿵따,
1: 장구는 덩쿵따,
0: 쿵쿵쿵쿵 따따따,
1: 쿵쿵쿵쿵 따따따,
0: 뚜르렀다 뚜르렀다 뚜르렀다 뚜르렀다
1: 뚜르렀다 뚜르렀다 뚜르렀다 뚜르렀다.
0: 꽹가리는 캥캥,
1: 꽹가리는 캥캥,
0: 행개개 으깨개,
1: 행개개 으깨개,
0: 북은 뚱뚱,
1: 북은 뚱뚱,
0: 뚱뚱뚱 뚱뚱,
1: 뚱뚱뚱.
0: 알았다. 징은 징,
1: 징은
0: 징, 징징 징징징
1: 징징 징징징.
0: 좋습니다. 지금부터 초선판 쇼미더머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여러분들 소리 질러요. 갑니다. 시작. 갱기기 웃기기, 갱기기 웃기기,
1: 갱기기 웃기기, 갱기기 웃기기,
0: 갱기기 갱기기 갱기기 갱기기
1: 갱기기
0: 갱기기 갱기기. 으치게게 으치게게 으치게
1: 으치게게 으치게게 으치게게.
0: 화붕다 붕덩
1: 붕덩덩, 화붕다 붕덩 붕덩덩.
0: 우와, 뭐야 뭐야, 왜 이리 잘하지? 엄청 잘한다. 함께 오신 보호자 여러분들, 우리 이 어린 친구들이 이 어려운 장단을 이렇게 신명나게 말할 줄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러면은 한 번 더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야, 잘한다. 자, 친구들, 우리 민족만이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잘할 때 우리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 잘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칭찬해줬어요. 그게 바로 고마운 소리, 추임새입니다. 자, 이 추임새도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소리 질러, 얼쑤!
1: 얼쑤!
2: 얼쑤!
0: 다 같이 소리 질러, 절쑤!
1: 절쑤!
0: 얼쑤!
1: 얼쑤!
0: 절쑤!
1: 절쑤!
0: 지화자!
1: 지화다!
0: 혼들면서 좋다!
1: 좋다!
0: 뭐야, 오. 아니, 어떻게 추임새도 이렇게 맛깔나게 잘하니? 아, 이곳이 서울의 대표, 서울 남산국악당을 찾은 어린이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모두 다가 국악 영재 같습니다. 자, 안 되겠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저냥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추임새로 공연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이 추임새를 함께 노래하면서 막을 펼쳐볼게요.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해볼까요?
3: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추임새를 노래로 부르면서 오늘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기
1: 다 같이 통영장남
0: 밤새 덕덕덕 덕덕덕 밤새 갱갱갱갱 갱갱갱갱 밤새

휴. 당당당당 어? 다 같이 손뼉 장단 손뼉 장단을 쳐요 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뜨개 할아버지입니다. 네 가지의 인형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 하얀 머리에 하늘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이런 좋은 노름판을 보면은 기웃거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오늘

0: 이곳에 왔는지 안 왔는지 다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형극, 어디 내 손주들?
1: 아이나 아이나 아이나 아이나

0: 사람들 참 많이 돈부였다.
1: 아니 네?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아, 웬 영감이 남의 노름청에 나와서 난간이 떠드시오?
0: 날들어 웬 영감이 남의 노름판에서 떠드냐고?
1: 아이고 그리야
0: 내가 웬 영감이 아니고
1: 에이.
0: 살기는 저 옆 동네 사는 박활량 박주사 박첨지라고 하네 이놈아.
1: 아이 저 옆 동네 사니까 뭐 서울 근처에 사는 박첨지 영감이라고?
0: 그렇지.
1: 아이고 영감.
0: 에?
1: 아이 그러나 저러나 오늘 여기 남산국악당에는 도대체 무슨 사로 나오셨소?
0: 아 여기 무슨 일로 나왔냐고?
1: 아이 그리야.
0: 무슨 일로 나온 것이 아니고.
1: 응.
0: 아 글쎄 수 3년 전에 아 우리 손주들이 말이야.
1: 아 손주가 왜
0: 집을 나갔는데
1: 왜?
0: 아 글쎄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 이 말이지.
1: 아 이를 웃자.
0: 응? 아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말이야.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노름판이 있으면은 들여다보기를 좋아했으니 나 오늘 손주들이 나 찾아보려고 나왔지.
1: 아이고 영감.
0: 에?
1: 아이 근데 여기 손주로 보이는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나 많은데 아 여기서 영감 손주를 무슨 수로 찾는단 말인가?
0: 우리 손주들을 무슨 수로 찾냐고?
1: 아이고 그리야
0: 우리 손주들이 말이야. 내가 노래 부르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어.
1: 영감 그 꾸린다는 노래를?
0: 그렇지.
1: 아이고 아 그래서.
0: 그래서 나 이 노래 한 자락 불러다가 나 우리 손주들 한번 찾아볼라네.
1: 아이고 영감 노래 듣고 손주 찾을 수 있다면 그냥 열 자락도 듣지. 아 그럼 빨리 한 자락 한번 뽑아보시게 그려.
0: 그럼 한 자락 뽑아볼까나?
1: 아이, 빨리 한 자락 뽑아서 손주들 빨리 찾으시게 그려.
0: 어째 한 자락 뽑아봐요? 그럼 박수 좀 쳐요. 아 여보게.
1: 영감.
0: 나 이렇게 박수도 받았거니
1: 어이.
0: 그럼 내 이 노래 한 자락 뽑아보리다이.
1: 헐시고
0: 죽장 짚고 망해.

0: 모르겠네.
1: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아, 영감 뚝. 아, 영감 왜 이래? 아, 영감 뚝.
0: 뚝?
1: 아니 갑자기 노래 신나게 부르더니 갑자기 또 울고 그랴?
0: 아, 왜 울기는?
1: 아, 왜 울어?
0: 우리 손주들 보고 싶어 울지.
1: 아, 여기 손주. 영감. 여기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을 게 아니라 사내 손주가 여기 왔는지 직접 가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가?
0: 응? 날 들어 직접 가서 찾아보라고?
1: 그렇지, 여기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자네 손주가 여긴지 확인해보는 게 어떤가?
0: 아니 그러니까 여기 쪼그려 앉아있지 말고 직접 가서 우리 손주들이 여기 있나 찾아보라고?
1: 그렇지, 왔다 갔다 여기 위에서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가?
0: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노래만 부르지 말고 직접 가서 우리 손주들이 여기 있나 찾아보라고?
1: 지금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는 게 어떤가?
0: 아니 그러니까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직접 가서 여기 우리 손주들이 있나 가서 찾아보라고?
1: 이 영감이 노망이 따따붕 나셨나? 왜 내 말만 따라해? 빨리 들어가서 찾아보라니까!
0: 아따 그래. 그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래?
1: 아이 그렇지.
0: 아이 그래. 그러면은 아 여기 우리 손주들이 있나 없나? 그럼 내 한번 찾으러 가봄세. 여보게. 장단 한번 주시게.

0: 여보게!
1: 여보 왜?
0: 나 우리 손자 녀석 찾았대!
1: 어?
0: 어디 가, 어디 가! 나 우리 손자 녀석 찾았어!
1: 이게 무슨 그렇지? 일인가요, 형가?
0: 나 우리 손자 손자 녀석 찾았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1: 어이.
0: 우리 손주들 나이대가 이 나이대야.
1: 아이고 체념하듯이 나오셨네 그냥.
0: 그렇지.
1: 아 이렇게 나왔은 거 보니까 그래도 춤을 한번 추긴 춰야지.
0: 그렇지.
1: 어이.
0: 그럼 어째 우리 손자 녀석이 맞는지 아닌지 어째 춤을 잘 추는지 못 추는지 한번 봐야지.
1: 그렇지.
0: 자 장단 바짝 몰아놓고 가봄세.

0: 가시게 인사.
1: 잘한다 잘이었다.
0: 아, 박수 한번 주시게.
1: 훨씬고 잘한다.
0: 조심, 조심. 조심히 올라가야 돼. 하트 잘 주자. 여보게.
1: 영감.
0: 여보게.
1: 영감.
0: 내가 참 잘 골랐어.
1: 아이고 마누라 소장각 하나 생겼네 그냥.
0: 그렇지. 여보게.
1: 영감.
0: 내가 이 앞에 스테이지까지 데리고 나와서 춤추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손자 녀석이 아니네.
1: 아니요.
0: 아니네.
1: 아 영감.
0: 에?
1: 아니 노래 부르고 춤췄는데도 못 찾았는데 아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는가?
0: 아 다른 방도가 없냐고?
1: 아이 그랴.
0: 내 이럴 줄 알고 내 다른 방도를 가지고 왔네.
1: 아니 어떤 방도를 갖고 왔어?
0: 우리 손주들이 말이야.
1: 응.
0: 아 그래서 소실적부터.
1: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0: 그렇지. 이 소실적부터. 접시를 그렇게 잘 돌렸어.
1: 접시를 잘 돌렸다고?
0: 접시를 그렇게 잘 돌렸어.
1: 접시를 잘 닦은 게 아니고 잘 돌렸다고?
0: 잘 돌렸어.
1: 그래서
0: 나 이 접시 돌리는 전문가를 한 명 모셔다가 이 손주들 다시 한번 찾아볼란.

0: 아이고, 그 좋은 생각이네. 그 전문가 이름이 뭔가?
1: 전문가 이름이 말이야. 네. 바로 돌아돌아 번하실세.
0: 아이고 영감, 그 우리가 부를 테니까 영감 잠깐만 쉬고 오시게 그려.
1: 아이고, 네 그러면 한번 불러주시게.
0: 알겠네 그려.
1: 나 들어가.

0: 아이고 잘 도네.
1: 아 여보게.
0: 어이, 돌아 돌아 번아 씨.
1: 나 저 뒤에서 잘 쉬고 있는데.
0: 에이.
1: 그 박첨지 영감이 자기 손주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
0: 에이.
1: 근데 나왔더니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박수 소리가 개미 똥구녕만 해가지고 나 그냥 들어가야겠네.
0: 아이고 아이 번아 씨 잠깐.
1: 아, 여보게.
0: 번아 씨.
1: 내가 박수도 이렇게 받았는데 어찌 그냥 들어가겠는가?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네.
0: 에이.
1: 그 박첨지 손주들이 그 접시 돌리기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0: 에이.
1: 내가 요 번아를 가지고 나왔네.
0: 에이.
1: 오늘처럼 해가 이렇게 쨍쨍 내리치는 날 이놈을 머리에다가 탁 쓰면 뭐가 될까요? 모자 손 들어봐요, 모자. 모자 손 들어봐요. 완전 땡.
0: 에이.
1: 정답이 아니었어요. 해가 쨍쨍 내리치는 날 요놈을 머리에다가 탁 하고 쓰면 바로 양산, 양산이 되고 또 비가 쭉쭉 내리는 날 요놈을 또 머리에다가 탁 쓰면 그렇지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만 우산이 되는 것이랬다. 네 요놈을 돌려서 박첨지 손주를 한번 찾아보는데 자기

0: 아, 여보게!
1: 아이고, 아이고.
0: 내가 지금 번질 사이에 다리 사이에 그냥 무지개 사이까지 다 했는데 박첨지 손주가 안 나오는데.
1: 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기술을 보여줘야지 나오려나 봐.
0: 어려운 기술을 보여줘야 나온다고?
1: 그래, 그래.
0: 아니, 나 그러면은 뭐가 좀 주머니에 뭐가 막 들어와야 내가 이걸 보여주는데.
1: 아니, 그런 거 말고 봉사정신으로 해.
0: 봉사정신으로 하란 말이야?
1: 아, 빨리 하!
0: 내가,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조금 더 비싼 기술로 한번 가보는데 장애를 갖다 때려라.

0: 내 젊은 소시적에는 번화 한 바퀴만 돌리면 쌀이 한 대가 나왔고 줄 위에서 높이 뛰었다 하면은 쌀이 한 가마니가 나왔지. 예.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 참 그립네 그려. 여보게 산바지.
1: 예.
0: 내 젊어 소시적 청춘 시절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가.
1: 예. 아 오늘 오신 분들께 그 청춘 이야기 들려주시지요 영감님.
0: 아 여기 오신 번님네들도 내 젊어 소시적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네.

0: 불타는 얼음산이 박첨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여보게.
1: 예.
0: 아 이 줄이 내 말을 어찌나 잘 듣는지.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것이랬다. 에이, 올라가라 올라가라.
2: 헐시고
0: 여보게.
1: 예.
0: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줄을 한번 타보는데 지척이 천리여 천리가 지척이랬다. 한 발 가보는데 장이 열었겠구나. 때려라.

0: 야 이놈아 잠깐 이쪽으로 와봐라. 줄을 잘 잡아라.
1: 아이고 팔치고.
0: 야 이놈아 니도 줄을 잘 잡아라.
1: 아이고
0: 아이씨. 하여보게 이번에 무엇인고 허니 서해안의 꽃게처럼 옆을 한번 기어가보는 것이랬다. 때려라.

0: 파이팅!
1: 아이 감사합니다. 아 여보게.
2: 예.
1: 이번에 무엇인고 하니?
2: 어이.
1: 주리에서 한번 뛰어보고 한번 날아보는 것이랬다. 정기정기정 좋고.

0: 얼음선이 박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게,
1: 에이,
0: 나 뒤로 들어가네.
1: 여기 전설의 문어크. 어이구.

0: 여보게 산바지.
1: 예, 내 젊은 소시적 이야기 어찌 잘 들었는가?
2: 신명나게 잘 들었습니다, 영감님.
1: 아이, 고맙네, 그려.
0: 아, 여보게.
2: 예.
0: 이 번아라는 놈이 내 젊은 소시적에 내 말을 아주 잘 들었지.
2: 아이고, 아 그럼 어디 한번 보여주시지요, 영감님.
0: 아이, 오랜만에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
2: 예.
0: 아, 지금은 눈 어둡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 팔에 힘도 없어서 잘 될지 모르겠네, 그려.
2: 아이고, 그래도 몸이 기억할 겁니다, 영감님.
0: 한번 해볼까?
2: 예.
0: 에이. 아, 이놈이 바로 번아라는 것인데.
2: 어이.
0: 내가 쨍쨍 내리칠 때 머리에 턱 가니 쓰면은 양산이 되고, 비가 주룩주룩 올 때 머리에 턱 가니 쓰면은 우산이 되는 것이렸다. 이놈이 내 말을 어찌나 잘 듣는지, 살아라 하면 살고 죽어라 하면 죽는 것이렸다. 에이, 살아라 살아라. 죽어라 죽어라 또 살아라 살아라. 오. 하나 더 붙여봄새 하늘 높이 던졌다 받는 건공사이렸다. 에이.
3: 오, 하시고.
0: 에이.
3: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0: 아, 여보게.
2: 에이.
0: 하나 더 붙여봄새.
2: 아이, 무리하지 마시지요, 영감님.
0: 다리 싸이렸다.
2: 아이, 다리 싸이까지는. 아유, 영감님. 아유, 영감님. 아유, 무리하지 마시지. 아이.
0: 잘 안 되네, 그려.
2: 아유, 제가 무리하지 마시라고 했지.
0: 에이, 여보게.
2: 예.
0: 내가 이 나이 돼서 돌아보니 세월이 참 쏜살 같아. 붙잡으려 붙잡으려 해도 자꾸만 도망갔네, 그려. 나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와도 되겠는가?
2: 예, 낮잠 한숨 주무시고 나오시지요, 영감님.
0: 아, 이번에 들어가면은 내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2: 아이고, 또 그 소리. 아이, 그 소리 그만하시지요, 영감님.
0: 여보게.
2: 예.
0: 오늘이 바로 가장 젊은 날, 청춘이라네.
2: 예.
0: 잘 지내시게나. 여기 오신 번님네들도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감이 손주를 찾으려고 마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 그 마을에 용강이 이심하라는 놈이 넙죽 엎드려서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손주 녀석들도 그곳에 있을지 다 같이 지켜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심이 거리.

0: 아니야? 을도가 왜 나왔어? 왈왈왈왈! 똥 싸러 나왔다고? 을도가 똥 싸고 언능 들어가 용감 인심이 있어. 아이고, 을도가 골로 가면 안 돼. 을도가 언능 싸고 빨리 집에 가. 아이고, 아 이게 놀 때가 아닌데. 아이고 불쌍한 을도기. 아이고, 아이고. 어이? 아 저거 번호 아니요? 아니 누구세요 거기?
1: 웃기!
0: 아니 뭐야? 아니, 아니 넌 또 누구요?
1: 웃기끼!
0: 웃기끼라고?
1: 웃기!
0: 웃기끼 여기 뭐하러 나왔어?
1: 웃기!
0: 웃기 장기 자랑 보여주겠다고?
1: 웃기!
0: 웃기끼 그럼 그 번호 좀 위로 한번 던져봐 웃기끼.
1: 웃기?
0: 어, 알았어 기다려볼게 웃기끼.
1: 웃기?
0: 아 웃기.
1: 웃기!
0: 오, 우와 웃기끼 한 번 더 보여줘봐 웃기끼.
1: 웃기?
0: 웃기?
1: 웃기!
0: 어, 웃기 잘한다 잘해. 아, 웃기끼. 조심해 거기. 아이, 웃기기. 근데 여기 놀 때가 아니야 여기서. 아 참기자랑 딴데 가서 해. 여기 오지 마. 안 돼.
2: 꼬야라 꼬야.
0: 어? 아니 넌 또 누구요?
2: 나.
0: 어.
2: 아이돌.
0: 아이돌?
2: 아이돌.
0: 아이돌이 뭐 이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고 나왔어?
2: 어머머머머머. 예예예. 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요즘이 K-POP 대세잖아. 이거 한국 전통 의상 K-드레스 한복이라고.
0: 아 그래서 일부러 한복 입고 나온 거야?
2: 그렇지.
0: 아 그럼 오늘 뭐 하러 나왔어?
2: 아이돌이 뭐 하겠어. 노래나 한 자락 해야지.
0: 아 그럼 노래 한 자락 해보셔.
2: 장단주쇼?
0: 알겠슈?

0: 나? 아까 그 언니.
1: 언니?
0: 어.
1: 얼굴이 똑같이 생긴 옷만 다녔겠네?
0: 그렇지.
1: 아, 여기 뭐하러 나왔어?
0: 나는 출출하러 나왔지.
1: 알았어. 그럼 오늘 사람들 많은데 걸팡지게 한번 쳐보셔.
0: 그래, 뮤직 큐.

0: 아이고, 동생이랑 언니 다 잡아먹혀 내일을 웃자.
1: 후회해,
0: 후회. 아니, 당신은 또 누구십니까?
1: 나 강태공이네.
0: 강태공이요? 어이. 여기 뭐하러 나오셨어요?
1: 이버리로 고기 잡으려고 나왔지.
0: 아니, 무슨 물고기를 잡으러 여기 나왔어요?
1: 아니, 여기 용강 이심이만한 가물치가 있다길래 내 그놈 잡으러 나왔네.
0: 아, 이심이가 있긴 한데, 아, 그럼 꼭 좀 잡아주세요, 강태공님.
1: 아니, 알겠네. 저놈인 것 같은데. 흩자! 흩자! 흩자! 흩자! 흩자!
0: 우리 강태공이 낚였네, 이를 웃자.
2: 후여라, 후여.
0: 아이고, 니십니까?
2: 나는 저 남산골에서 서당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목랑청이라고 할세.
0: 아니, 목랑청님, 여기는 뭐하러 나오셨어요?
2: 허허, 오늘 남산 국악당에 예의 바른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고 하여서 내가 인사하는 법 좀 알려주려고 나왔지.
0: 아이고, 그럼 인사하는 법 좀 제대로 한번 알려주시지요, 목랑청님.
2: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예의 범절을 지켜가지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친구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모두 다 손을 배꼽에다가 모으시고
0: 배꼽에다가
2: 공수. 자,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면서 예의 바르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0: 어이구,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이구, 그렇지, 그렇지.
2: 안녕.
0: 어이, 그러다 못
2: 부러지겠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못 부러지겠어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어이구.
2: 안녕하세요.
0: 어이구.
2: 안녕.
0: 어이구.
2: 어? 이게 누구야? 이심이 어르신이 아닙니까?
0: 어,
2: 안녕하세요.
0: 어이구.
2: 안녕하세요.
0: 어이구, 뭐,
2: 안녕하세요.
3: 니하오, 니하오.
0: 아니, 너 또 누구야?
3: 나 중국에서 편검 배운 사람일세.
0: 중국에서 편검을 배워왔다고?
3: 그렇지.
0: 그 얼굴이 변한다는 그 편검?
3: 그렇지.
0: 아, 그럼 오늘 여기 사람들 많이 모였을까?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주셔.
3: 음악 주시게.
0: 뼈, 뼈, 뼈.
1: 보기 이상한가?
0: 아, 코털 들어와 죽겠는데?
3: 야!
0: 아이고, 병검술사 잡아먹혔어.
4: 관세음보살.
0: 아이고, 아이, 니십니까?
4: 나는 저 깊은 산골에 사는 묵대사라고 합니다.
0: 아이고, 묵대사님. 아, 그런데 왜 그렇게 두 눈을 꼭 감고 계십니까?
4: 요즘 사건 사고도 많고 해서 보기 싫어서 눈을 딱하니 감았지요.
0: 아이고, 묵대사님, 여기 남산국악당은 산 좋고 공기 좋고 오늘 사랑 가득한 곳이니까 아, 두 눈을 번쩍 뜨시면 어떠십니까?
4: 그럼 자네 말 믿고 한번 떠볼까?
0: 떠보시지요.
4: 자, 그럼 눈을 떴다.
0: 아이고, 뜨셨습니까? 아이고, 두 눈 번쩍 뜨셨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께 축원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그럼 내가 노래로 불러드리도록 하지요.
0: 예.
4: 천개 하우주 하나리요 지게조추 땅생길지 태민한 봄년자 시화엽 돌아들고 이씨 한양 둥국후에 부처 헨석
0: 부처 헨석
4: 부처 헨석.
0: 나도 모르게 저 땡중한테 잡아. 아유, 부처 인접을 하고 있었네 그냥.
5: 아이고. 아, 여보게
0: 영감.
5: 여보게
0: 영감.
5: 나 마을에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0: 아이고,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 족족 용강 이심이한테 다 잡아먹혔다네 그려.
5: 뭐, 나오는 족족 용강 이심이한테 잡아먹혀?
0: 아이, 그랴.
5: 아, 이걸 어쩌나?
0: 이를 어쩌긴 빨리 가서 마을 사람들 구해야지.
5: 구해야지?
0: 그렇지, 그렇지.
5: 어디 일로 가?
0: 아니, 여기 말고 절로 가야지.
5: 어디, 절로?
0: 아니, 거기 말고 여기.
5: 어디, 여기?
0: 아, 여기 말고 여기.
5: 여기?
0: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5: 아, 저기?
0: 그렇지, 그렇지, 거기.

0: 아, 여보게, 여보가. 저기 뭐 이상한 놈이 있어?
1: 그 이상한 놈이 그 놈이 바로 이 심이야?
0: 이 놈이야?
1: 그 놈이요.
0: 그러면 내가 이 머리를 받아다가 그냥 이야.
2: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오지 마세요.
0: 어, 이거 우리 손녀딸 목소리인데? 어, 손녀딸 어디야?
2: 저 이심이 뱃속이에요.
0: 이심이 뱃속이라고?
2: 네.
0: 그럼 내 언니 구하러 들어가리다.
2: 아이, 오지 마시라니까요.
0: 어?
2: 이심이 뱃속에서 이산가족 상봉할 일 있어요?
0: 아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2: 아이, 그 왜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 힘 잘 쓰는 그 빨간 삼촌.
0: 아, 홍동지 얘기하는 거구만?
2: 네.
0: 어, 여보게.
1: 예. 네.
0: 홍동지 좀 불러주게라.
1: 알겠네, 내가 빨리 한번 물어보겠네.
0: 에이.
1: 산 넘어 진둥아.
0: 왜 불러?
1: 아, 빨리 좀 나와봐.
3: 똥는다.
1: 아, 똥 그만 싸고 얼른 나와봐.
3: 그쳐 나왔다.
1: 홍동지.
0: 어이.
1: 지금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 족족 용광 이심이한테 다 잡아먹혔다 내 그려.
4: 아이, 그래서.
1: 아이, 그래서 뭘 그래서야. 자네가 우리 마을에서 힘 제일 세니까. 아이, 마을 사람들 구해주시게 그려.
4: 구해줘야 되나?
1: 아이, 구해주셔.
4: 구하기 전에 오줌 한번 넣고.
1: 여기서 오줌을 쌌냐고. 이게 뭐야.
4: 맞다.
1: 오줌을 넣었다.
4: 시원하다.
1: 죽었어?
0: 어, 죽었어.
4: 아, 여보게.
0: 응.
4: 이름 바라다가 저 밑에서 요구르트 한 상 차려 먹어야겠다.
1: 아이고, 고생했네 그려.
4: 나 들어가네.
1: 조심히 들어가시게 홍동지.
4: 그치.
0: 아이고, 우리 손녀딸. 아니, 도대체 왜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2: 아이,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심이한테 잡혀버렸지 뭐예요?
0: 아이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싸돌아만 다녔네. 어쨌든 그 못된 이심이도 잡고 마을 사람들도 구하고 우리 손녀 딸도 구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면 나는 이만 들어가 보겠네.
4: 네 번째 인형극입니다. 옛날 옛날에 비, 바람, 구름, 전등을 다스리는 요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나 그 요정들은 서로 헐뜯고 미워하여서 요정들의 신이 여덟 개의 목각 인형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서로 음악으로 화합하고 사랑하여라 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그들이 목각 인형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다 같이 지켜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인형극 인형 사물놀이

0: 조상님도 몰랐다. 국가 유산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 전통을 눈에 담고 새롭게 맛보고 내 손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1: 내어봐라!
2: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모셔서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4: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아이고, 곱다. 이거 무궁화 꽃으로 염색을 했지. 제가 30년 넘게 공부하면서 그 한지의 우수한 한지는 소리가 아주 찰랑찰랑하니 아주 투명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찢으면 섬유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 300번 넘게 했을걸요. 이렇게 하다가 빠개져요. 이런 작업을 해서 1800겹을 붙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의 받침 석, 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한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색지 공예는 다른 기법 공예에 비해서 색으로만 내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만족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색 선택하는 것이 30년을 했어도 아직도 저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품인데 이 글씨는 우리 전라북도 유명한 서예가 황옥 선생님의 글을 제가 한지 다섯 겹에 금분과 동분을 검정 색채에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이 많이 나와요. 제가 염색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작품은 소중하고 외국에 전시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가지고 갔고요. 이 끝자락은 지금 한지 꼬은 거 두 개를 겹심으로 꼬아서 거기하고 이 손잡이는 지금 지승으로 했고요. 한국의 최초의 후라시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기절하려고 그래. 외국에 갈 때 이런 거 갖고 가면 너무 재밌어라 해.

0: 여기 지금 뼈가 톡 나와 있죠? 이렇게 단단해요, 뼈가. 공이도 베기고 조각도 갖고 맨날 이렇게 문양을 파니까 이렇게 너무 미워가지고 제 손은 정말로 굽고 미운 손 대 나가면 이리 할 거예요. 작업하면 가끔 다쳐요. 근데 많이 이제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피가 나오네요.
1: 그걸 보여줘, 이렇게. 어디지? 그거 색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전시장을 서양화가 됐든 수채화가 됐든 전시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세계에 대한 감각은 교육으로 안 돼. 본인이 느끼게 하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다 껍질이 걸려 있잖아. 네, 그래서 네. 우리 요즘에 민화 그리는 분들이 이런 종이에 염색을 해가지고 아플 때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한지로만 만든 작품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작품을 그대로 한지로 재현해놓고 가는 게 제 남은 목표고 제 희망입니다.

고개는 하늘과 사람과 땅에 이어주는 그 천지에 이어 정을 갖고 있는 보석이다. 그 옥이라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는 장인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옥장으로 간결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그 예술에 담았으면 좋겠다. 고전이나 전통을 습득을 해서 거기에 가미해서 그런다면 훨씬 더 좋죠.

좋은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좋은 원석이 주어지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원석이 나한테 주어지면요, 아주 정신 집중이 돼요. 애착이 가니까.

그 어떤 자긍심이나 자존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먼 훗날 내가 이것을 후배들이 이렇게 훌륭한 것을 했다. 그것이 바로 교육적인 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해 나왔던 것들이 우리 후손들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작업을 깊이 들어가면 하루에 한 끼를 줄여요. 왜냐면은 삼시세끼를 다 먹으면 잠이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만 먹고 추우나 더우나 그런 관계 없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보통 작업 들어가면요, 30분, 1시간씩 그렇게 묻지 못해요. 작업 들어가고 쉬면은 사회생활 아예 이제 생각도 못하고, 뭐 숙식도 뭐 다 갖다 드려, 공부하고 갖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올인해버리면요, 하여튼 그 작품 끝나기 전에는 거의 한두 시간 하루에 좀 쉽게 하네요.

오케이.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훨씬 배가 힘이 들지. 그렇게 이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작품이 지금 현재 제가 제작 중에 있는 작품하고 완료된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원석을 입수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좀 애착이 가죠.

전통의 선조들이 참 제작했던 전통이나 고전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것은 그 한국의 얼굴이니까. 간혹 어떨 때는 음악 생각이 나면 음악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러나 제가 이것을 했다는 것을 후회는 안 해요. 나는 희열을 느껴요, 내 혼자는. 왜? 이 깊이를 아니까 물론 그러겠죠.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천광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광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오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웅?
2: 죽게 되고.
3: 요 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인 1971년 7월 8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진 백제 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송산리 고분군의 한 벽돌 무덤에서 2,900여 점의 국보급 유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왕릉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바로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령왕릉입니다. 1500여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무령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릉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

15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백제 25대 왕의 무덤, 그의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에 붕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대묘에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지석을 통해서 이 무덤에 안치된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의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됐죠.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하면 웅진 사비시대를 관통하는 물줄기, 금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백제 역사에서 금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가 오가는 통로의 기능은 물론이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어기지로서도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소백산에서 발원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나 서해와 만나는 금강을 따라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인 공산성.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2660m, 성벽의 높이가 2.5m나 되는데요. 성곽 안에는 금서루, 진남루, 쌍수정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흘러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구간을 백마강이라 부르죠.

부소 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낙화암인데요. 나당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 백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충절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백제 별궁의 인공 연못인 국남지. 백마강에서 5km 이상 물길을 끌어와 만들었는데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 먼저 조성됐다고 합니다. 금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가 됐을까요? 수도 서울의 역사는 의외로 훨씬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기원전 18년에 세워져 678년 동안 번성했던 백제시대부터 무려 500년간 서울 일대가 수도로서 기능을 했는데요. 백제의 수도 하면 자연스럽게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백제 역사 678년 중 무려 500년 동안 수도였던 것이 바로 한강 일대 서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위례성, 한성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도읍을 세 번 옮겼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 백제 후기 문화를 꽃피운 사비시대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사비시대의 물길을 튼 성황은 이곳에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부여시내 도심 한복판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찬찬히 다시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무려 1300년 전의 건축물인데 이렇게 간결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북도 익산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8곳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잘 간직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오랫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신라. 한강 이남 서쪽과 동쪽,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한 지리적 운명 때문일까요? 백제와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훗날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천년 문화를 꽃피워낸 신라 또한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신라를 상징하는 신성한 숲, 경주 계림을 거닐다 보면 비밀스러운 신라 왕조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계림은 경주 월성과 첨성대 사이에 자리한 숲입니다. 또 고대 왕조 신라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죠. 신라 초기에는 제3대 탈의 이사금부터 제15대 기림 이사금까지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썼다고 되어 있고요. 삼국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바로 계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신라 탈해왕 4년 금성 서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왕이 친히 가보니 금으로 된 괴짝 안에는 산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해서 태자로 삼으며 금괴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 이름은 악이라는 뜻의 알지로 명했다. 또한 시림이라고 하던 숲의 이름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이후 경주 계림은 신라 17대 내무왕부터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를 다스리며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 3인칭을 뜻하는 시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가 만난 히스토리.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신라에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 일찍이 남성들 못지않은 리더십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여왕이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네, 맞습니다. 선덕 여왕. 아버지인 진평왕 슬하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녀인 덕만 공주가 왕위를 이어받아 제27대 선덕 여왕에 즉위하는데요. 철저한 신분 제도에 따라 공주가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여성 군주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덕 여왕이 즉위한 632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한반도 전체의 전운이 감도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선덕 여왕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또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적극적인 숭불 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찰과 탑을 세웠습니다.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긴 신라 문화의 걸작을 만나봅니다.

분왕산은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지은 왕실 사찰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벌과 나비가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오자 향기로운 임금의 절 분왕사를 지어 응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죠.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 석탑입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과 교류하던 신라는 두 나라에서 유행하던 전탑의 영향을 받아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외형은 신라 목탑의 형태인 독특한 석탑을 완성했습니다.

대왕암이 있는 간포 앞바다와 연결된 대종천을 따라 올라가면 탑 두 개가 우뚝 서 있는 절터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부처의 힘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서 진국사라는 호국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절이 완공되기 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고,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당터 앞에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처음 등장하는 석탑인데요. 3층 석탑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동해를 바라보는 높은 대지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른 두 개의 탑. 심문왕은 어떤 간절함으로 거대한 쌍둥이 탑을 세운 걸까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서도 찬란한 신라 왕국을 대변하는 호국 사찰에 세워진 두 개의 걸작을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사찰과 새로운 탑, 신라 문화의 새 시대를 연 여걸, 선동여왕 때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첨성대가 있는데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신라의 뛰어난 과학기술이 이뤄낸 걸작이지만 그 이면에는 난세를 다스리기 위한 숨은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과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신라의 군주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절대 왕권의 반기를 들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선동여왕은 김유신, 김춘추 같은 인재를 발굴해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집니다. 통일신라시대 왕릉 중에 멋진 솔숲 사이로 천년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라.

42대 흥덕왕의 무덤입니다. 흥덕왕은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왕비인 장화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후처를 얻지 않고 평생 죽은 부인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사랑하는 부인이 능해 함께 잠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지키는 안식처,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을 권위로 봅니다.

경상도 지역의 유명한 곡창지대인 경주 안강들. 안강들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가운데 1000년을 넘게 버티고 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덕 왕릉은 신라 고분 중에서 무혈 왕릉과 함께 무덤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단 2기의 왕릉 중 하나인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을 수호하는 여러 석상들이 왕릉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은 성물들과 주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멋을 자아냅니다. 금강과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신라의 군주들과 그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유산은 지금도 장중한 멋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과 백성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평화로운 세상,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선 존재감으로 건재하길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주말에 뭐 하지? 정보는 많은데 찾기는 어렵고 문화생활 좀 더 쉬울 순 없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선 기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로 문화를 연결하는 곳, 나에게 딱 맞는 공연 추천부터 로봇 QI의 친절한 해설까지 흩어진 문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당신의 문화생활을

0: 크리에이팅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화 데이터 개방으로 K컬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소중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화는 더 가까워집니다. 모두가 즐거운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니까요. 문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한국문화정보원.
1: 2026년 5월 16일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찾으려고 헤매어 왔건만은 웃는 길은 여영 없고 해 같은 인생을 달 같이 드러매고 달 같은 풍파를 해 같이 드러매고 사면에서 우르르르르 산문을 후다한다 이 생에 맺힌 하늘 후생에나

이보게 지나가는 청년들, 내 말 좀 들어보게. 2015년 매출 양극단에 오른 우리가 저 욕심 많은 이들의 손짓 하나에 이리 저리 휘둘.

의미가 없는 거 여전히 의미가 없어. 뜨는 해를 보는 것을 기뻐하는 지금이 그대들은 슬프지도 않은.

접시 위에 놀아나는 식재료 따위로 남을 수는 없지 않은가? 광장에 다시 향을 피울 수는 없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저 높은 곳에 앉아있는 그대들은 또 어떠신가? 우리 함께 자유를 노래하지 않겠는가? 살아남음을 기뻐하기에 아직 아침 해가 너무 밝도이다.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생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Yeah.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금색 주파 거북 연녀.
2: 이 노래
0: 들어볼래?

0: 이분처럼 수목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소금화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나는 버틴다. 나를 지킨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0: 강과 함께 역사가 흐르는 곳.
1: 저기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역사의 숨결이 일상 속에서 호흡하고 있는 곳. 뿌리 깊은 고장을 찾았습니다.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문화유산이 즐비한 곳.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감탄이 절로나는 풍광과 음식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 1500년의 시간을 품은 곳 충남 부여입니다.

0: 강은 문명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부여 백마강과 가까운 곳,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의 시간을 되사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백제 문화단지입니다. 오늘 여행지는 백제의 옛 수도 충남 부여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사비성, 바로 이곳 부여인데요. 1500년 전에 이 사비성의 시대가 120년 동안 이어갔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찬란하고 깊었던 백제 문화는 여전히 현재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거미불루 화희불치,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았던 백제의 문화와 사람의 숨결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1994년부터 무려 17년에 걸쳐 조성된 백제 문화단지입니다. 한 시기 강성했던 700년 역사의 제국 백제. 그 역사를 말해주듯 궁궐은 압도적인데요. 왕이 업무를 받던 곳, 실내로 들어서니 그 위용이 더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조심스런 마음으로 왕의 자리로 올라가 봤는데요. 느낌이 또 달랐습니다.
1: 어자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이런 거였군요. 백제를 통치하던 임금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다 봅니다.
0: 약 700년의 역사를 이어갔던 백제. 그 백제가 남긴 불멸의 유물. 바로 백제금동 대향로입니다. 천상을 상징하는 봉황문양. 그 아래로 펼쳐진 백제인의 이상향. 생명을 상징하는 연꽃 몸체와 대지를 상징하는 용 모양 하단까지. 그야말로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시대 왕궁을 최초로 재현한 사비궁. 실제 기록과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 양식과 건물 배치를 완벽하게 복원했다는데요. 온화하고 균형 잡힌 백제 건축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걸작이 있는데요. 능사 5층 목탑,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멋진 상승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거의 10여 년의 대역사로 복원했는데요. 그야말로 21세기 문화재입니다.
2: 5층 목탑.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왜 일본 거를 지어놨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백제 장인들이 백제 기술로 일본에 지어놨고 우리가 경주하면 황룡사 9층탑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백제 장인 아비지가 만들었잖아요. 석가탑 다부터 다 백제 장인이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백제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뛰어났다라는 걸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궁궐 한켠 연못가에 아담한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3: 소망의 대부.
0: 정자 안에 있는 커다란 북 하나 이름하여 소망북입니다.
3: 제가 한번 소망을 담아서 쳐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전쟁이 없는 그날.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질병이 없어지는 그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 소망합니다.
0: 어마어마한 저의 소망, 과연 백제 부께서 들어주실까요?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곳을 만납니다. 구두레 조각공원인데요. 예술 작품들이 이 계절을 더욱 찬란하게 장식합니다.

0: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부여. 깊은 역사만큼 정감 또한 넘치는 곳인데요. 전통시장에서 그 집 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계절인지라 꽃시장이 활발합니다.
1: 요즘 심는 거, 이게 뭐 히아신스, 소서나 뭐 이런 거 심는 게 잘 나가요. 땅에다 심어서 또 해마다 보는 거.
0: 해마다 봐도 꽃이 새로운 이유는 뭘까요?
1: 꽃만 쳐다보도 행복하지 않냐? 말해, 미리 말해.
0: 그렇겠죠. 바라만 봐도 좋은 꽃.
1: 아, 너무 예쁘죠? 내가 더 예쁜가? 꽃이 더 예쁜가?
2: 꽃이
1: 봐봐.
2: 예쁘지.
1: 그럼 꽃이 더 예뻐? 내가 더 예쁘네?
3: 이건 얼마 이거?
1: 뭐, 그거 만 원.
2: 뭘 물어봐요.
4: 한 구리에 3,000원씩. 좀 싸게 샀네요. 네 구로 만 원 줬어요.
5: 엄청 싸게 사셨네.
4: 예, 예. 너무 싸게 사셨어요. 한 구리에 싸게 주신 거예요.
0: 사람도 꽃이 되는

0: 곳 꽃시장입니다. 어느 노 작가께서는 발목이 시큰하도록 봄길을 걷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내봅니다. 네, 부여의 봄을 따라 걷다 보니 예사롭지 않은 재배사가 눈에 띕니다. 이 안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시네요. 예. 지금.
1: 우와. 한참 바쁠 때라.
0: 아, 지금 이건 뭐예요?
1: 참송이 배지예요.
0: 버섯이에요?
1: 예, 아니 배지. 배지라고 해서.
0: 네.
1: 이거 이제 하우스로 가져가서 거기서 아. 이제 후숙하면은 버섯이 나오는 거예요.
0: 아. 예. 그러니까 버섯의 묘목이네요. 그러면.
1: 네, 예, 그렇다고 봐야죠.
0: 아, 그렇구나.
1: 예.
0: 이곳은 버섯 농장인데요. 층층이 쌓아 올린 재배대 덕분에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양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섯 배지를 준비하는 시기. 눈꼽을 새 없이 바쁜데요. 이 톱밥 덩어리에 버섯 배지를 입식합니다. 버섯은 배양과 후숙을 거쳐 약 6개월이면 첫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탐스럽게 잘 자랐죠.
2: 이봐.
0: 만만치 않은 규모의 버섯 재배 시설.
2: 이렇게 조그만 것도 뜨뜻 이렇게 벌어진 게 맞냐? 날이 더워서 그런가?
1: 거의 끝나갈 때
0: 조원식, 최지연 부부가 이 버섯 농장의 주인인데요. 부모님의 버섯 농사를 이어받아 이렇게 규모를 키웠습니다.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하고요.
1: 재배하기 어려운 건 우선은 전체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 것 같아요. 전해보다. 그러다 보니 이게 냉난방비가 말도 못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 있고 저희도 계절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이 인력 수급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0: 아내 최지연 씨 남편과 함께 재배 수확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3: 한 번만 남겨주세요.
0: 그런데 갑자기 최지연 씨가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최지연 씨는 개인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요. 신중하게 각도를 조절한 다음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는 최지연 씨.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즈님, 안녕하세요.
0: 먼저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2: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 오늘 방송을 하는데 잠깐 여기 표고버섯 여기 촬영을 하면서 점사 켜봤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확한 표고버섯이거든요. 좀 예쁘죠? 거북이 등딱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화고라고 하잖아요. 화고 알죠? 화고. 화고 아시는 분 1, 모르시는 분 2. 근데 이 화고가 저희는 화고 등급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고 있어요.
0: 그 배지 소비자와의 실시간 소통.
2: 뭐라고 했죠? 버섯집. 이런 것 배지를
4: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0: 최지연 씨는 버섯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4: 영향을 다한 거예요.
2: 코로나 때는 이제 다 이제 차단되고 어디 모임은 다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끊겨가지고 어디 팔로가 없어서 팔로 때문에 이제 인스타도 키고 그 다음에 뭐 스토어도 이제 온라인 스토어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방송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히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한두 분이라도 사주시고, 뭐. 그래서, 아유, 그래도 사주시는 분도 있네. 그냥 나는 일단 알리기라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그냥 다급하니까 켰는데,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주시는 분도 계시고.
0: 도이지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최지연 씨. 성실한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를 따라 귀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려받아 시작한 버섯 농사 20년이 넘는 경력. 이제는 그야말로 버섯 박사가 다 됐습니다. 버섯 농사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온도, 습도. 또 이산화탄소 농도 등에 아주 민감하고 버섯균에 잡균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각 최지연 씨의 일과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2: 주문 주신 버섯 농장입니다. 보관도 어떻게 해서 전달하셔라 얘기해드리고 버섯을 씻어서 먹는지 뭐 이제 그냥 털어서 먹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 무슨 고추장, 된장 이런 데다가 버섯을 박아서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꿀 절임 같은 걸 하신다든가 이런 걸로 하시면은 이 물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씻는 거 말고 그냥 털어서 하시라고 하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휘리릭 씻어서 물기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드시면 된다고 하고 있어요.
0: 좋아. 최적의 환경에서 깨끗하게 자란 부부의 참송이 버섯. 즉석에서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5: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먹어도 달아요.
6: 저기 이제. 위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
7: 어머니 보통 송이버섯은 기름장에다 찍어 먹잖아요. 네. 근데 나 기름향보다 송이 향을 느끼고 싶어. 그냥 먹어도 네. 되죠?
1: 맛있어요. 예. 향이 딱 배요, 입에.
7: 그러네. 네. 이거 찢어갖고 고기처럼. 예. 단맛 나게. 예. 야, 이게 결대로 찢으니까 이거 무슨 닭고기 백숙 찢어 먹듯이. 네. 네.
1: 뒤에 향이 딱 머금잖아요.
7: 기름장 필요 없구만요.
1: 네. 필요 없어요, 사실은.
7: 그러네. 아 자꾸 어머니 기름장 준비해야 된다는데 안 준비해도 돼.
6: 너무 많이 준비.
7: 왜냐하면 참기름 뒤에 이 향이 네, 숨어, 네, 감춰지는데 이게 대놓고 향이 나네.
1: 김맛이 달잖아요.
7: 네, 맞아요. 네.
2: 이 배지라고 해서 이게 버섯이 나오는 이 덩어리가 있어요. 매주같이 네. 생기네. 네. 네. 걔가 걔부터 좀 좋아야 되거든요. 예. 네. 이거부터 좋아야 버섯도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법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 배지부터 만들어서 이 버섯 다 그 작업을 전과정을 저희가 다 해요.
7: 그러니 그 묘목이 되는 배지가 건강하려면 부여에 물도 좋아야 되고 그 일조량도 좋아야 되고 모든 삼박자가 탁탁 맞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엄마들의 고민은 딱 하나잖아요. 건강한 걸 먹일 수 있어서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우리 행복인데 이 아이를 키움으로써 내 아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0: 온 정성과 기술을 다해 키우는 버섯이 이들의 희망이 되고 부여의 명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드넓은 백마 강변, 부여의 봄빛깔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데요. 아시죠? 이 노란 빛깔. 그렇습니다. 바로 유채꽃입니다. 해마다 봄 4월이면 부여 세도면에서는 유채와 방울토마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 부여 여행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의 명소,

0: 국남지인데요. 궁궐의 남쪽에 있는 연못 국남지. 백제 무왕이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일러 직접 보긴 어렵지만 이 국남지는 연꽃으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1: 하나, 둘, 셋!
0: 그런데 국남지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1: 철인왕후.
0: 바로 부여군 문화관광해설사 츠르모토 시오리 씨입니다.
1: 츠르모토 시오리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일본 사람이 왜 나왔을까 싶으시겠지만 네, 여기 백제가 있던 부여에서 일본하고 교류가 많이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0: 츠르모토 시오리 씨는 일본 구마모토 출신입니다. 일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 부여로 옮겨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행 가이드, 통역 일 등을 했지만 2010년에 정식으로 부여군 문화관광 해설사가 됐다고 합니다.
1: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일본 안에서 국내에서 생각하시는 백제에 대한 시선과 한국에서 보고 있는 시선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백제와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교류를 많이 했던 그런 좋은 관계를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0: 백제와 고대 일본의 활발했던 교류의 역사. 그 가치를 양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는 츠르모토 시오리 씨.
1: 벌써 서동이라는 얘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 분한테 그런
0: 지금도 백제 역사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남편이 여기 토박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 시집을 왔는데 워낙 일본하고 교류가 많은 거예요. 많은 동네니까. 이름이 호령정이. 그래서
0: 특별하다면 특별한 해설사. 츠르모토 시오리 씨는 역사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1: 많은 분들이 백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역사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민간 입장에서는 서로 교류하는 것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은 거기에서 또 새로운 마음을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부여 시가지 한 가운데 시간이 고스란히 갇혀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림사지, 정림사라는 절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옛 철터에 서 있는 석탑 한 기.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돌 날개 끝이 살짝 위로 향해 있는데요. 그래서 비례미와 상승감이 탁월한 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탑은 백제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직후인 7세기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0: 추정되고 있습니다.
1: 정림사지 5층 석탑은 특징이 많습니다. 네. 여기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해체하거나 다시 복원하지 않은 유일한 탑이에요.
2: 본연의 모습 그대로?
1: 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에 쌓인, 베일에 쌓인 탑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춘열을 보세요. 춘열 밑에 그 모습을 보면은 이 화강암은 엄청나게 단단한 돌이에요. 그렇지만 저게 보면 이렇게 굴곡지게 깎여진 모습을 보면서 아, 백제인들은 그렇게 아주 단단한 심성을 가졌지만은 한편에는 부드러운 모습을 또 저 탑을 통해서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5층 석탑 뒤편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1970년대에 지은 현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지은 이유, 바로 이 석조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상은 고려시대 것이지만 그 얼굴은 부드럽고 단단했던 백제인의 모습을 이어받지 않았을까요? 여행은 쉼표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정림사 옛터의 5층 석탑은 마치 느낌표처럼 보입니다. 마음 한 자락 살짝 내려놓고 싶다면 옛 절터 정림사지를 적극 추천합니다.
3: 오다가 부여 국남지를 만났거든요. 그야말로 연꽃 연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여를 대표하는 음식이 연잎밥인데요. 그 맛이 어떨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곳에 가서 한번 맛볼게요. 안녕하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3: 아이, 여기 사장님이세요?
4: 네.
3: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여기 연 키우는 곳 아니에요?
4: 네.
3: 연못.
4: 예, 연못이고요.
3: 네.
4: 연은 아직 안 나와요.
3: 아,
4: 지금은 이제 연이 아직 안 나왔는데, 예예, 부여를 좀 대표하는 음식으로 지금 이제 부여군에서
3: 네.
4: 곳곳에 다 연잎밥을 많이 해요.
3: 그 전국에 연잎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4: 네네.
3: 사장님만의 어떤 우리 집 연잎밥은 이게 좋다.
4: 네, 저는 직접 제가 농사를 짓고, 예, 재배를 해서,
3: 네.
4: 직접 수제로 저기 밥도 이제 시루 같은 큰 찜질 시루에다가 네. 쪄서 그렇게 해서 밥을 직접 해서 밥도 싸고.
3: 그 원래 전통 방식 그대로 하시는 거네요?
4: 예예예. 예, 예.
3: 원 재료부터 키워서?
4: 예예. 예.
3: 원래 방식으로?
4: 예.
3: 얼마나 맛있을까요? 어머니 지금 이거 하시는 거 아닌데요?
4: 그래요?
3: 제가 그 맛을 얼른 봐야 되거든요.
4: 예.
3: 한번 가볼까요?
4: 네.
3: 이야. 우와. 아니 이 조경도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4: 아버지요.
3: 아버지가?
4: 아, 예.
3: 저기 계신 아버님?
4: 네, 남편분.
3: 아버님 멋져요. 예.
0: 정원의 조경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의 장식품까지 남편분의 취미와 성품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차를 만났는데요.
3: 와, 이 그릇 안에 연잎 하나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는 이렇게 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일단 보는 것으로 차를 음미하고요. 이렇게 찬물이 우러난 것을 찻잔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꽃향이 굉장히 좋아요. 은은하면서도 진한 듯.
5: 근데 이렇게 다 손질 해놓는 거지. 세척을 냉동 아직도 해동이 안 된 거고. 이거보다 연잎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엄청 커요. 이제 이게 5월 달부터 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6월, 7월 가야 잎이 성장을 해요. 다. 9월. 이제 채취는 8, 9월에 합니다. 채취를 8, 9월에 해서 급속 냉동으로 들어가요. 냉동으로 들어가서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을 해서 이렇게 세척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0: 연잎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 당연히 연잎인데요. 여름 한철에만 나는 잎이라 보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잘 펼친 연잎 위에 밥을 얹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밥이 보통 밥이 아니랍니다. 각종 재료와 연뿌리가 들어가는데요. 이들을 감싼 다음 잘 쪄내면 건강한 밥, 연잎밥이 완성됩니다.
5: 효능도 여러 가지가 있고 찹쌀, 찰밥으로 하기 때문에 영양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또 연잎에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혈액순환에 좋다, 뭐 갱년기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혈관적으로도 많이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그런 효능도 있고 해서 겸용을 하니까 이렇게 스님들도 이렇게 드실 때 항상 너무 향이 좋다고 하고 좋아하세요.
0: 밥뿐이라면 서운하겠지요. 눈이 먼저 즐거운 연뿌리 전입니다. 이렇게 잘 차려진 연잎밥상, 참 정갈합니다. 뿌리가 꽃으로 피어난 연근전. 제일 먼저 손이 갔습니다.
2: 와, 부추하고 예. 이 연잎뿌리, 잎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6: 네네.
2: 향기가 둘이 막 섞여가지고
6: 예, 쫀득하면서도
2: 맞아요. 예.
6: 짜자잔, 짜자잔.
2: 와, 우와, 연잎밥 안이 뜨끈뜨끈뜨끈합니다. 세상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6: 찹쌀에다가 네. 흑미가 들어가고요.
2: 네.
6: 돈부라는 콩이 있어요.
2: 돈부콩.
6: 예, 네. 돈부콩, 연자육, 아몬드, 호박씨,
2: 호박씨까지.
6: 예, 연근.
2: 자, 먹어볼게요. 간이 딱 맞고요.
6: 네.
2: 연잎의 향이 아주 너무 이쁘게 배어 있어서 그 안에 견과류가 이렇게 씹히는 맛도 너무 좋네요.
6: 아, 예, 감사합니다.
2: 아까 이게 뭐 때라고 했죠?
6: 네, 뭐.
2: 이거 진짜 이게 어머님 때에서는 아는 명칭들인데 이거를 젊은 세대가 맛볼 수 있다는 게.
6: 아, 그래요.
2: 된장에다 이렇게.
6: 예, 예.
2: 직접 담그신 된장이에요?
6: 네, 요 된장구이. 네.
2: 아, 그래. 너무 맛있다. 끝났네요.
6: 아,
2: 끝났어. 일단 기본 된장이 어머님이 직접 담그시니까 그 된장에 스쳐간 것들은 맛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네요.
0: 연잎밥상을 대하면서 떠오르는 말. 정성과 건강이었습니다.
2: 어머님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손님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가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부여보셔서
6: 건강하게 건강한 음식으로 보답하는 게 제가 이제 하늘 의무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2: 맞아요. 네.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왔더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또 우리가 건강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연잎밥 한 상이 여러분들한테 건강 한 상을 선물로 드릴 것 같습니다.
0: 가파른 산길을 오릅니다.
2: 우와.
0: 가파른 이 길. 1500년 전 수도 사비를 지키던 백제인들의 길이었습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오른 곳에서 만난 돌벽, 가림성입니다. 신라, 고구려, 심지어 당나라와도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야 했던 백제. 가림성은 사비 남쪽을 지키던 방어기지였다고 합니다.

0: 먼저 함락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저항을 했던 이런 성으로서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해발 250m의 성흥산 정상을 둘러싼 가림성. 산은 높지 않아도 역사의 울림은 깊기만 합니다. 마침내 백제의 시간을 품은 성흥산 정상인데요.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2: 이곳은 옛 백제를 지키던 부여 가림성입니다. 저 아래 흐르는 유유히 흐르는 저 강은 백마강이고요. 그 뒤편에는 백제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1500년이라는 시간을 품고 있는 부여 가림성. 우리는 오늘 이 부여의 1500년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사람들입니다.
1: 와. 마치 수호신처럼 우뚝한 성흥산 정상에 고목 한 그루. 그 나이 400살이 넘은 천연기념물 느티나무인데요.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했던 유명한 분이랍니다. 이 나무 곁으로 얼마나 많은 계절이 지나갔을까요? 사랑나무라는 별칭을 가진 고목 아래서 만난 것, 백제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었습니다.

0: 전북 장수에서 시작된 금강, 부여에서는 백마강으로 불리는데요. 이제 그 강 위로 가보려 합니다.
1: 네, 구들의 조각공원 바로 옆에는 이렇게 선착장이 있습니다. 저 뒤에는 황포 도표를 단 배가 있는데 백마강 유람선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강을 따라 가다 보면 주변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그 풍광을 즐겨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0: 그런데 배를 타기 전 눈길을 붙잡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는 볼 수 없을 장면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이곳에 오니까 백마강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네요. 부교가 47년에 처음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서 68년에 만들어졌고요. 도서버스 위에다 버스를 올렸어요. 빠른 버스가 느린 배에 실려가는 모습 참 인상적이다. 그리고 삼천궁녀 진혼제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네요. 말 그대로 황포도 배 100년의 역사가 한눈으로 봐지네요.

0: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 백마강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1: 평일인데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백마강 황토돕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0: 네. 네.
2: 와. 황토돕대.
3: 네, 여러분 배가 불안사로 출발하겠습니다.
1: 드디어 출발. 그야말로 미끄러지듯 흐르는 백마강 황포돕대.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3: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부소산성은 백제의 수도 방어를 위해서 축조된 복합식 성관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 난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낙화암입니다.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1: 유람선은 중간에 한 번 서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곳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과연 어딜까요? 네, 백마강변에 바짝 붙어있는 사찰. 그 유명한 고란사입니다.
0: 고란사. 아, 낙하암에서 떨어져 목숨을 버린 궁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사찰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뒤에 약수터가 있네요.
1: 고란초라는 약초가 유명한 고란사. 그 이름을 딴 샘물이 있는데요.
0: 우와, 엄청 맑다. 우와.
1: 물이 세상에 이렇게나 깨끗하고 맑습니다. 한번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약수, 아니 마실 수가 없겠지요?
0: 오, 달다. 오.
1: 고란사의 종소리.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0: 망국의 하늘 안고 몸을 던지는 삼천국리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타종을 한다고 합니다. 영종이라고 부르고요.
1: 저도 마음을 모아 종을 쳤는데요. 부디 후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고란사를 뒤로 하고 다시 가파른 길을 올랐습니다. 낙화암 꼭대기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낙화암 삼천궁녀. 삼천이라는 숫자는 기록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을 마주했던 슬픔과 상실감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겠지요.
0: 낙하암을 올라오는 내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삼촌궁녀분들의 죽음을 위해서 올랐던 그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팔각정 아래서 내려다보고 후손들이 다시 낙하암에서 그 시간을 돌아다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역사 속의 역사가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1: 역사의 강이자 사람의 강인 백마강. 제국 백제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봤겠지요. 여행길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렇게 역사의 한 자락을 만나는 것도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니까요. 흐르고 있는 백마강 그 위의 풍강에는요 역사와 1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제의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번 여행, 그 찬란함에 흠뻑 빠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과 역사가 강을 따라 흐르는 곳. 그 부여에서 만난 따뜻한 이들. 오늘을 살고 있지만 먼 훗날에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다고 기억되겠지요.

0: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산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갈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마건성주인군 성현욱 백성 질궁부가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저기 안선들 일곱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여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러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보소서.
0: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피수병즉 꿈을 능시거고 당수병즉 설능언어 신수병즉 기불능정하고 간수병즉 꿈을 능시 하니

얼른 전기로 삼겹살 떠니 허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널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반춧잎에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동여 의조석상 계수나무늘 매워 봉하유수복에 변해

0: 한단 말이냐.
1: 대왕

없어서 대는 무슨 예로 머리가 요리는 또 한 없고 대왕 목재에는 희돌이 번쩍번쩍 서서

0: 예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1: 자.

0: 연보 꼴땀궁으로는 간대 그리고니 뭐로 처리하러 놔야 한다.
1: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공개로 내고 내 반물 시설 구동공 넘돌리 남방이 지라서 방사구동 육방 일육수 주구가

0: 되어봐라! 예히!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3: 죽게 되고
4: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5: 금색 주파 거북 연연
6: 이 노래
7: 들어볼래?

0: 지금처럼 수목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소금왕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4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 덜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0: 아, 온갖 뭐냐 식물들이 다 그냥 다 자랐어 다.
1: 오, 여기 물 봐라 가까이 있다. 점프. 잘하네. 잘하네.
0: 오, 가스가 샥이네 몰려오네.
1: 조심. 아이고 미끄럽다. 아이고 아이고 잡아줘야겠다.
0: 자, 올라오실 때 비가 와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발 디디고도 확실히. 자, 정신 반짝 차리셔야 됩니다.
2: 네.
0: 예, 예. 화이팅! 화이팅!
3: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스탠리스가 미끄럽습니다.
1: 네. 네.
0: 미끄러워요, 계단.
1: 철계단 미끄럽습니다.
2: 와.
1: 좋지.
0: 호석이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2: 호석이 먼저 올라와야 되겠는데 지금
0: 올라와서 호석이를 잡아줘야 돼.
1: 여기에 애기들 올라올 수 있나요?
3: 호석이 먼저 가자.
1: 자, 삼촌 앞으로.
3: 호석이 먼저 가자.
1: 삼촌이 밀어줄 거야.
3: 자, 삼촌 손잡아.
1: 삼촌 손 잡고.
0: 잡아줘야 되는데 위에서.
4: 아, 무서워.
3: 알았어, 무서워.
0: 뭐, 무서워.
3: 괜찮아요. 다리 힘주고. 으차.
4: 오, 잘할 수 있어.
3: 잘할 수 있어. 자, 다리 힘주고. 으차.
4: 으샤.
0: 다리 힘주고.
3: 손 잡고.
0: 다리 힘줘야 돼. 다리 힘주고. 그렇지. 이거 잠깐.
5: 잠깐만요. 여기서
2: 내가 발을 받쳐줄게. 잡아줘.
1: 그래. 아이고 길을 안 해.
5: 여기서 이렇게 갈게요.
3: 그래 그래 그래. 잘 타네. 어,
4: 역시 유경험자.
3: 유경험자네.
4: 너무 멋진데.
3: 조금 쭉 가서 비켜드려.
2: 어. 넓은
3: 어, 쭉 가, 계속 가, 어, 계속 가 이래가.
1: 뒤에.
3: 오 뒤에.
1: 오.
3: 오! 갑자기 하늘이 열렸어.
1: 우와!
4: 오!
1: 와!
4: 네. 와, 너무 멋있다.
2: 눈과 산과 바다와 섬과.
4: 우와!
2: 안개야, 빨리 가라! 깨끗해지게! 첫 번째 유영봉도 보인다.
3: 어, 유영봉 보이네. 저기 네. 여기 갔던데.
1: 와. 야, 야.
2: 뭔가 안개가 있으니까 더 비범한 보이는 것 같아요.
3: 해도 나왔어요. 네.
1: 진짜 신선들이 사는 것 같아. 오, 너무 행복하다.
6: 이봉 맞습니다.
0: 아,
6: 이봉.
0: 네, 홍두봉.
6: 송주봉이.
0: 그냥 이게 해가 쨍해가지고 있으면 좀 밋밋할 텐데 구름이 밀려갔다 올랐다 그러니까 더 멋있잖아. 아직.
6: 맞아요. 둘, 셋. 맞아, 셋, 둘, 셋.
0: 자, 삼봉으로 출발!
1: 출발!
0: 자, 조심.
1: 조심.
0: 안전. 조심. 미끄럽습니다. 조심. 한 걸음.
3: 네.
4: 이모 손잡아봐.
7: 발 하나 먼저 내리고. 어, 그렇지. 자, 이모 따라와.
5: 나 그냥 갈 수 있어요.
1: 그냥 갈 수 있어?
7: 수 있겠어. 오케이.
4: 오, 용감해졌는데.
7: 오, 그렇지.
5: 응. 집에 가서 바로 씻어야겠는데?
1: 진직하다.
7: 당연하지.
1: 아, 그래도 이렇게 이모 따라서 산에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쁘다.
7: 그냥 워낙에 잘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항상 주말에는 이렇게
1: 네.
7: 늘 이렇게 걸으러 가거나
1: 네.
7: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그러면 산에를 한번 가볼까? 이랬는데 그냥 함께 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제 생활을 풍요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좋죠.
5: 이모 사랑해요. 여기 흙 디디고 이렇게.
7: 그렇지.
0: 자, 이거 잘해야 됩니다. 난감 스텝 발 잘 확실히 딛고.
1: 네.
0: 양쪽을 잡고 올라오지. 양쪽을 잡고.

0: 비베바.
1: 네?
0: 혼자?
1: 네.
0: 같이?
1: 혼자 갈 수 있어요.
2: 당연한 걸 왜 모르세요? 여러분.
3: 아, 파령산 와보셨어요? 두 번째예요.
4: 다시 오니까 어때?
1: 더 좋아한, 저 좋은 것 같아요.
4: 더 좋은 것 같아? 네.
1: 그냥 같이 가니까, 우여서 가니까. 온 게 내 정리돼요.
5: 그래도 잘 오고 있나?
2: 네, 잘 오고 있습니다.
1: 우와. 길이 진짜 가. 이제 스스로.
0: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5: 야, 드디어 벌써 저희가 일봉서부터 지금 5봉까지 왔습니다.
3: 네.
5: 느낌 어떻습니까?
3: 엄대장님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 한 산을 올랐는데 여러 봉을 오르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산을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예. 파령산에 오르니 얼마나 좋아! 여러분입니다.
5: 자, 육봉을 향해서 도전!
2: 도전!
5: 갑시다! 바위 미끄럽습니다.
2: 네, 바위 미끄럽습니다.
5: 미끄러운 바위가
6: 네, 바위 미끄럽습니다.
5: 신발에 흙도 묻고 오려가지고 아니, 이 선생님 우리 그 주중에
7: 예.
5: 며칠 산에 가세요?
7: 세 번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5: 세 번? 예. 세 번이라고 그러면 박 선생님, 예. 우리 이 선생님 같이 다니, 같이 갈 때
8: 예, 같이 저는 이제 그 직장 때문에
5: 직장 맞아,
8: 주말만 직장. 예. 이틀 중에서 하루는 이제 같이 보통 움직이고요.
5: 아, 예.
8: 하루는 이제 혼자서 그냥 이제 그때는 멀리 못 가니까
5: 예, 개인.
8: 제가 아직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는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는데
5: 어디가 뭐 편찮으셔가지고
8: 시골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올라왔는데
5: 예.
8: 운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5: 운전이요?
8: 예, 운전이 차가 한쪽으로 막 계속 가고
5: 오우야 큰일 났네. 네. 야.
8: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흔해가 보더만
5: 예.
8: 아빠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5: 예.
8: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바로 들어갔었는데
5: 예예.
8: 사실은 그 전까지는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인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딱 아프고 나서 느낀 게 제가 집에 맞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 그렇죠. 그 얼굴들이 이제 제일 많이 남았죠. 한 달 반 동안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9: 이제는 아시죠?
8: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두 달쯤 뒤에가 이제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근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때 가가지고 그래. 좀 아팠다.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9: 어머니 어머니
8: 놀라셨어요? 그렇죠. 아버님이 좀 많이 놀라셨죠?

0: 처음에는 심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살라고 간 거죠. 처음에는 뭐 뒤집 때는 뒷산을 못 올라가서 그때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지댔죠 제가. 도와달라고. 제가 혼자 있었으면 하지도 사실은 못했었고 시도도 못했을 확률이 많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그래. 항상 그 사람은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라고.
1: 야, 이제 본격적인 오르막이다, 그렇지?
2: 암능이 이제 본격적인
1: 암능.

0: 자. 여기도 올라오셔서.
1: 자, 한 번 더.
0: 계속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고동아.
1: 오르소.
0: 일어나. 다리 뻗고. 다리 입고.
1: 난간 잡고.
0: 난간 잡고.
2: 잘 올라가네. 아까보다 훨씬 잘 올라가는데, 너?
0: 그동안 난간 계속 잡고 올라와. 한 손은. 네.
1: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2: 어디 딱 칩?
0: 호성아, 팔 뻗고.
1: 오른손, 호성이 오른손.
0: 팔 뻗고. 그렇지. 자, 김혜기 조심해서 올라오고.
3: 네.
0: 화이팅!
2: 자, 화이팅!
4: 오, 잠깐만. 할 수 있어?
3: 네.
5: 자, 엄버스!

0: 자,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1: 네.
0: 장갑 똑바로 끼고 난각 잘 잡아. 화이팅!
2: 자, 화이팅!
3: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4: 화이팅!
5: 이래야지.
0: 두리봉.
6: 두리봉 도착했습니다.
0: 네. 자, 이뻐.
7: 나왔어요.
1: 왔다.
0: 괜찮아. 오, 뭐야?
1: 와, 박수.
0: 자, 어디 왔어? 기 받아야지.
1: 이야, 김에게도 하이파이브. 잘했다.
0: 어디? 어디 왔어? 야, 드디어 우리가 팔령산 드디어 육봉
8: 성공.

0: 근데 우리가 저희가 지금 멀리서도 이렇게 뭐 오다 보니까 아침 모이는 것도 좀 늦었고 출발도 늦었고 그래서 저희가 팔령산을 팔봉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한 육봉 정도에서 우리가 하산을 아쉬움이 있어야지 또 미련이 있어야지 다음에 또 우리가 올 수 있는 거니까
1: 아쉽다
2: 호정이 네. 오늘 그 느낌 어떻습니까?
1: 오늘 기분이 되게 상쾌해
2: 아 기분이 계속 상쾌해
3: 기분이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3: 네 아,
0: 우리 팀조리님
4: 네
0: 아, 대한민국의 우리 명산 오늘 팔령산 올라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산악버스 같이
4: 찌기네
0: 찌기네 찌기네
4: 아유 저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0: 아, 그 그러세요?
4: 저한테 네. 또 좋은 추억을 주셨으니까 아유. 이 나라 더 잘 알게 됐어요
0: 네.
5: 정말로 기분이 상쾌하고요 너무 좋고요 아. 그리고 여러 사람이 움직이니까 더 좋고
0: 예, 예,
5: 저까지 그냥 등달아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0: 예, 이제 건강.
5: 네, 그것도.
0: 건강이 막 예. 넘치실 겁니다. 예. 기운들이, 좋은 기운들이. 예, 같이 합쳐져가지고. 예.

0: 좋아. 여수.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여수의 마스코트. 에? 아, 가만 있어 봐. 이름이 뭐였더라?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뭐 걱정하지 마. 오늘 산악 버스가 오니까 산악 버스 타고 같이 갈래? 어떻게 할래? 알았어. 아, 여기 있어야 된대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예. 누가 봐도 움직일 수가 없네요. 자, 예. 아, 그러잖아. 우리 회장님께서 오실 시간이 됐는데.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시간이 지금 날씨도 좋고 오실 때가 됐는데 좀. 오! 대장님! 회장님!
1: 야. 회장님이시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존경하는 우리 형님, 회장님.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1: 두 분의 인연이 특별하신가 보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존경하고. 진짜. 회장님. 역시. 가만 있어봐. 저분들 왠지 우리 저 산악버스에 탄 거 있을 것 같은데? 저분들 왠지 우리 저 산악버스에 탄 거 있을 것 같은데?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1: 버스 타러 오신 거죠?
2: 아,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준영이에요. 어몽길 대장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0: 자, 준영이는 우리 저 몇 살이에요?
2: 저 5학년이에요.
0: 5학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빠 엄마 맞지?
1: 네? 아빠 엄마. 네네네.
0: 아, 아빠 엄마 아니야? 너 혼자 왔어?
2: 아니요.
0: 아니잖아, 그지? 혼자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네. 그런 아이고. 사이에 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아, 송세기라고 합니다.
4: 선생님.
5: 유창현.
4: 예예예. 아.
0: 계속 한 분 한 분씩 오는
1: 거.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4: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어몽길의 산악버스 출발!
6: 반갑습니다.
0: 우리 일로 갈까?
2: 네.
0: 아니요, 일로 가야 돼. 아저씨 말을 너무 믿지 마.
2: 네.
4: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1: 안녕하세요.
2: 지정된 자리.
1: 와, 오, 되게 좋은데?
3: 버스 되게 좋다.
0: 다 앉으셨어요?
6: 네. 네.
0: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벨트 다 해주시고요.
1: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0: 그렇죠? 네. 뭐 오늘 소풍이죠, 뭐.
1: 맞아.
0: 그죠? 소풍이란 말을 하니까.
1: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아요?
0: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어몽길 대장님과 함께하는 이 산악버스를 어떠한 계기로 하시게 됐습니까?
2: 저랑 제 부모님이랑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0: 오, 어떤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2: 그 등산 가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0: 등산 가는 유튜브?
2: 네.
0: 아니 언제부터요?
2: 한 2년 전 정도.
0: 2년 전부터?
2: 네.
7: 처음에 이제 공부 유튜브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0: 공부?
7: 그건 안 되고.
0: 그건 나도 안 하겠다. 그건 나도 안 하겠다. 근데 대장님, 이 버스가 어떻게 산까지 올라가요?
4: 조금씩 이제 바퀴가 바뀌어요, 여기.
0: 바퀴가 바뀌어요?
4: 그럼. 이야. 스위치 누르면.
0: 역시 스위치 하나로.
4: 그럼 꽉 바뀌는 이제.
0: 오프로드 바퀴로요.
4: 그렇지. 트럭 바퀴로.
0: 네.
4: 그런 식으로 바퀴가 좀씩 바뀌어요.
0: 예.
7: 네, 맞아요.
0: 그럼 뭐 찬물 있으면 좀 들여보세요.
4: 아, 진짜라니까. 아,
0: 이야, 우리 다 같이 기대하자고요, 여러분. 내릴 때는 안전벨트 풀고 내리시면 됩니다. 자, 내리시겠습니다.
1: 내리시겠습니다.
0: 자, 이제 산에 다 온 게 아니네요, 그죠? 산에 온 게 아니라, 아, 저 배가 보여요,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0: 배가 산으로 간대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니 배를 타고 가네. 배를 타고 가.
1: 산악버스에서 배를 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대장님.
2: 비행기도 타고.
1: 좋다.
2: 비행기 타고 네팔 가야지.

0: 안쪽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어머!
2: 어머! 아니, 저분들은 뭐 하세요?
1: 누가 계신데요?
2: 아, 우리 같이 운전해요?
3: 네, 맞습니다. 네.
2: 배로 언제 타셨어요?
3: 저희
1: 안녕하세요. 제사
2: 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1: 잘 뵙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어, 가만 있어봐. 이거 뭐 지게 아니에요? 지게?
1: 어머, 지게를 메고
4: 오셨어요. 직접 만들었습니다.
2: 직접이요?
0: 만들었어요? 이야, 아니 뭐야, 국자는 뭐야 이거? 아니 국자가 아니라 이거 밥그릇이야, 밥그릇. 이렇게 크다고? 국자가?
5: 산행 필수품입니다.
4: 저희는 이제 낭만 이제 산행을 즐기고 있어가지고.
0: 낭만 산행? 아, 그럼 우린 뭐 낭만이 없나?
2: 배 타고 가니까 배가 고픕니다.
0: 배라도 깎아드려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는 확실히 컨셉이 확실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머지는 우리는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되나? 어떻게 뭐 팀이라도 좀 나눠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저희가 팀을 늘 나누긴 했었는데.
0: 아, 팀을 원래 나눴어요?
1: 네, 네. 대장님이 늘 정해주셨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요, 대장님. 네. 이번에요, 대장님하고 세진 씨하고 저하고 세 개 팀으로 나눠보는 건 어때요?
2: 원래 세 개 팀으로 나눴어.
0: 원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해주지 마시고, 우리가 앞에 이렇게 딱 있으면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 어, 따라가고 싶은 팀한테 어때요?
2: 그럼 뭐 다 나한테 오면 올 거야. 다 나한테 오면 올 거야.
0: 아,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제일 불리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분께 뒤에서 줄을 서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딩동댕 시작! 다 됐습니까?
1: 오, 두려워.
0: 오,
1: 걱정돼서.
0: 오, 오, 두드려보세요. 오,
6: 아 이게. 네, 온다고 하자마자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1: 아 진짜요?
6: 좀
7: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주시는 에너지 자체가 엄청 긍정적이고 밝아가지고 이렇게 틈틈이 보게 되더라고요. 몰래 보듯이 이렇게.
8: 왜 몰래 봐요?
6: 뭔가 여자 유튜버니까.
0: 강우 1년 후배인데.
9: 네, 후배라서. 의리를 지켰습니다.
0: 의리!
9: 의리.
0: 아유.
9: 저는 정도 배분을 해야
10: 당연히 대장님 뒤에 가고 싶었죠. 뒤에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저라도 살려드려야 되겠다, 윤택님. 그래서 바로 가서 제가 살려드린 거죠. 윤택님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네요.
2: 좋습니다. 아주 딱 아니 잘 만났네.
1: 네,
2: 젊은
1: 네.
2: 젊은 피.
1: 젊은, 아 젊은 피.
0: 젊은. 젊은 피는 여기가 젊은 피.
1: 어린 피.
2: 금오도.
0: 금오도.
2: 야.
1: 도착했습니다.
0: 금오도에 도착했습니다.
2: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
0: 와,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이구나.

0: 여기서 수영하고 간답니다. 아하, 바람이, 야.
1: 야가 짰네.
0: 바다 짰네.
1: 비릿한 바다네요.
0: 짰네, 짰어.

0: 김영! 일조!
1: 일조!
0: 김영이 이리 와!
2: 네!
0: 그래,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일조!
2: 그럼 저희가 2조인가요?
1: 네, 2조!
2: 2조! 2조! 2조! 아, 저 지팡이 계속 탐난단 말이죠?
3: 저 유튜버 아빠 되겠어요.
4: 드론샷!
2: 드론샷인가요?
1: 우리는 3조!
2: 3조!
1: 네. 우리가 제일 부자인 거 알죠? 1조, 2조, 우리 3조야. 재산이 3조야, 우리는.
2: 아, 저 이런 게 진짜 너무 좋아요.
1: 어우, 좋아.
2: 와.
1: 야, 바닷바람.
2: 소리, 소리.
1: 너무 시원하다.
0: 오. 와.
1: 야, 이거 뛰어들고 싶은데? 어우, 파도 소리 너무 예쁘지 않니? 이제 준영아.
2: 네. 물 색깔이 진짜
5: 이탈리아 같아요.
2: 이탈리아.
5: 이탈리아.
2: 근데 이 바다 보면서 계속 걸으면 진짜 힐링 될 것 같아요.
4: 네.
2: 그쵸?
4: 그냥 일반 산이랑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진짜 이렇게 절벽을 걷는 거네요.
2: 가면 갈수록 더 예쁠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야, 이 숲 오솔길도 참 너무 예쁘다.
4: 진짜. 길 너무 예쁘다. 아바타 들어온 것 같아요.
2: 아.
1: 오, 새소리.
0: 야, 새소리 들리고. 좋아.
6: 네, 너무 좋아요.
0: 오, 야, 출렁다리.
2: 출렁다리래요.
1: 야, 이게 뭐야, 이거?

0: 우리가 준영이가 2년 전에 왔을 때인데 야, 팔로워가 이거 한 37만 5천 명이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대단해, 대단해.
1: 나보다 더 많아.
0: 야, 소개 좀 한번 해줘봐요, 소개.
2: 그 비렁이라는 말이 여수 사투리로 벼랑이에요. 그래서 비렁길은 총 5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1구간이나 2구간은 살짝 멍이멍 느낌이고 3, 4구간이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건너려고 하는 곳이 바로 4구간이 유명한 추성다리입니다.
0: 그럼 이 추성다리를 우리가 한번 건너보는 거예요?
2: 네. 네.
0: 자, 출발했습니다. 출발!
3: 출발! 가자!
0: 자, 힘들자.
3: 가자, 가자!
1: 울렁다리. 무서운 사람은 울렁다리.
0: 아, 좋다.
4: 이야. 와, 좋다.
1: 와, 아, 와 밑에, 밑에를 봐, 밑에를. 아. 와.
3: 와, 물 색깔.
1: 파도 치는 거 봐. 와.
5: 하늘 걷는 거. 응,
4: 오빠, 진짜 예뻐.
5: 어, 절벽이네.
4: 우와.
5: 옆에 봐, 옆에.
4: 오.
1: 진짜 멋있다.
3: 네, 진짜 예쁘게
1: 멋있다.
3: 와, 준영이 씩씩하다. 전혀 뭐.
4: 비경이다, 비경.
1: 야, 진짜 비경이네.

0: 저리 비격. 와.
1: 와, 물 색깔.
0: 파도 치는 거 봐.
2: 진짜 다리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야. 야, 준영님. 그때는 3월달이고 지금 5월달이고 오니까 새롭겠다.
3: 네. 어. 다른 섬에 온 것 같아요.
2: 다른 섬에 온, 그렇지?
3: 네.
2: 그리고 아주 색깔이 완전 틀리니까 더 우거져 있잖아, 우거졌잖아 지금.
3: 네.
2: 준영이 3월달에 왔을 때는 동백꽃이 많이 펴가지고 굉장히 이뻤겠다.
3: 네.
2: 어? 완전 동백꽃 밭이었겠는데.
4: 네.
2: 야.
4: 바닥에 떨어진 동백꽃도 되게 이쁘더라고.
2: 이파리가 꽃잎이요.
5: 시작부터 엄청난 동백꽃이 저희를 반겨주어요. 반짝거리는 동백꽃 하나를 정말 예뻐요.
2: 편집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네가 하는 거야 아니면 누가 하는 거야?
3: 아, 그 저희 아빠가 1차로 편집하신 다음에.
2: 아, 아버님 편집을 하셔?
3: 네, 저희 엄마가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
2: 어, 감수를 하시는구나.
3: 네, 제가 거기다가 그 목소리 녹음해서 올려요.
2: 누가? 네가?
3: 네.
6: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자연산 국립공원에 왔어요.
5: 아빠!
3: 아빠가 날 무시하네.
5: 무시봉.
7: 상고자가 진짜 두꺼워요.
5: 와.
2: 여기서부터 산에 가자고 데려가서 잘 따라와요?
8: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기 때부터 업고 안고 다니다 보니까 예, 자기 이제 등산화 사주고 스틱 사주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4: 또 등산하다 보면은 가족끼리만 얘기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2: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4: 평소에 섭섭했던 거, 뭐 좋았던 거 얘기하고 더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네. 자연이, 이 자연이 교감을 이어주잖아요.
4: 네.
2: 예, 예, 예. 칠타래, 응어리, 모든 것들이 다 사례만 오면 자연스러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갈등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지.
4: 네.
2: 예, 예, 예. 청소년 시절에 공부 중요하죠. 그렇지만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자연, 자연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사람을 인성을 올바르게 만들어주거든요.
0: 네. 어우, 길 너무 예쁘다. 햇살도 들고 바다도 저 끝에 보이고. 아, 나는 지금 그 상상만 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까먹을 수 있겠구나. 지금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장님께서 좋은 자리를 분명히 차지하고 계시겠거니 그런 느낌. 제발 도시락 펼쳐주세요.
2: 어, 여기는 뭐 마을이 나타나네.
3: 네.
2: 아이고 좋다. 그래, 여기 앉자. 여기 가장 좋아, 여기.
9: 네.
2: 예, 여기 앉읍시다.
8: 우와, 바람을 맞기 좋은 장소다.
9: 바람 맞기 좋은 날이네.
2: 건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3: 네.
2: 진짜 맛있겠다. 예, 예. 직접 싸신 거예요, 어머니가?
9: 아, 네, 아침에.
2: 오, 야.
4: 야.
2: 김밥. 꼭 저 김밥이 저거 어디 저 충무 김밥 같은데?
9: 아, 네.
2: 충무 김밥 같이 사셨네. 네,
9: 마트용 꼬마 김밥입니다.
4: 네.
2: 지민이, 네. 뭐 준비하셨습니까?
10: 없는 거 빼놓고 다 했습니다.
2: 야, 진짜, 어, 뭐야?
4: 문어.
2: 야, 문어. 오.
0: 나는 야. 문어.
2: 문어에다가 그 뭡니까 저거?
10: 으아.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홍어야, 홍어.
0: 야.
2: 아, 진짜. 이거 뭐. 아, 여기 밥상 차릴만 해, 여기.
9: 와.
2: 야, 여기는 뭐 스테인리스 도시락에 그냥 뭐, 어? 묵이네, 묵.
8: 네, 묵사발이랑.
2: 묵사발. 야, 오 마이 갓.
4: 닭강정이랑 김밥이랑.
2: 네. 김밥.
4: 네.
2: 세진이는 또 뭐냐? 오늘은 또 세진이 또 뭐냐?
9: 두근두근두근두근.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2: 아,
9: 여수 10미 중 하나인 서대 회 무침을 준비했습니다.
2: 이야, 네. 서대!
9: 네.
2: 오.
4: 아, 김치전도 맛있어.
0: 와! 진짜 맛있다, 이거!

0: 되게 맛있다.
1: 야, 준현이 너 이거 꽁어 먹을 줄 알아?
2: 아니요.
1: 다 잘 먹어야 되는 거야.
2: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3: 오늘은 아니야?
2: 네.

0: 산만 보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와 망망대 바다를 보고 오니까 또 기가 막히네 이거. 예?
1: 어머! 아니 저 복장은?
0: 어?
1: 대박.
0: 뭐야 갑자기? 우와.
1: 어떤 컨셉입니까?
0: 뭐? 아 무슨 갑자기 미령이 나타났어? 예? 오! 갑자기 미령이 나타났어.
2: 식사 시간이어서 네. 맛있는 걸 준비해드리려고.
0: 아, 주, 와 그래요? 즉석에서?
2: 아, 불은 쓰지 않습니다. 네. 네, 보통 산에서 하기 때문에 불은 쓰지 않고요.
0: 그럼 어떻게 해? 해보세요 한번.
2: 천안에서 와서 호두과자를 네. 준비했습니다.
1: 네. 아, 진짜요?
0: 아, 진짜.
1: 우와.
0: 뭐 요란한데 뭐 뭘. 저분 낭룡 같아.
3: 이거 있어요. 빵도 있어.
2: 이거 하나씩 드세요.
1: 네.
2: 천안, 천안에서 온 호두과자입니다.
0: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2: 맛있게 네. 드십시오. 하나씩 드세요.
1: 와, 감사합니다.
2: 천안 직송이에요.
1: 오늘 잘.
2: 맛있게 드세요.
4: 감사합니다.
2: 네.
0: 아니, 두 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러고 산에 가시면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떠세요?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약간.
5: 약간 재밌어 하시는 게 뭐 지게를 메고 가면은 뭐 자기도 착용해보게 빌려달라 이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0: 자기 아, 사진 찍겠다고?
5: 네.
2: 실제로 이런 옷을 입고 있어도 자기 모자 한 번만 쓰고 사진 찍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귀여워.
1: 귀여워. 진짜 귀여워.
2: 4년 전에 이제 코로나 때 제가 등산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할로윈 이제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소소하게 복장을 챙기자 해서 저는 이제 그 센가치로에 보면 가오나시라는 옷이 있거든요. 그거를 입고 이제 했는데 뭐 악플이 뭐 심하게 달리면 저희도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못했겠죠. 근데 너무 막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잘 봤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그것 때문에 힘나가지고 더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3: 그 재밌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더 저희도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0: 저도 약간 공룡능선에서 공룡옷 입고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어서 초대 하시죠. 한번 해주시면 놀라운 복장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1: 오늘 보니까 낭만 없으신데. 네.
0: 오늘은 네. 좀 얌전하게. 네.
2: 이거 먹다가 밥으로서 못 가.
3: 오, 먹고 진짜 많네.
4: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요.
2: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5: 아이씨, 네. 맛있게 하셨습니까?
2: 네, 네. 허락해 주신 점심시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땐 오늘 제일 맛있게 드신 분이 예. 우리 대장님, 홍어. 예. 네, 홍어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5: 예,
2: 네.
5: 제가 그냥 홍어를. 아, 그나저나 하여튼 뭐 네. 이 산을, 이 앞산을 넘고 지금 저쪽 산을 또 넘어서 네. 두 개 봉어리를 넘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0: 아. 네. 네.
5: 자, 3코스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스탑!
6: 이쪽입니다.
5: 아 진짜 지금 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지.
2: 모시겠습니다.
5: 저쪽이라고 그러다 저쪽은
0: 홍어에 너무 취하신 거 아니에요? 어 형 홍어 향이
7: 홍어 향해.

0: 알았어. 어이구 숲이. 야. 꼼꼼해, 꼼꼼해.
1: 와. 어둡다, 어두워, 진짜.
2: 그늘이 진짜 많다.
3: 응, 다 그늘이야.
1: 응. 너무 좋아요.
3: 네, 진짜. 너무 좋아.
1: 제 아는 동생이 얼마 전에 이런 숲을 달리다가 그 숲 안에서 뽀뽀하는 커플을 만났대요. 근데 어떻게 했었든 그냥 그 옆으로 지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랬는데 지금 두 분 이 분위기가 너무 아니 그건 아니었는데
4: 두근거리 났어요?
5: 낭만적이다.
1: 그쵸, 낭만적이죠.

0: 뒤로 좀 빠졌다가 나올게요.
1: 두 분 이렇게 인연이 되기까지 첫 만남 어떻게 시작됐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0: 저는 그 지리산에서 삼겹살이랑 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혼자 가기는 무섭고 길이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크루에 가서 저랑 같이 가주실 분이 있냐고 했더니 아무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한 분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가주신다고 해가지고

0: 그 모임을 초창기 멤버였어가지고 아무래도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는데 가고 싶다고 하니 또 먼저 이 모임에 있던 멤버로서 조금 챙겨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 뭐
1: 처음에는 뭐 저한테 막약 같은 것도 막 주더라고요. 등산하는데 이거 먹으면 힘난다고. 근데 이상한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죠, 저는. 먹는다 하고 주머니 넣어놓고 이제 갔죠. 출발을 한 거고.
2: 침 뱉는 거 아니죠?
3: 광고인가요?
1: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상석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저도 크리스마스니까 분위기 좀 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산타 모자를 들고 갔는데 처음 봤는데
3: 네.
1: 써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쭈뼛쭈뼛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정상석 계시는 아저씨 분이 여자친구가 원하는데
3: 원하는데.
1: 이거 좀 써줘 했더니 이제 여자친구 아닌데요?
3: 그쵸, 그쵸, 그쵸.

0: 너무 달랐죠. 그냥 안 힘들어요. 그게 진짜 안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요.
1: 대장님, 저희 2조에 낭만자기님께서 네.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2: 할 말 있어요?
1: 네.
2: 야,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러면. 뭐 어디서, 예,
1: 가운데로 앞쪽으로 와주세요.
2: 오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3: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2: 준비한 게 있어요?
1: 준비한 거.
2: 한 번 써봐.
3: 해도 될까요?
4: 엄마!
2: 오! 한번 써봐.
5: 나랑 결혼. 나랑 결혼. 평생을 함께 살래.
3: 우리 둘이. 슬기야, 나랑 결혼해줘.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사랑해, 슬기야. 슬기야, 나랑 결혼해줘.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사랑해, 슬기야.
1: 아, 반지 끼고 손을 끼고 있었어요. 오!
2: 오, 반지!
4: 그 금이야? 금이야?
1: 금이야.
4: 아, 고마워.
3: 감사합니다.
1: 고마워.
2: 박수!

슬기여서 결혼이라는 산을 넘으면서 하산은 없다. 계속 올라가고 끊임없이 걸어가자.

0: 앞으로 평생 같이 산 잘 타보자. 평생 사랑해.
1: 축하합니다. 아이고, 트위스로 또. 와. 트위스로.

0: 네. 아, 아, 멋있다 진짜.
1: 어, 진짜 비렁으로 탁 왔네.
0: 아니요.
2: 다 벼랑길이다. 예. 해안, 해안 별.
0: 오, 진짜 멋있다.
2: 이거 벼랑길.
3: 와! 야, 바다야!
0: 와! 튀었습니다, 튀었습니다. 우와! 좋다! 너무 예쁘다.
4: 어, 진짜 예쁘다.
5: 바다다!
4: 와!
0: 아니 예쁜 길 뒤에 더 예쁜 길이 계속 나오네요.
6: 그러니까. 여기 감탄을 계속.
0: 와.
3: 근데 진짜 여기 비렁길 매력 있네요. 진짜 매력 있어.
2: 아주 좋습니다.
3: 예. 네. 잠깐만, 우리 저거 생각났어요. 우리 삼조가.
0: 삼조 이름.
3: 삼조 이름. 이름. 우리 아까 2조에서 앞에서 낭만
0: 낭만자기. 낭만자기.
3: 그 너무 그 뿔이 떨어지는 그 두 분의 그 이야기들을 소재해서 낭만자기가 됐잖아요. 산삼족.
2: 산삼족.
3: 우리는 산삼 같은 산의 기운을 받은 산삼족. 어때요?
5: 좋습니다.
3: 귀하다. 오케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5: 산삼족.
3: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외쳐볼까? 하나, 둘, 셋, 만. 하나, 둘, 셋.
7: 산삼족!
0: 장명 센스 미쳤다.
3: 아, 이거 인정받았네.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이, 근데 참. 혼자 산 다니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다닌 거예요?
8: 산은 네. 한 3년, 6개월, 한 4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저희 어머님이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등산을 시작했죠.
3: 아, 그럼 마음을 다스리려고요?
8: 네, 그렇죠. 일단은 어딘가 기대해야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척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종양이 생기셨어요. 혹시나 잘못될까 그런 것 때문에 겁이 많이 났죠. 그 수술하기 한 세 달 전부터 뭔가를 자식으로서 조금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찾던 중에 예전에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까운 산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0: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혼자 저랑 가족들을 이제 전부 다 그 생계를 이끌으셨죠. 그래서 아 내가 잘해야지, 엄마가 50년간 나를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하거든요. 네, 두부 갑니다.
1: 예, 알겠다.
0: 소금은 조금만 쪘어요.
1: 잘했다. 감맞다.
0: 몇 줄이 계란이라 생각하고 자세해서. 나이가 드니까 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심정이 어땠는지. 엄마 그 마음을 이제는 엄마랑 재밌는 이야기하면서 뭐 우스웠던 즐거웠던 옛날 이야기하면서 정말 즐겁게 살고 싶어요. 뭐 옛날에 뭐 벼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1: 그렇다고.
0: 집이네. 저쪽 가서 잠깐 쉬어요. 소풍 오듯이 그래 왔네.
1: 그래 소풍.

0: 와.
1: 어, 근데 중간에 유리가 있는데.
0: 지렁다리인가 보다.
2: 와.
1: 엄청 깊어.
3: 오. 오, 야. 파도가 이 아래까지 들어오는구나. 야, 협곡이네, 협곡.
0: 오, 그치. 이거였어. 저번에는 다르다.
1: 오, 완전 협곡이야.
0: 오, 멋있어. 오,
2: 너무 예쁘다.
4: 우와, 엄청 높네.
3: 어이,
4: 엄청 높아.
3: 지금 가파릅니다.
4: 네, 자, 가파릅니다. 슬슬 올라가는구만. 슬슬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네.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0: 저 물인가?
1: 힘든가요?
0: 쉬는 게 더 힘들어.
1: 파이팅!
2: 잘 오고 있습니까?
3: 네. 네.
2: 힘 안 됩니까?
3: 네.
4: 자, 산악버스 화이팅!
3: 화이팅!
4: 아, 좋다. 힘이 난다, 힘이 나.
3: 힘이 난다.
1: 가보자고.
3: 가보자고.
5: 화이팅!
3: 화이팅!
4: 야, 고지가 보인다. 자, 다 왔어요. 아이고. 다 왔어.
2: 야, 산악버스! 내고 해.
3: 산악버스! 화이팅!
5: 화이팅! 오! 화이팅!
3: 오! 오! 뭔데? 아! 와! 튀었습니다, 튀었습니다.
1: 와. 아, 마음이 뻥 뚫리는 거.
3: 그쵸.
5: 물 색깔이 완전.
4: 와, 좋다.
2: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4: 우후, 시원한 바람이 분다.
2: 와. 가자. 하이파이브.
4: 우와. 화이팅!
2: 귀여웠어?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3: 이야.
2: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4: 와, 정상이다. 이야.

0: 세상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다.
1: 자, 처음으로 저희가 산악본색을 바다로 이렇게 왔는데 송슬기님,
2: 네.
1: 느낌 어떻습니까?
2: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뭐 고백도 받아보고요.
1: 그러니까 네. 인생에 진짜 이런 멋진 프로포즈 하는 거 봤냐고.
2: 살면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지, 꼭겠어요, 그렇지. 꼭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코가 끼다니. 누가 코가 낀 거야, 지금.
2: 여기가.
1: 1937만 5천 명을 보유하신 장윤영 주원님, 한 말씀.
3: 제가 지난번에 여기 비렴길 걸었을 때는 네. 감기 걸려서
1: 감기?
3: 네, 제대로 못 걸었었거든요. 제대로 걸어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1: 아, 또 누구랑 걸으니까 기분 좋아? 누구랑
3: 대장님이랑요.
1: 아, 그럼 이재님,
4: 제가 정상에 오면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0: 어몽길 대장과 함께하는 산악버스 금호도 기록길 화이팅! 드디어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1: 손님부가 아니라
0: 식당 앞에 내렸네.
1: 저희 밥 먹고 가나요? 여러분 다들 식당 하셨는데요.
0: 아, 여러분들은 행복한 기수입니다.
1: 네.
0: 실을 떨고 악을 써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산인데. 진짜로요?

0: 저 끝에 가는 거예요? 오 마이
1: 갓.
2: 와. 내린다, 내려.
1: 와.
2: 내려. 아, 너무 좋아.
1: 목이 싹 풀리는 것 같아요, 대장님.
2: 네. 시즌 4. 내가 마음 준비해. 아, 릴렉스. 릴렉스. 대한민국 영상 세계 영상 8년 차를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영이 해금 산조 보존의 세 번째 정기 연주회 류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공연의 해설을 맡은 음악평론가 송현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크게 두 곡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영이 명인이 남긴 음악적 유산의 가장 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해금산조를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지영이 명인은 1909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하와이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런 명인의 삶을 본다면은 해금산조가 처음 만들어져 세상에 나왔던 1962년을 중심으로 60년대의 삶을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60년대, 그러니까 60년이 처음 시작되던 해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악예술학교를 설립하는 데 힘쓰셨고요. 또 1964년에는 그 학교 학생들을 기반으로 한 국악예술학교 부설 국악관현악단을 창설하는 데 힘쓰셨고, 이러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1965년에 한국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을 창설하시는 데 또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명인의 삶을 본다면은 물려받은 전통음악의 유산과 또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후예들과 후배들에게 어떠한 음악적 자원을 넘겨줘야 될지 그 고민 한가운데 있으셨던 명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또 지영이 명인의 음악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사단법인 지영이 해금 산조 보존회가 이러한 에너지들을 잘 물려받아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2003년에 중앙해금연구회를 기반으로 2021년에 지영이 해금 산조 보존회로 확장되었고요. 또 2022년에 현재의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하여서 지영이 명인이 해금을 통해서 남긴 여러 유산들을 물려가고 있습니다. 이 창단을 전후로 하여 경기 지역과 또 평택시에서 지영이 명인의 음악적 유산을 재조명하는 여러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2021년에 지영이 해금 산조 보존회가 최태연 문화라는 제목의 창단 기념 공연을 올렸을 때 당시에 세 곡을 발표했었습니다. 지영이류 긴 해금 산조, 지영이류 해금 산조에 의한 합주곡 흥, 그리고 지영이 대풍육가락 주제로 한 합주곡 고전, 이렇게 선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곡 중에 두 곡을 이곳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곡으로 들어보실 작품은 지영이 대풍육가락 주제의 해금 합주곡 고전입니다. 현재 음원으로 전해지는 지영이 명인이 직접 연주한 대풍육가락을 중심으로 작곡된 작품입니다. 명인의 대풍류를 원형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 곡을 구성했는데요. 원래는 단선율가락을 단선율가락으로 태어난 음악을 김성국 작곡가에 의해서 여러 명의 해금 연주자들이 함께 여러 파트를 통해서 연주하도록 재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보신다면은 각 부분마다의 지영이 명인이 남겨준 대풍육가락의 어떤 굵은 중심적인 선율과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작곡가가 그 안에 창의적으로 집어넣은 여러 가지 변화와 화음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안착한 지영이 명인의 대풍류가 또 이렇게 새롭게 재구성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껴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인이 하늘나라에서 이 음악회를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인의 귀에도 잘 다가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큰 박수로 첫 문을 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첫 문을 열어주십시오.

보통 칼군무라고 하죠. 두 현 사이를 오고 가는 이 56명 회원들의 활질이 오늘은 참 칼활질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지영이 명인이 남긴 대풍류가락을 새롭게 태어난 해금 합주곡으로 잘 선보였던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제목이 고전이었고요. 지휘에는 박상후 KBS 국악관이었던 예술감독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첫 무대를 열어준 56명의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가 살았던 시대는 전통과 근현대가 같이 겹쳐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지휘자가 좌식으로 앉아서 그 지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생소한 풍경입니다. 모든 지휘자들은 대부분 입식, 즉 서서 지휘를 하는데요. 그만큼 국악기를 연주할 때의 연주자의 자세를 잡는 좌식과 또 서양에서 온 지휘라는 그런 음악적 기법이 같이 포개져 있던 시대에 지영이 명인은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후예들과 후배들에게 어떠한 전통음악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영이 해금 산조 보존회가 세 번째 정기 연주회로 선보이고 있는 류 공연, 이제 두 번째 들어보실 작품은 지영이 류 해금 산조입니다. 이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산조라는 음악은 우리의 역사를 본다면 19세기 말엽에 탄생한 음악입니다.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탄생한 그런 독주곡인데요. 그로부터 100년의 시간이 흐른 2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에 이러한 산조들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기회가 돌아옵니다. 당시에 산조는 여러 음반에 담기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1980년대에 뿌리 깊은 나무 에서 낸 조선소리 전집이 발매되기도 했었고요. 또 1990년대에는 차기 이러한 산조 문화와 유산을 이끌어 나갈 후예들이 만들어 나갈 젊은 산조라는 시리즈가 음반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지영이 해금산조 보존회의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최태현 선생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뿌리 깊은 나무 조선소리 전집에서 지영이류 해금산조를 처음 담아서 발표를 했던 때가 1989년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1997년과 2020년에 지영이류 해금산조를 음반으로 꾸준히 발매를 하시면서 이 음악의 근간과 뿌리를 잡아 가셨습니다. 이러한 지영이류 해금산조가 1962년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은 지금은 KTX라든지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 간의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지만은 당시에 한국 사회는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조라는 음악이 남도 음악을 근간으로 하여 나와서 정립된 음악이었는데 경기 지역의 무속 음악을 토대로 1960년대에 처음 나왔던 지영이류 해금산조는 세상에 이러한 경토리 즉 경기 음악의 문법과 어법을 토대로 한 이러한 산조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산조의 지형도가 더욱더 확장되고 넓어졌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산조를 만들었던 명인들은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어떤 긍정적 의미의 욕심쟁이들이기도 했었는데요. 분명히 변화하는 시대의 음악과 또 음악적 에너지를 담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전승되어 왔던 국악기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영이 명인은 본청 즉 기본음을 변화시킨다거나 또 조의 변화를 통해가지고 표현의 한계를 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그가 이 산조를 지을 때의 어려움은 2014년에 발매된 다시 보는 지영이 민속음악 연구 자료집에 간단한 몇 줄로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그 대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해금은 두 줄밖에 없어서 손이 올라갔다 내려 잡았다 여러 재간으로 음정을 조정하는 고로 자칫하면 딴 소리가 날까봐 신경 쓰기가 무거운 짐지고 가야 하는 악기와도 같다. 그래서 나의 스승께서는 9년 퉁소 10년 해금이라 말씀하셨다. 이 몇 줄을 통해서 지영이 명인이 해금산조를 더듬고 다듬어
때에 그런 예술가로서의 어떤 힘겨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지영이류 해금산조는 지영이 명인이 하와이 2주 전에 정리된 악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975년에 녹음 자료를 참조하여서 복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전수 교육 지도한 김혜라 선생에 의하면은 진양, 그러니까 첫 장단의 우족가락이 기존 연주와 좀 다르게 표현되기도 했고요. 중몰이 역시 중현의 개방현 연주를 포함한 시본청 개면조 중심으로 하여서 몇 단락을 좀 새롭게 재구성하기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경기음악의 토리라 할 수 있는 경드름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그 경토리 특유의 멋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중몰이, 국거리, 자진몰이 장단에서도 최태현 선생이 추가한 지영이 해금 도살풀이와 신하잇가락이 더해져가지고 더욱더 풍성한 지영이류 해금산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곧 만나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산조에 있어서는 장단이 참 중요한데요. 이 반주는 지영이 명인의 따님이시자 또 지영이 민속음악연구회 회장이자 수임당 가락타기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또 성금년 명인의 가야금가락을 울곡계 이어나가고 계신 지순자 명인께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두 번째 무대 맞아주십시오.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탄핵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오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0: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한 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죽게 되고.
1: 요 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0: 금색 주파 거북 연령.
2: 이 노래
1: 들어볼래?

0: 모두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아니야.
1: 방랑 사줘.
0: 그 전이야. 방랑 사준 전에?
1: 더워.
0: 아니야.
1: 가.
0: 아니. 가 다음에?
1: 살아.
2: 여기 지도 덩기부터 이별이야 들어가는 거 한번 해봐.
1: 생초무게.
0: 맨날 틀리냐 여기?
1: 안 해. 안 한다고.
0: 해야 된다고.
1: 싫어.
3: 첫 아이였고 첫 부모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산의 기쁨 이런 것도 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증후군 질환 판정을 받았어요.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도 평생 낮은 지능으로 살 거라고. 아,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호흡쉬 할 수 있는 우리 국악 소리를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판소리 전수관에 데리고 가서 이제 초등 내내 6년 동안 판소리를 공부했어요.

언니가 레슨 받고 온 거를 집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저도 익히게 돼서 불렀어요, 조금씩. 근데 부르니까 너무 재밌어서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저도 하게 된것 같아요.

0: 몇번 혼자 서보고 또 같이 서보고 하니까 확실히 언니가 조금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언니랑 같이 하는 게 더 마음이 좀 든든하고 또 부르기 편안해서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1: 송년이가 저를 잘 챙겨줘서 좋은 것 같아요. 저 혼자 공연하는 것보다는 송년이랑 같이 하는 게 제일

0: 어울려?
1: 따로 봐줘봐. 어때?
2: 예쁘구만.
0: 약간 깔끔해 보여.
2: 좋다. 예쁘다. 응? 지원이 치마도 그림도.
3: 지원이 성현이도 뭐 티격거리고 싸울 때도 있지만 노래할 때만큼은 서로 경쟁자도 되고 서로 조력자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가는 모습을 볼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국악이라는 음악을 통해서 언니와 동생이 이렇게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서로 그걸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0: 연주 전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1: 떨리는데 그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르요. 태평가랑 밴노래, 잦은 밴노래입니다.
2: 이 초등학교 때서부터 계속 이렇게 쭉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자랐고 너무 예쁘게 잘해요. 그래도 잘하고 동생도 잘하고

0: 저는 지원이, 송현이가 두 친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친구들 통해서 배워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저는 들려주는 것 같아요. 말로서 또 하지만 실제로 무대에서 또 본인 살아가는 얘기를 해줘서
1: 매 순간 무대에 올라가기 전과 끝나서 내려올 때까지는 저는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조바심도 많이 들고.
2: 공주시 홍보대사이기도 한 이지원, 이송현 양이 나와서 경기 민요를 들려줄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제 삶의 전부인데 그래도 재밌어요.
1: 앞으로 더 국악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국악인으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싶고요. 다른 장르도 국악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인이 되고 싶어요.
2: 발달 장애를 갖고 있지만 대학생 생활도 잘 하고 있고요. 발달 장애들 지원이처럼 어린 동생들에게 우리의 소리를 아리랑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지도자도 될 수 있기를.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님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독일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독일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닫들어라 닫들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촛는가 제 촛는가
2: 내어봐라
3: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0: 지금처럼 신곡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속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악보를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점자 전문 단막에 옮겨서 처음 딱 볼 때 그때가 되게 한번 즐거워요.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헌입니다. 예, 현재는 서울대학교 및 본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지금은 단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상헌 엄마 이혜영입니다.

100일 때 100인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진사가 얘가 초점을 못 맞춘다고 좀 이따가 좀더 크면 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안과사예요. 걔가 레지던트 한 3학년쯤 된것 같은데 누나 얘 망막에 이상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0: 상원이는 눈을 못 보는 거 외에는 뭐든지 다 엄마보다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울림을 보는 거지, 상원이는. 이러면서 이게 울림이 어떤가?
1: 마룻바닥에 고요한 소리가 뭘까? 그거

0: 처음 접한 거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만 3살 나비야 나비야를 형이 레슨하고 나간 빈자리에서 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가 한 다섯 여섯쯤 됐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때 태교로 모차르트 뭐 태교 음악 이거 피아노 곡을 계속 틀어줬었어요. 원래 뱃속에서 그 태어나니까 만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애가 그때부터 그거를 들어요. 기저귀 바꿔달라고도 안 하고 우유 젖달라고도 안 하고 그 테이프 30분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칭얼거려요. 그래서 아 얘가 음악에 뭔가가 있나? 시각장애랑 그런가? 음악에 어떤 굉장히 재능이 있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예, 솔직히 처음에는 피아노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일수록 아무래도 단음으로 된 바이엘 곡 같은 거 치다 보니까 음들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보다 바깥에 있는 건반들이 저건 뭘까? 저건 왜 있는 걸까? 좀 신경이 좀 쓰였던 게 기억이 나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 뭔가 끝없는 질주를 하게 될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어렸을 때좀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래요? 진짜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명절 때도 오후에 와서 하고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매일 진짜 365일 제가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따라오고

0: 엄마는 피아노 전혀 모르잖아, 그지? 음악을?
1: 근데 미스를 그렇게 줄자 지듯이 맨날 세면은 나중에 내 잘못도 막.
0: 미스터 춘잘 잡아내서 스트레스예요.
2: 스트레스예요, 삼은 씨?
1: 뭐 차마 아니라고 못하겠네.

바흐라는 작곡가가 피아니스트들마다 제각기 다른 느낌을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흐 곡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푸가라고 해서 멜로디가 막 오른손에 나왔다가 왼손에 나왔다가 또 높은 음에 나왔다가 낮은 음에 나왔다가 이런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그 푸가가 악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특히 점자 악보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두 줄, 세 줄로 나눠 들어가고 그 각 줄 끝에 끝에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하나를 되게 자주 봐요.

일단 간단히 말하면 바흐음악은 머리가 아픕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동등하도록 간주되는 건데 성악하는 목소리를 건반으로 치환해서 건반으로 옮겨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멜로디여서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어떤 거는 반주에서 좀 줄여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멜로디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에선.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사람들이 잘 치지 않는 곡을 치는 게 제 자신한테 뿌듯하고 그래서 재밌어요.

저희는 사실 콩쿨에서 처음 만났고요. 상원 씨가 1등 할 때 제가 2등 했던 사이인데 근데 이제 우연히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동기로 다시 만나면서 좀 친해졌고요. 상원 씨의 장점은 이제 상원 씨의 고유함이죠. 아까 이제 이야기에서도 나타났었던 솔직함, 때로는 천진난만함,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아니스트 김상원만의 저는 묵직함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진솔한 묵직함이 그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제가 곡을 한번 쓰려면 되게 시간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거쳐야 될 게 많아요. 전작, 점작부, 신청부터 해서 악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쳤던 거를 내가 내 식으로 재해석을 한다. 이것도 그 뭐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이게 점자 악보를 새로 제작 받으면서까지 할 일인가?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피아노는 참 대단한 악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피아노가 조금 유일하게 멜로디랑 반주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상훈이의 리사이틀에서 요 첫 번째 곡이 악보본 지 얼마 안 된 새 곡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 독주를 할 때 처음 무대에 나가서 처음 치는 그 곡이 사실 가장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첫 곡을 지금 주로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0: 어땠어? 치면서?
1: 연주를 안 해봐서 그러니 긴장이 좀.
0: 긴장이 됐어?
1: 예.
0: 여기서 긴장하고 가서 긴장 안 하면 되겠다, 그치?
1: 예.
0: 미리 긴장하고. 첫 곡이 제일 어렵고, 첫곡 중에서도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 이
1: 예.
0: 프렐류드가. 그리고 그 프렐류드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 왼손 같이 가는 그 스케일 패세지 있지. 고기만 조금 편안하게 빨라지지 않게 안정되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그렇게 일관되게 그치?
1: 네.
0: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해보자.

0: 뭐 연주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또 뭐 조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손가락을 잘못 짚을까 봐 좀 겁이 나긴 하죠. 하나 틀리면 막 틀리거든요.
1: 천천히 해. 무조건 빨리 안 한다. 천천히 하면 더 멋있어. 상원 연주를. 맞지?
2: 응.
1: 천천히 할수록 감정이 많이 들어가. 응?
2: 응.

0: 수고했어. 수고했어.
1: 뭐 글쎄요, 뭐 정규 기간보다 뭐 한 달 땡겨서 한 거는 속일 수 없었는지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네요. 좀 더 뽐낼 수 있었는데 좀 안 됐다? 뭐 이런 거?

피아노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랑 반주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색이나 감정 표현 같은 걸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감정 또는 뭐그 누구를 사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슬플 때 일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피아노에다가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고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피아노는 그런 저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근데 사문아 또 막 너무 바빴어요 이번에. 그치? 계속 또 뭐 있었지 우리가? 아, 노, 저기 음반 녹음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치? 더 많을 때는 완전히 더 많은데.
1: I'm wearing it. Sorry, I see you are gone.
0: 아, 이쁘다. 나 여기 되게 이뻐. 그냥 완전히. 우와, 우와, 여기도 이쁘다. 제가 항상 얘보다 반보 정도 앞서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특별히 여기가 뭐 계단이 있어 이런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얘가 제 흐름을 보고 여기가 길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요.

0: 그래도 사람들이 피아니스트 김상원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상원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상원이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줄수 있는 음악가? 이 피아노 옆에 있는 상원이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얘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데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다른, 뭐, 피아노 아니라도 나도 열심히 하면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 왜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제각기 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마다도 자신들이 전해줄 수 있는 감정의 어떤 포인트가 각각 좀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감정을 넘나드는 피아니스트. 그래서 뭐 되게 시원한 위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따뜻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울던 사람에게도 뭔가 행운을 빌어주는 연주자. 감정과 감정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모습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예술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잠을 뜨도 것도 못 잤고.
1: 어디시고?

0: 마. 하나도 안 변했네, 그리요.
1: 그래요.
2: 자, 한잔 하시오.
1: 자, 한잔 하세요.
2: 손님들.
1: 그래요.
3: 애기, 애기 주세요.
2: 그래요. 오메, 좋은 거 해왔네. 야가 요요요요요 요거 이제 며느린데요. 요것도 끼가 있어갖고 이 험한 세상을 안 사요.
1: 어이 그랑께 아 무영이 천가?
2: 예.
1: 그 아생어는?
2: 예. 무영이 그놈 귀신 혼빼는 소리 같은 아쟁 소리에 반해갖고 못 간 데야 들고서 친정집을 나와본지네. 이것이
1: 요즘도 저렇게 세상에 늦빠진 처녀가 있단가.
2: 자 들어보시오.
1: 고맙네. 네. 자 어서 드시오.

0: 누굴 찾으세요?
1: 진짜.
0: 혹시 욕쟁이 할머니 댁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1: 예. 저 혹시 이 댁이 축사 이금마신데?
0: 네, 맞아요. 아, 테레비 보고 찾아오셨군요. 아, 들어가세요. 어머님도 반가워하실 거예요.
1: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0: 그래요, 준비. 정말 소식 때문에 그래도 다 기다렸던 사람들 아닌가? 아이고.
1: 예, 그래요.
0: 또 가러 왔네. 아이고, 우리. 고생하네, 어이.
2: 그 야가.
3: 네.
2: 누가 왔냐?
3: 아니, 네, 저 테레비 보고 손님 찾아오셨어요.
2: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야지.
3: 아, 예, 예.
0: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이 그러고 좋고 그런 것이지.

0: 박 선배가 불법으로 악기를 사고 팔았다는 거야. 그리고 학원 인가도 없이 풍기방에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았다고.
1: 학생들을 모은 건 차 선생이야. 언니는 개인 교사한 거밖에 없는데.
0: 그게 다 불법이래.

0: 선생님 물고 늘어진 거야?
1: 집에서 기르던 개한테 물린 거지 뭐.
0: 어쩌다 이렇게 됐어?
1: 풍류만 그만두라고 했더니 앙심 먹은 거겠지.
0: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거야? 언니가 그 사람한테 악기 팔았어?
1: 사진방에 소개해주는 사람한테 가야금하고 대금을 판 적이 있어. 그런데 얼마 전에 문화재급 검은 고를 사달라고 부탁한 사람한테 특별히 주문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함정이었어.
2: 악기 값은 공장이 직접 줬을 거 아니에요. 소유료는 직접 받았어요?
1: 그래서 함정이라는 거지.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 뒷면에 사는 사람의 사인이 있었어.
0: 거기다 언니가 또 사인이라도 썼구나.
1: 난 그 수표를 어디다 썼는지도 기억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표가 차진방에 손이 있긴 했니. 말마, 그걸 가지고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생긴 건 쫀쫀해도 간이 커. 그새 풍류방을 달래잖아. 풍류방이 그래도 돈으로 치면.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지. 그 안에 내 인생 전부가 들어있는데.
2: 그까지 풍류방? 아, 줘버리죠 뭐. 아, 예술하는 사람이 뭐.
1: 그만큼 만드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찬우도 잘 알잖아. 10년 동안 고생해서 키워놓은 풍류방이야. 겨울엔 연탄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나 혼자 있을 땐 불도 껐어. 그 바람에 손말이 꽁꽁 얼어 터져서. 싸워야지. 차진방한테 풍류방을 뺏길 순 없어.
3: 자, 선생님 이제 들어가 보셔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편의를 봐주셔서. 문희야, 다음에 또 면회 올 때 뭐 좀 사다 줄래?
0: 뭐 언니?
1: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주먹만한 오렌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굉장히 신 오렌지.
2: 유치장에 앉아서 신맛이 나는 오렌지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 진짜 뇌물수수죄로 일생을 망칠지도 모르는 한국에 오렌지라니.
4: 왜 정윤 언니를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
2: 내가 몇 번 충고를 했다고. 가령 싸구려 단수를 사다가 손 좀 봐서 학생들한테 비싸게 파는 거 잘 된 일은 아니야. 돈밖에 몰라 박 선배는.
1: 모르는 소리 말어. 택시 타는 학생이 버스 타는 선생 존경하는 세상이 아니야. 국악이 멸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악인이 잘 못 살기 때문이야. 내가 먹고 살고 집세라도 내야 학생들이 국악 학습을 무료로 받고 찬우나 무희 같은 재주 있는 예술가들이 용돈이라도 벌었을 거고 나도 너만한 나이 땐 고고한 예술인상을 지키겠다고 기세가 당당했었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말어. 무희도 너도 방금 세탁해서 널어놓은 빨래처럼 깨끗하게 세상을 살아.
2: 물론 나도 박 선배를 좋아해. 하지만 아직도 예술적 재능이 남아있는 사람이 그저 편하게 사는 데만. 알았어, 그 얘기는 그만하자.
4: 어디 갈 거야?
2: 학교 오후에 연습 있어.
4: 또 봐.
2: 한 교수 미국 순회 공연 떠난 거 알지? 한 교수는 물론 속물이지만 가야금을 버리진 않았어. 시집 가는 것도 좋고 미국 가서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아. 하지만 네가 가야금을 버린다면 한 교수보다 더 나빠.

0: 낯선 사람 보듯 해.
1: 언제 오셨어요?
0: 5분 넘게 여기 앉아 있었는데.
1: 미안해요. 못 봤어요.
0: 뭘 생각하느라고?
2: 정말 내가 오는지 몰랐어?
1: 네. 미안해요. 가끔 그래요. 한 가지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걸 생각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전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해요. 어쩔 땐 누가 옆에서 불러도 몰라요. 대답을 해놓고도 몰라요. 그래요. 난 그래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0: 그래. 아직도 같은 생각에 빠져있나? 그 생각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면 지금 말을 해주고.
1: 정현 언니가 경찰서에

0: 놀라지 않으세요? 정현 언니가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하는데도.
1: 내가 도와주길 바래.
0: 그럴 수 있으면 그러세요.
1: 그만 가지.
0: 우리 엄마 만나는 거 나중에 하면.

0: 반대하실 거예요, 이노 씨 아버님은. 우리 관계를.
1: 우리 어머니는

0: 모모님이 테레비에 나오신 거 보고요. 옛날 친구분들이 전부 찾아오셨어요.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잔치를 보는 거예요. 어머, 아가씨, 저 혹시 손님이세요? 세연이에요.
1: 안녕하세요, 손윤호입니다.
0: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하냐? 어디 자리 잡고 앉으셔야 돼. 일로 오세요, 아가씨. 일로 오세요. 아유, 이리 따라오세요.

0: 옷에다가 놓고 가서 놀고 온이라. 좀 기다려. 아이고, 육쟁이 할머니가 욕만 잘하실 줄 알았더니 소리도 잘하고 춤도 잘 추시고 대단하시네요.
1: 복순 엄마, 저 가게에 막걸리 남은 거 있으면 마저 다 가져오세요.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요.
0: 예술가들이 소리하고 춤추고 그러는데 구경꾼들이 술 마시고 놀아도 되겠어요?
1: 아유, 놀아야죠. 그게 우리나라 진짜 예술이에요. 마당놀이나 사물놀이는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예술은요, 서양 사람들처럼 심각하고 점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예술은요, 연주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 한다 올려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술이에요, 복수랍니다.
0: 그래요? 아유, 뭐 난 잘 모르지만 신나서 좋네요,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아이고, 요만 해가지고 코를 찔찔 흘리더니만 가야금을 한다고.
1: 네.
0: 뭔 놈의 세월이 요렇게는 빠르다냐.
2: 야가요, 서양악기 다루는 애들 다 물리 적은 지고 가야금 가지고 장원을 했단 게요.
0: 놈의 장악군. 어디? 네 소리 한번 들어보자. 이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긴 지 애미를 닮아서 보통 소리겠냐?
1: 전...
0: 아, 일할 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요. 어서 태아기.
1: 네.
0: 하야금 좀 갖고 오소.
1: 네, 네.
0: 아이고, 자네는 뭘 보고 있는가? 딸내미하고 같이 타보소.
2: 어이, 왜 이러는가? 나는 손 놓은 지 오랜데.
0: 아, 뭔 소리요? 아, 자네 소리 듣고 잡아서 불온천리 마다하고 달려왔는데.
3: 맞아.
0: 족사 소리 한번.

0: 그 사람이 어머니의 예술적 동반자라는 사실은 인정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제부턴 어머니 혼자이므로 어머니의 가야금을 다시 찾아야 해요. 죽은 사람 기다려봤자 나타나지도 않아요.
1: 닥치지 못했냐?
0: 핑계예요. 유단이 없으면 재수리가 나지 않는다는 건 어머니 핑계예요. 그 사람은...
1: 말 조심이여! 아니, 누구들 그 사람이여, 이 상끝이.
0: 한 교수 욕할 자격도 없어요. 한 교수 말대로 어머니는 손이 떨려서 줄 하나 제대로 누르질 못하잖아요. 아니면 잡아보세요. 우선 나부터 이기세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이기세요.

0: 채식 언니처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1: 하여금에 손을 안 대겠다고. 애시당 저 틀렸다. 인연이 누구 자식인데 피는 못 새기는 법이오. 아까 본께로 온 인연은 영락없는 나요. 젊었을 때 나처럼 광기가 온 몸에 들어찼단 게로.
0: 말했잖아요. 난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요.
1: 떠나도 돌아와. 돌아오게 되어 있어. 피가 끓어서 못 살아. 가야금을 손 놓고 1년만 살아봐라.

0: 집에서 잔치 벌어진 거 아세요? 정말 굉장했어요. 어머님 텔레비에 나오신 거 보고 사방에서 알고 찾아오고 연락 오고 그래요. 저 어저께는요?
1: 여기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0: 알아요. 당신 갈아입을 옷 때문에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셔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세요. 그럼 다시 안 올게요. 여기. 어줄게요. 아가씨 아까 어머님하고 가야금 합주했어요. 정말 잘하대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어머님 제주를 그대로 물려받았나 봐요. 어머님 친구들이 모두 혀를 내두르셨어요.
1: 돌아가.
0: 아 참 내 정신 좀 봐. 저 아가씨 신랑감 어머님한테 소개했어요.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산대요.
1: 무이가?
0: 공부 끝마치고 서울 와서 살겠죠 뭐.

0: 私は竹永さんの子供を産みました。わかった？私たちの間には息子がいますよ。だから黙っていきなさい、このバカ。
1: そっちや、
0: マヨ。
1: トラが
2: 정말이에요.
1: 뭐가? 뭐가 정말이야?
2: 그 정도 말은 알아들어요.
1: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2: 아들이 당하잖아요, 이 여자가! 일본 말은 못하지만 부산 친정 아버지가 일본 방송을 자주 봤기 때문에 그 정도 말은 잘 알아들어요.

0: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제발 은수야.
1: 듣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당신 때문이 아니야. 그건 알지. 난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는 게. 그래. 앞으로도 그래. 난 영원히 우리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원수야, 네가 날 용서할 수 없듯이 나도 우리 어머니를 용서 못해. 어머니, 3년 만에 나타나서 날 요정의 싸구려 악사로 내몰았어.

0: 다시 얘기하세요.
1: 변명은 안 하겠어. 변명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0: 재주는 없지만 나대로 꿈이 있었어. 술 찬 일본 관광객들 앞에서 아쟁을 긁어대고 있는 것이 마치 줄칼로 내 뼈를 긁는 것과 같이 아프고 비참해.
1: 그만두세요. 그럼
0: 이제 늦었어. 나한테는 짓걸만한 전우수도 없어. 원수야, 헤어지자. 되돌릴 수 없어. 헤어지자, 원수야.
1: 당신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나는요. 난 처녀 때 내 인생을 당신에게 전부 걸고 집도 부모도 다 버리고요. 당신을 찾았어. 당신만 믿고요.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처럼 지금도 같아요.

0: 여기 있습니다.
1: 아저씨.
0: 예.
1: 좀만 좀 깎아주세요.
0: 아유, 안 되는데.

0: 여보, 안 된다.
1: 아이고, 뭐 목욕도 가지 말란 말이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미치겠단 말. 네 집에서 물 대표 사가라. 아이고, 이 고무신 신고 어디 가겠노?

아, 아, 아.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생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내어봐라!"
2: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전달하기 위해서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등불 동댕이쳐 예. 토끼 잡아드렸어. 이때요 남해 용왕이 우연히 병에 걸려 아무리 약을 써도 효염 보지 못하고 꼭 죽게 되었는디 선의도사 문병 후에 퇴간이 좋사오나 토끼의 간을 자시면 병이 꼭 낫겠습니다마는 꼭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여 남의 용왕이 세상에 있는 토끼를 내가 어찌 구한단 말이냐 홀로 앉아 자탄을 하는디 왕왈견하다 수연이난 장망헌 진세간 벽하유만경박급 패군이 구말리오 여산송백

0: 만기.
1: 좋다.
0: 퇴끼라.
1: 그렇지.
0: 흐느운 짐승은.

0: 당신의 얼굴.
1: 그렇지, 다.
0: 내

싸워도 토끼

0: 뭐가 없어서.
1: 뭐지? 아,
0: 도사가로되 용왕의 성덕으로 어찌 성공지신이 없사오리까?
1: 그렇지.
0: 말을 마친 후어 인홀 불견 간 곳이 없겄다.
1: 그렇지.
0: 이때여 용왕이 수부조정 만조 백관을 일시에 영을 내려놓으니
1: 그렇지.
0: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들어올 터로되
1: 얼씨구.
0: 수국이라 물고기 등불들이 벼슬 이름만 타가지고 들어오난디
1: 그렇지.
0: 이런 가만히 없제.
1: 널.
0: 성상은과 북성진은동 미판섭비노 주서오징어 갈김팍대대사성두루묵 방첨사조개 해군공방 개평사청어 군수해구 현감몽어 조부장조부 부별당선 정대승대정다리가오 이좌우다조리 금군보조 사무순치눈치준치삼치병치가제가오리가지영을 듣고 그저 바닥바닥바닥 어쩌는 복지어야 대왕의 계절을 그저 꾸벅꾸벅꾸벅.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요, 혹시? 병든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
1: 그렇지.
0: 내가 용왕이 아니라 생선전 도물주가 되었구나.
1: 그렇지.
0: 경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퇴끼를 구하여 침의 병을 구하리까
1: 얼씨구.
0: 좌우 어독 지졸 면면상고하야 묵묵부답이었다.
1: 그렇지.
0: 왕이 똘똘 단식한다 남의 나라는 중신이 있어서 할고사군 계좌주와

0: 치량이 도일 없어 보폭 판이 모두 다 흐든 본고로
1: 아, 좋다 옳쇼
0: 세상

0: 가지 대무가 아니면은 헐쭈들 보더니 보내지를 보터리라. 송은장 물매기가 나가면 어떠하뇨?
1: 그렇지.
0: 청은 여자우대 미행이는 장수구대하고 호풍신하거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너른 고로 세상을 다가오면 독일감을 구하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이리저리 다닐 때 사립승 옹들이 입감기여서 물에가 붕뚝 탐식으로 돌 급생여 단물려대로 죽 인간의 이질백지 설사배 앞이 난기약으로 목사오니 보내지를 못하리다. 이때요 해운공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살살
1: 그렇지.
0: 살기어 들어오며
1: 알치고
0: 희는 고향은 세상이라 청림벽계 산천수 가만히 참신하야 천봉만학을 바래봐 산중대하중대 안면이에 싸우니 소희는 엄지발로 도끼 넘어 가는 어리를 바드드득 집어다가 대왕을 마치리라.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
1: 그렇지.
0: 내 이놈 너도 신하란 말이냐? 내 이놈 조가 밉다. 두 엄지발만 뚝 떼어서 뛰어 쫓아버려라. 방첨사 조개가 어떠하뇨? 방첨사 조개는 철갑이 꾸덕꾸덕하고 방신치도 오늘 줬사오나. 옛글에 일렀으되 팥 방유를 지세우고 좌수어 인지공이라 세상을 나가오면 흘조라는 새가 있어 수루루 펄펄펄 달려들어 흘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흘조를 물

와서 속정거리 없이 모두 촉개가 되니 세상 천지는 못 가리라. 이렇다시 공론이 분분할제 마지막 주목입니다. 영덕 짠디로 한신아 같으러 온다.

0: 박수. 아.
1: 그때야 별주문한 영왕자 너는 날 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목을 우물였다 느렸다 진태를 마음대로 없고 홍문현 번개 쓰던 토리방패저 싸웠고 또한 수적이 너희오라 강상을 둥둥실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와 인간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그 화상이나 자세히 그려주옵소서. 그 말이 옳다호 화 공을 불러라. 화 공을 불러라. 화 공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연소왕의 황금대 민그리던 명화상 남국천자 능허대 이롤 그리던 화상 동정유리 청홍년 금수추팍 거북년자 오징어 호롱먹가라 양두 화피를 덮어 풀어

인나 천하 명산 승지간 경계부도원 눈그룹 난천진 조인과 향촉 꽃다먹던 입 그리고 두견행복 지리 울지소리 듣던 귀그룹 동네 방장 운부중은 내지 안 맞던 코 그리고 마라방장 파림죽 뛰어가던 발그룹 대한음동 서남북 펑풍 흐던 돌 그리고 실롱 세팩 소야구 이슬 덜던 꼬리 그룹 불긴 안쪽 둔돌이 돌이 오리는 신공지 몇 동체 펴는 증산이 오 펴는 녹순디 녹순청산의 구분장송이들은 허진양유송 틀락날락 오락가락 그주춤 선든 분양암이 산월을 발유 댕들겨 어서득할 수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때요 별주부가 토끼 화상 간수 헐제 목을 쏙 빼어 뒷덜미에 넣고 목을 딱 오므라노니 물 한 점 젖을 쏘냐. 왕이 의주를 내려 하신 말씀, 경이 세상에 나가 토끼를 잡아 과인의 병을 지켜올진대 수국을 서로 반분원들 무슨 한이 있을꼬. 별주부 황공대왈 어쨌든 신의 충성보 없어서 사배하지 고고 저희 집 돌아와 처자와 이별을 하는디 여보소 마누라 예 나는 복명사신으로 토끼를 구하러 세상에 나가되 마누라를 잊지 못하고 가네. 이웃집 남생이란 놈이 나와 똑같이 생겼고 그놈이 우멍하기 짝이 없으니 대관절 가까이 붙이지 마소. 별주부 암자리 거동보석 물보리 같은 콧공개로 숨을 쉬고 녹두 같은 두 눈을 깜짝 거리 며칠 하여 이른 머리 나리님 제위 중어시고 연계로 중어시거나 소연 경박자의 비루하신 말씀으로 못 잊고 간다 하시니 마음이 도리어 미안이오.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나가시면 조만

반론이 되면 웃음 될 줄 모르시고 노류 장화같이 말을 쓰물러시니까 결정 못해서 보면 충신지가 충신이요 열려지가 열려로다. 가족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니 내 세상에 나가 토끼 잡기 무슨 걱정이 될고 내 다녀오리라. 별주구 암자리 문 밖에까지 나오며 장망한 진세간 부디 평안히 다녀. 그러나 그 이웃집 맘생이를 부디 조심하랬다. 소정 문박성란서 경계 무궁 좋다. 고고 전변 일륜홍 부상의 둥둥 높이 똥 양고그 차든 안개 월봉으로 돌고 의장 좋은 개짓공 회안 문구름이 떴구나 너와 나라서 눈대고 부평은 물에 동실 오룡 잡냐고 자기 새 홀홀 날아든다. 동정여천 다시 추 금수 추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발을 찍어당겨 뒷발로 장난을 탄다. 이디저리 저리요리 앞금 동실로 피떡 삼면 발해왕 지광은 질백리 포홍은 전일생 정래노산 세배봉은 구름박 그가멀고 해외 수상은 일천리 눈앞의 경계로다. 오존한 동남으로 퍼렸고 곤고는 오이하약 이라고 통실로 빗떡 딱 보러 가는 협에 조각 단 무관수 초해원이요 모래 속에 가만히 저 천봉만을 바래봐 제여다 보지 마라 천봉이요 내려 구봉 돈이 백산이 땅이라 늙은 장성은 광풍을 못 이겨 주루주루 춤을 출제 또한 연기를 바래봐 원산은 아만 근산은 육육 기압은 춘배산이구로 천리산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루루루 저 골물이 괄괄 요 열두 골물이 한테 합수쳤다. 천방야 지방야 골특정 금총 방울이 복금력 없는 병풍석에다 마주 꽁꽁 마주

0: 고록 떠나간다 이런 경계가 또 있나 안 봐도 내로구나 이런 경계가 또 있나. 그때야
1: 어? 단가 빼고
0: 아마
1: 결주부가
0: 아마
1: 용왕이 병이 났어. 왜 병이 났냐면은 삼해 용왕하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이 김청만 씨하고 같이 먹었는가 술 잘 먹거든.
0: 어?
1: 그래 내가 코가 빌개져갖고 해갖고 술병이 났어.
0: 어?
1: 그 하늘에 도사가 내려와서 무릎 딱 짚매 그려보더니 이 양반은 말하자면 그거야 이게 병 안 고치면 큰일 나. 그 뭐냐면 지세산간에 토끼 간을 먹어야 약이 돼.
0: 네.
1: 그렇게 하니까 어디시나 별주부가
0: 네.
1: 세상을 나와서 토끼를 구하려고 나왔어. 한 곳을 바라본 게 웬간 나짐승들이 모여들어 상자 다툼으로고
0: 아마
1: 또 한 곳을 바라보니 웬간 길짐승들이 모여들어 상자 다툼으로고 있는데 그때 마침 호랑이 한 마리가
0: 네.
1: 여러 날 굶었어.
0: 그럼.
1: 배가 딱 고파가지고 무엇을 잡아먹을 거고 하고 있는데
0: 네.
1: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0: 아마.
1: 참 이상하다. 이놈이 한 마리라도 내 눈에 띄일 텐데 야들이 어디 갔는고 하고 있을 적에 그때 마침 여시란 놈이 꽥 하고 소리를 질러가 봐. 그곳을 딱 본 게 어머 한 대가 호빵 앉아있는데 호래의 마음으로 좋았어. 아 저놈들이 저기다 모였은 게 한 놈도 내 눈에 안 띄었구나.
0: 네.
1: 호랑이 좋아라고
0: 네.
1: 그 만지 앞으로 하고 들어가니 노는 자리가 아니라 고록젓대 갖고 똥오줌을 질금질금 싸면서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이 말썽에 잠여셨소.
0: 네.
1: 오 내가 저기 가서 놀다가 하도 시장에서 너희들 중에 살좋은 놈으로 하나 씹어 먹으려고 왔다.
0: 네.
1: 고라니 오고 매트해가지고 마음을 못 나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우리 둘 중에 누구부터 음양하실라요?
0: 어?
1: 뭐 말할 거 뭐 있냐 살 좀 맺어야지 내가 너를 씹어 돌릴란다.
0: 네.
1: 내가 배가 고파갖고 그까지 못 간 게 네가 좀 내 입 앞으로 좀 오니라.
0: 아마
1: 아이 호랭이 눈깔을 본 게 눈깔이 벌그리갖고 한 놈뿐 아니라 여러 놈 식구 생겼어.
0: 네.
1: 맺어야지가 아니 갈 수도 없고 호랭이 앞으로 뭉그여 들어가며
0: 다?
1: 이놈이 유언을 남기는데 그놈들 내년에 이런 모임 있을 때 절대여 부정탄 놈 여기 찍이지 말라게라. 그리 맺어야지 큰 아들한테 내 재산 앞에 해마다 잘 지내라고 해라. 엉그적 들어갈 적에 호랭이 아파도 좋은 놈으로 돼야지 배때기를 착 갈라가지고 내복야상으로 만나게 먹을 판인데
0: 응?
1: 그때 마침 별주부가 그곳을 바라본 게 호랑이가 바위에 덜렁 앉아있는 칼을 토끼로 봤던 모양이야.
0: 아마
1: 화상을 가져갔는데 건방진 놈이야. 화상을 가져갔는데 지가 익히 아는 치하고 화상도 안 피해보고 오는 말이 그저 뭐야 토끼가 조그마한 짐승인 줄 알았더니 아주 어목이 생겼는걸. 그러나 내가 저를 보러 왔은 게 내가 불러볼 수밖에 없고 저에게 저 몸에 가죽 좀 매겨와 얼쑤덜쑤한 게 대생화는지요. 내가 목이 가버렸네. 아까 좋았다고
0: 충실해. 네.
1: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린 아래턱으로 들어와 아래턱이 뻣뻣해갖고 조금 묻혀갖고 부르는 게 대대대 호행화는지요 하고 불러놓으니
0: 네.
1: 아 충실해 좋았어. 첩첩 삼중에 호랑이가 생운말 듣기는 처음이라 돼야지고 모시고 다 내 동생이시고 소치 한번 내려와 보는디
0: 어.
1: 범 내려오고 온다
0: 어.
1: 범이 내려오고 온다 동예진 본골로 한김생 내려온다 그의
0: 어.
1: 머리를 흔들며 양기죽 지어지고 꼬멋 에르소 너르소 고리란 제하다 한 발이 넘고
0: 어.
1: 동예간 돈

0: 같은 네 딸이 새나 같은 바르더우로 응로사람 밀성이군 잔디뿌리 광 모래자르르르르 거치며 수홍립떡 벌지고 자리 앞에 가고 또서 홍행에게 가는 소리 한절이 떡골당이 두꺼진한다 자리가 깜짝 놀래 목을 놓으니 가만히 없었을 적에 주임이여다 목이 다 가버렸다. 너무 좋아갖고 주임이여다 목이 다 가버렸어. 모래 속으로 얼마나 파고 들어갔던지 별주부가 딱 머리가 덮여갖고 죽도 먹던 자리가 되었어.
1: 네.
0: 아니 호랭이 며느리 무엇이 있어야지.
1: 아무.
0: 그 참 이상하다. 구분이 호시영환하니시오고 나를 불렀는데 야들이 어디 갔는고? 아무리 봐도 없어. 돼야지라도 먹으려고 딱 본 게 그동안 싹 도망가고 한 마리도 없어.
1: 아무.
0: 흐흐. 내가 오늘 채수에 오미 붙었는가? 별대로 꿀을 다 보겠구나. 호랑이가 이거저거 포기하고 산으로 다시 올라가는디 별주부도 채수가 없을라겠던가? 호랑이 앞발 딛는 데가 없었다가 딱 뛰게 장기 궁짜는 나잡아버리게 발라당 나잡아. 이것이 무엇이오?
1: 쉬워.
0: 그 참 묘하게 생겼네. 나무 접시 모냐로 생겼는데 북이 없어 그것도 아니고 8월 대목장 날 쑥등맹으로 생겼는데 고물이 없어 그것도 아니야. 우둥을 납득이야. 아무 대답이 없어.
1: 아무.
0: 호랑이가 하늘을 보고 땅을 딱 보더니 옳다 내가 알았다. 이게 아마도 하나님 똥인가 보다 똥. 하나님 똥 먹으면 잔병 없어지고 명기를 진다다. 부인아가 이거라도 먹을 수밖에 수가 없구나. 아, 그 큰 입을 벌리고 먹기로 작정을 하는구나. 자라가 소로말리까지 나왔다.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을 일을 생각하니 허간이 버거구나. 에라 젠장 찔리랄까. 내가 이놈한테 죽기는 꼭 죽는디 이놈 이름이라 알고 죽어야겠다. 저 뱃속에서 개우 입뿌리만 내가지고 당신이 드시오.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 이런 급살맞을 이놈이 나보고 통성명하자고 그러네. 오 나는 이산중 어른 호생환이라고 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아이 호랑이라고 하는 바람에 겁이 왈칵 나가지고 겁지에 발언대로 얘기하는 게 예 나는 명색의 별주고 잘새끼라고요. 호랑이가 자리하나 말 듣고 좋아라고 한번 놀아보는디 얼예우나 절지어 얼씨구나 좋을씨구 내 평생 어그다이기를 왕백타기군이더니 다해 만났으니 만족 이미를 비워먹어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나 자리아니오. 여러분 네가 무엇이냐? 나 두꺼비요. 네가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새로 불을 살란 소리했다 먹었으면 만병혁춘의 명약이라 두 말 말고 먹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살맞이 노임이 독이 와버려 달라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들었구나. 어떻게 주입을 많이 해서 그런가 목이 그냥 싹 갔네요. 내가 목이 이런 목이 얼씨구야. 아이 내가 기왕에 죽을 것인데 기왕에 죽으려면 내가 이놈한테 내가 폐수를 한번 쓰고 주고 야겠다.
1: 아마
0: 그 자라. 자라가 목이 길지 아가. 자라가 목이 길어 쭉 이제 목을 쭉 빼갖고 호랭이 앞으로 바시작

0: 바싹 들어가며 또 콱 움쳤다가 절반쯤 빼갖고 탈탈탈탈탈탈 털었다고 하면서, 아이 지가 무엇이니 나한테 큰 소리 치는고?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랑이가 한눈 팔라본 게 동그란 것이 목이 빠졌는데 어떻게 징그럽지? 여보, 여보, 목 그만 나오지, 그만 나와! 이렇게 목이 나오다가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고 있어.
1: 그렇지.
0: 아니, 근데 키는 자그마한 어머니가 어떻게 목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뒤 움직이지 않았어.
1: 아마
0: 옳지, 되었다 생각하고, 오! 내 목 내려오래 들어봐라! 예. 오, 이러고 내려가야! 저녁간 개과이 내 좀 이러올리다가 목으로 절컥 떨어져 기병 예예돼야 영희한테 물어보죠. 호랭이 썰개가 좋다 거기로 호랑이 진지아바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지. 니가 무배 호랭이야. 썰개 한번 못 죽었나 도장신 거 있느냐. 비도 오면 들어가 이 호랭이 대갈려라. 앞으로 저기 들어 도리래. 도리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그날 싸 말고 풍일이 사나워. 물결이 워르르르르르 출렁출렁하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저 물 좀 보아라.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정말로 못 가겠다. 이놈이 따따던 양지 쪽을 찾아가서 그 얼굴을 좋은 반찬 또막 떼작거리도 떼작떼작하고 귀를 털고 앉았으니 별주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벼슬 살러 가자는디 용당이 뒷줄 땡기듯 자신은 꼴 아니 곱살스러워 못 보겠다. 아,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물에 가서 동당동당 떠노니 토끼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그렇다 내 아니가 일것소만은 좋은 수가 있어. 내가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 담가보아. 목물지면 가되 더 깊으면 갈 수 있어? 글랑은 그리허시오. 이놈이 좋은 꾀냄체라고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 막 잠글라고 할 적에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김생이라 편전살과 같이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꾹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놓아라. 숨 막혀 못 살겠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 되는 법이니라. 행여 간 녹을라. 내 등에 가만히 없죠. 소상 8경 9경이나 하고 가자꾸나.

장사를 지내 아니 겉에부나 간 곳이 없고 명나수를 바라보니

밤도 허도든가 통으로 바라보니 삼백 부상 가지 일륜홍이 아려있고 바다가 뒤끓으며 어룡이 줄 모르고 한 곳을 당도허니 금고 소리가 쨍그랭 쨍 들리고 날 눈을 들어 살펴보니 흰옥현 판에 황금 대자로 남의

0: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너른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였자오대.
1: 그렇지.
0: 멀리 세상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1: 자.
0: 용왕이 판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1: 그렇지.
0: 토끼를 어찌 허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1: 그렇지.
0: 그럼 토끼를 빨리 잡아드리도록 하라. 허고 영을 내려놓니 좌우나 졸 은근 무조리 술령소 일시에 대달라 토끼를 해왔살지 진황멀리 정성사듯 사냥싸움에 맞춰사듯 첩첩이 둘러쌌고 토끼 들여쳐 잡는 것도 역무출사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이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흘러 무엇이냐 개요.
1: 그렇지.
0: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 다름에 너를 잡아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래요. 개 탕 데려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어혈래죠. 혈담에는 만병 회춘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송아치지요.

0: 살찐 다리 양회 까천요 공파 두박 없이 나눠 먹고
1: 시구야
0: 이불 빼어 활도 메고 네가 저 백견이여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고주 문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느니라 이 송

졌구나.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망아지 새끼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간 뭐 후간족이라 요단왕령 전리마로다. 여랑도 오백금으로 죽어뼈 사셨으니 너를 산 재물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천금상을 알려주랴. 들거라. 주장대로 콕 찔러 들어.

0: 아, 누구야? 아,
1: 아. 매달려. 아. 아이고 이놈 별주부야. 와예. 나탄게 이게 무엇이냐? 오, 그게 수국 남해라는 것이다. 여사,

0: 토끼 잡혀 들어가 사면을 살펴보니 그렇지. 강한 지장과 천택 지신이 좌우로 옹위를 허였거말
1: 아이고.
0: 눈만 깜짝 그렇지. 깜짝하고 앉았을 적에 용왕이 분부를 허시되 네 토끼 듣거라 죄송합니다
1: 아이고.
0: 내 우현 득병하여 명의더러 물은즉 네 간이 으뜸이라 허기로
1: 그렇지.
0: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죽노라 한을 마라
1: 얼씨구.
0: 토끼 생각에 저놈한테 속절없이 끌려와서 꼭 죽게 되었구나 한 꾀를 얼른 내어 배를 의심 없이 척 내밀며 자 내 배 따보시오
1: 얼씨구.
0: 용왕이 생각하시기를
1: 그렇지.
0: 저놈이 배를 안 따이려고 무수히 잔말이 심을 텐디 저리 의심 없이 배를 척 내미는 그치. 것은 필요곡절이로구나
1: 수고.
0: 이놈아 네가 무슨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그렇지.
0: 아니요 내가 말을 해도 고지 듣지 않으실 텐께 두 말 말고 내 배 따보시오 야 이놈아 기왕에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얼씨구
0: 말을 허련히 허위라 말을 허련히 허위라 태산이 붕태하여 성이 음문이 실갈 쌍둘의 소리 탐악한 상주 임금 성녀로

배를 알라 고이 죽였으나 그렇지. 일곱 공기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주려니와 아니래 간이 없고 보면은 불쌍은 퇴명만근사 오니 이를 들어 달라오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서 보옵소서 왕이 듣고 치로여 이놈 네 말이 모두 다

시고고 담수병 즉 설불능하라고 신수병 즉 이불능 청하고 단수병 즉 목불능시라 한이 없고야

그러면 가늘을 들이내다 세상 병행 뜨리솥 대곳 얼른하면 간을 달라고 부채기로 바늘을 내어 파촌잎에다 꼭 싸서 침도로 치

상까지 끝끝이 나라 메고 도할 수 없게 되어라 탁조가라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 소금은 비가 좋다기로 완경차가

누구다. 당치하는 말이로구나. 사람이라 짐승이라 이신지네 장은 다를 바가 없는 네. 네가 어찌 간을 대고 들이고 힘으로 출입은 단 말이냐. 토끼가 당돌이었자오네. 대왕은 치기기요 네. 이치기로 소이다. 토끼씨는 너희 허여 사신인 수가 되었으며 실롱시어쩐길로 인신우 수가 되었으며 대왕을 어찌하야 꼬리가 철이 치더란 허업고소태는 무슨 일로 꼬리가 여리며 허업고대왕의 옥체에는 비누리 번쩍번 적소태음은 한 토리오리 송살송살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하고 쓸게 있고 오후 까마하고 쓸게 없으리 인생 만물 지금 주수가 한 가지라 뿍뿍이니 답답지 아니오리까 용왕이 듣고 돌리더라고 그러면 니가를 내고

1번은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군기가 서 있더라 이깔. 저 군기 모두 다 어쩐 내력이냐. 예, 내력을 아래끼다. 한 군기는 대변 보고 또 한 군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을 내고 드리고 임무로 출입을 하이다.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군기로 내오니 만물신생동방삼팔목남방이 칠화서방사구군북방 일육수충항오집도 천지음양오색광채 아침안개 저녁이설 화야. 입으로 넣고 밑군기로 내오니 만병회춘명약이라. 어떤 약이 되나 이라. 미련 틀아 처주부야. 세상에서 을 보고 이런 약을 하였으면 간을 판 날만큼 뛰어나가 대왕병도 즉 차오고 너도 추석이 나타나서 영주양합이 좋을 것을 미련

0: 내어봐라!
1: 예이!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오.
1: 죽게 되고
2: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3: 금색 주파 거북 연녀
4: 이 노래
2: 들어볼래?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시간 100년 당신의 작은 실수에 100년 숲이 사라졌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변화보다 더 빠른 진화는 없습니다.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생황과 첼로가 함께한 화양연화로 문을 열었습니다. 화양연화는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뜻하죠. 다시 한번 화양연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생황선율로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음악 인생의 화양연화를 보내고 있는 젊은 소리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4명의 남자 경기 소리꾼으로 구성된 고만고만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팀은 남자 경기 소리의 전통을 재현하고 전통 음악을 기본으로 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만고만의 무대 만나보시죠.

0: 개성 있는 목소리들이 어우러진 흥겹고 신나는 무대였습니다. 창부 타령과 청춘과 만나봤습니다. 고만고만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만고만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큰형 조원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지각과 능청을 담당하고 있는 양진수입니다.
4: 저는 고만고만에서 귀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채현입니다.
5: 저는 고만고만에서 건강과 힘을 담당하고 있는 남경호입니다.
0: 네, 이렇게 네 분이 고만고만의 팀 멤버신데, 아니 양진수님이 지각을 담당하고 있으세요?
6: 예, 또 이렇게 하다 보니 가끔씩 지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0: 네.
6: 이게 조금 자주 되게 되더라고요.
0: 아.
6: 그래서 이제 능청과 함께 스르르 잘 넘어갔습니다.
0: 그렇군요. 고만고만이라는 팀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건가요?
2: 이제 처음에 그 저희가 이제 이희문 선생님 이제 밑에서 이제 같이 활동하고 뭐 제자도 있고 한데 이희문 선생님이 이제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0: 네.
2: 저희가 이제 모였는데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고만고만이라는 이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0: 네.
2: 또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영어로 하면 고맨 고맨 해서 이제 남자가 앞으로 나아가다. 네, 그런 뜻도 있고
0: 네.
2: 또 사실은 이제 이희문 선생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키가 다들 고만고만해요.
0: 아.
2: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이제 고만고만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0: 네.
2: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건 여담인데 저랑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이제 양진수 이 친구가 키가 굉장히 커요.
0: 네.
2: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이 고만고만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네,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2: 네, 근데 결국에는 합류를 했고
0: 네.
2: 어쨌든 이제 다들 고만고만 이제 나이 때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남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이제 고만고만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좋아요. 이 팀 소개에 남자 경기 소리의 전통을 재현한다라고 돼 있는데 남자 경기 소리의 매력이 뭔가요?
3: 남자 경기 소리라는 것이 사실 뭐 남자 경기 소리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닌데
0: 네.
3: 저희가 꼭 비단

0: 경기 소리만이 아니라 국악을 볼때 가장 많이 강조됐던 게 즉흥성이었거든요. 산조도 흩어진 가락을 골라서 했던 거고, 경기민요 역시도 틀리면 조금 틀리는 대로, 아니면 내가 목이 지금 상태가 어떨 때는 능청스럽게 순간순간에 관객들의 반응을 막 캐치도 하고, 아니면 서로 놀면서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반드시 이걸 해내야 하고, 이 부분에선 이 안무를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되게 강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지나가면서 이문 선생님께서 남자 소리는 되게 그냥 능청스럽고 그 안에서 묻어나오는 여유, 장난, 위트 이런 것들이 되게 묻어나야 하는데 너희는 너무 긴장되어 있어. 그래서 너희가 기본을 갖춘 그 이후부터는 무대에서 여유를 같이 갖추고 그렇게 뭔가 남자의 진짜 소리들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스터디를 통해 기본을 갖추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무대에서 창작을 해내는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발견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남자 경기 소리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모든 국악, 모든 음악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 같습니다. 네네.
1: 기본을 쌓은 다음엔 자유롭게
0: 네,
1: 놀자.
0: 자유롭게 놀려면 기본이 먼저 돼야 한다. 네.
1: 자, 이 고만고만이 올해 결성된 팀이지만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채연 씨는 구이임의 멤버시기도 하고, 또 조원석 씨는 오디오 바나나, 양진수 씨도 경성 구락부, 현재는 칠린스로 이름을 바꿨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남경호 씨도 최근에 국악밴드 공연도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고명소리
2: 네,
1: 프로젝트.
2: 맞습니다. 네.
1: 네. 이렇게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고만고만은 아주 전통적인 소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양가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3: 어쨌든 지금 저희가 앞에 말씀했던 팀들이 다 이제 경기 소리를 기반으로 한 팀이기 때문에 그 경기 소리를 이제 소홀히 하면 할수록 이제 또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또 이제 경기 소리를 깊게 파고 계속 연구를 해야 그 경기 소리만의 맛을 살릴 수 있고 그 뿌리를 이제 깊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고만고만이라는 이제 전통 기반의 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렇게 다 같이 합류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1: 네 사람의 의지가 아주 엿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고만고만이 펼쳐나갈 음악 세계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2: 저희가 경기소리 스터디 그룹으로서 뭐 경기소리의 제2구조와 뭐 이런 말들을 써서 활동을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제2구조화라는 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토바본다라는 말과 똑같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본질적인 우리의 경기 소리의 매력과 그리고 경기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디테일한 면들, 뭐 식임새나 아니면 뭐 창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 시대의 소리꾼으로서 공부를 하고 또 단순히 답습하는 것이 아닌 지금 시대 소리를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고만고만이 이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기 소리를 점점 토바보면서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행해왔던 경기 소리 레퍼토리들을 지금 새롭게 보여주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랫가랑 뭐 창부타령, 청춘가, 태평가 같은 레퍼토리를 이번 연도에 또 보여드렸었고요. 앞으로는 경기 십이잡가나 선소리 산타령 등등 또더 많은 보여드릴 수 있는 경기 소리의 매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레퍼토리들을 가지고 경기 소리들의 다양한 매력을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 다음에 들려줄 곡이 저희 국악 콘서트판을 위해서 이채연 씨가 편곡을 하신 곡이라면서요.
4: 네, 맞습니다. 태평가를 편곡을 했는데요.
1: 네.
4: 이 경기민요 태평가는 원래는 이제 수성가랑 반주에 맞춰가지고, 네, 가야금, 뭐, 대금, 해금, 피리, 이렇게 장구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원래 반주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경기 소리에 좀더잘 어울릴 수 있게, 그리고 이 남자 경기 소리꾼들이 했을 때, 아까 이제 진수 형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위트라든지 여유라든지, 그런 뭔가 아기자기함, 기존의 국악이라고 생각, 했었던 그런 이미지들의 약간 심오하고 약간 깊은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경기 소리는 좀 아기자기하고 좀 밝고 경쾌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귀엽게 코러스도 하고 손동작도 하고 안무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분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다른 형태의 태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편곡을 했다니까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무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주시죠. 고만고만의 태평가입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법금 연주를 만나볼 텐데요. 법금은 정악가야금 혹은 풍류가야금이라고 부르고요. 현재 연주되고 있는 가야금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악기입니다. 신라시대 토우에서 법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삼국사기에는 가야국의 가실왕이 중국 악기 쟁을 본떠서 가야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우륵이 만든 가야금 음악의 제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금은 오동나무로 공명통을 만들고요. 줄은 명주실로 만드는데요. 12줄의 굵기가 각각 달라서 가장 낮은 음을 내는 굵은 줄부터 점점 줄이 얇아지고 최고음이 가장 가는 줄로 돼 있습니다. 법금을 연주할 때는 오른손으로 줄을 밀거나 튕기고 왼손으로는 줄을 누르거나 흔들어서 다양한 장식음을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그 모습을 다음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 이종길 지도단원의 연주를 만나보시죠.

0: 가야금의 깊은 울림과 함께 마음이 차분해지는 무대였습니다. 현악 상령산풀이 감상해 보셨고요. 이종길 명인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연주를 해주신 현악 상령산풀이가 이 새로운 법금 독주곡이라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평조회상이라는 곡의 주 선율들을 관악기의 선율과 같이 발췌해서 새롭게 현악기만 독주곡 형태로 만들어진 새로운 장르를 한번 개척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0: 그렇게 이 법금 독주곡을 필요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1: 이 법금만에 갖고 있는 독특한 색깔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여태 저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음악에는 다 합주 음악에서만 드러나고 있어서 혼자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초청을 받으면 꼭 누군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 아, 독주곡으로도 하나 만들어놔야 법금의 특색을 올곧게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단단하고 단아하고 멋있는 그런 곡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0: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악곡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연주회도 하고 계신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첫 가진회상이란 모든 것을 갖췄다는 곡목이라서 가진회상을 했고 작년 7월에 제가 이제 신상령산풀이를 해서 취태평적이라는 곡을 또 하나 연주했고요.
0: 네.
1: 올 3월에는 저 부산에서 또 지방에서도 이 정악을

0: 들을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내려가서도 또 연주를 하고 왔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1: 지역마다 반응들이 좀 다른가요?
0: 생소해하고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0: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1: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0: 연주를 해주신 가야금이 정악가야금 또 법금의 풍류가야금으로 부르는데 선생님께서는 주로 법금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1: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법금이라는 건 뭐 상징적으로 말하면 뭐 정리가 되겠다, 모범이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항상 저는 정악가야금 이거보다도 법금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고 독주회란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정악 자체가 합주곡이니까. 그래서 법금 연주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독립적인 의미도 있고 또 네. 말이 또 좋아서 음악적 용어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법금이라는 네. 말을 더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동안 중요한 연주를 참 많이 해오셨는데 또 의미 있는 연주 중에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공연을 하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 올림픽 폐막식에서 공연을 하는 건 어떻든가요?
1: 아무것도 사실은 안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말하는 신물이라고 해서 가야금을 받는 상황이 되는데 그 2만 명 들어간 스튜디오의 메인 스타디움에서는 전혀 뭐 아무 볼 수가 없으니까 떨릴 수도 없고 그냥 담담하게 내가 한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 아 그런 내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서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0: 사람들이 반응이 보이나요?
1: 전혀 볼 수 없어요.
0: 그것도 안 보이나요?
1: 네, 네. 그냥 뭐 방송으로만 나가고 끝나고 나오니까 나윤 선생님이나 뭐 조수미 선생이나 이승철 선생이 오 대단해요. 어떻게 안 떨고 하셨어요? 막 그래서 우린 너무 떨린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겸임 교수도 하고 계시고 또 이화여자대학교에 출강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후학 양성에도 많은 힘을 쓰고 계시는데 제자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남성 가야금 연주단을 또 창단하셨습니다.
1: 소치를 갔다 오고 나서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아 진짜 나도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들에게 봉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제자들과 같이 뭘 할 수 있는 세상에 뜻을 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한번 앙상블 팀을 한번 뭐 솔로이스트 같이 서양에서의 그 남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도 하면서 단체로 모여서 활동하는 이런 의미의 단체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제자들이 다 좋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하다 보니까 가야금 남자는 처음이고 너무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돌 같은 느낌 그거밖에. 그래서 다들 모두 의기투합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네,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 하고 그 다음에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좀 하고 있습니다.
0: 다음 무대에서 바로 그 제자들 추노 가랑과 함께 최옥섬유 가야금 산조를 들려주신다고요?
1: 아까 얘기한 법금으로 하는 연주를 보통 이제 김연아의 프리스케이팅을 얘기하면 규정 종목 그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하는 산조는 마치 자유 종목 같은 그런 테크니컬하고 뭐 음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속도도 나는 이런 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유 개창이 다르기도 하고 그 또 느낌도 더 다른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악의 특성은 상당히 꿋꿋하고 힘이 있다는 게 특성이고 조변화와 템포 변화가 상당히 변화무쌍합니다.
0: 아까는 아주 느낌이 다르겠네요.
1: 전혀 다릅니다.
0: 잘 보면서 감상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무대도 감상해 보시죠. 가야금의 프리 종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야금 산조입니다. 이종길 명인과 추노 가랑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국악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아쟁 연주자 이정은 씨입니다. 이정은 씨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인 아쟁산조의 전수장학생으로 전통음악을 꾸준히 학습하고 있고요. 모스코드라는 팀에서 창작음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씨는 전통음악을 바르게 계승하고 예술성 있는 창작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데요. 오늘 무대에서는 이태백류 아쟁산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아쟁 고유의 멋을 잘 표현한 음악이라고 하니 함께 감상해 보시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아쟁 연주자 이정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태백류 아쟁산조는 한일섬 명인에서 박종선 명인으로 이어지는 유파로 계면조, 우조, 평조를 바탕으로 각각 특색 있는 가락들을 각 장단의 이면에 맞게 엮은 산조입니다. 자유로운 조의 변화, 그 안에서도 유연함과 정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이태백류 아쟁산조가 아쟁이 가진 고유의 멋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습에 더욱더 정진하고 또 제 음악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연주자 그리고 올바른 음악을 전승할 수 있는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슬슬 프로젝트의 이아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연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연을 제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는지 짧게 말씀드리고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리고 다시 서는 여정을 걸으면서 쌓인 감정들을 음악으로 좀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기쁘고 슬펐던 순간들을 한데 묶어서 작은 숨이 되는 울림으로 음악으로 건네고자 이 무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검은고, 전자음향, 그리고 타악과 함께 만드는 아주 작고 조용한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음악은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끝에서 시작되다 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순환과 경계, 그리고 긴장으로 문을 엽니다. 두 번째는 스며흐르다 인데요. 숲속의 터널, 그리고 메아리, 그리고 비의 흐름을 따라서 음악의 흐름을 넓히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울림은 뿌리를 내린다. 광활한 대지와 숲의 생명력의 열정을 이번 프로젝트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긴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0: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1: 아이스!
0: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2: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2: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소리 같다.
3: 어?
2: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3: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0: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2: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0: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2: 얘들아.
0: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2: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4: 네가 풍이로구나?
2: 저를 아세요?
4: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2: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4: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2: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4: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0: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1: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3: 와, 벌써 저녁이네. 어?
1: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3: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4: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3: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1: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4: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3: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4: 그래 그래.
5: 내어봐라! 예이!
6: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7: 아이고 아버지! 웬일이요?
5: 아이고 형님 밥 터졌소.
8: 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9: 금색 주파 거북 연연.
6: 이 노래
10: 들어볼래?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지난해 5월 국내 최초의 사진특화 국립미술관인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서울 창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과 미술의 경계를 넘어 사진의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 준비했습니다. 서울사진축제는 2010년 처음 시작한 시각예술축제로 2021년에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건데요. 그동안 서울 여러 공간을 빌려 열렸던 축제가 올해부터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의 둥지를 들고 정착했다는 의미를 담아 전시 제목을 컴백홈으로 지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현대사진 1세대 작가인 한영수, 박형렬, 이한구 등 총 23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전시 주제는 삶의 자리이자 정서적인 안식처인 집입니다. 새로운 사진의 집에서 열린 서울사진축제 만나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1: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사진축제. 시대와 개인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진을 만나다. 다양한 활짝 열린 시선으로 집을 바라보는 전시. 2025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만을 위한 첫 번째 국립미술관으로 우리나라 사진예술을 전시, 연구,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2: 이제 저희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특별히 조성이 되었는데요. 사진 매체를 특화한 국립미술관으로서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의 다양한 확장성 그리고 담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고 수집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사진 매체가 가진 다양한 그 확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사진의 집인 이곳에서 지난 4월 9일 2026 서울사진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사진축제 서울사진축제가 5년 만에 컴백홈으로 돌아왔습니다.
2: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열지 못하게 되어서 처음 5년 만에 여는 사진축제라서 의미가 크고요. 그래서 전시 주제가 컴백홈, 집으로 돌아온 축제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거의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했던 참여 작가들을 또 컴백한다는, 불러온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한 젊은 작가들, 신진 작가들, 그리고 그간 활동해온 다양한 중견 작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아서 총 23명이 이제 전시에 참여를 하셨고요.
1: 컴백홈의 주제는 집입니다. 1세대 사진작가들부터 촉망받는 신진 사진작가들이 포착한 다채로운 집 풍경이 한자리에 펼쳐졌는데요. 전시장 역시 거대한 집이 됩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방을 차례로 찾아가며 전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4부로 구성된 전시의 첫 번째 주제는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 1세대 현대 사진작가인 한영수를 비롯한 작가들이 바라본 집의 모습들.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주거 공간부터 골목과 거리까지 확장된 집까지. 이들에게 집은 하나의 공간과 개념에 머물지 않는데요.
3: 첫 번째 섹션에서는 리얼리즘 사진의 거장 한영수 작가님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의 서울 사진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집이라고 했을 때 보통 물리적인 집만 생각하지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들, 그리고 골목골목의 풍경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사진에 담고 있어서 당시에 우리의 집의 의미는 어떠한

0: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보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인간의 터전을 위해 우리가 지워버린 풍경에 집중한 작품도 있습니다. 박형렬 작가의 산으로 존재하기 시리즈입니다. 작품 속 매달린 돌은 간척지에서 찾아낸 거라는데요.
0: 박형렬 작가님께서는 산이라는 모습을 사람들이 잘 닿지 않는 그런 구석구석의 요소들을 사진으로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깎아져 내려가는 그런 단면들을 사진으로 구성해서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고 있습니다.
1: 2부의 주제는 이동하는 집입니다. 타국을 집으로 삼아 가족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집은 때론 기억과 언어, 정착과 이동 등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하죠. 2부 전시장은 분단과 전쟁, 노동의 경험 속에서 집과 터전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0: 신인수 작가님은 사진 작가이시기도 하지만 본인을 노동자, 그것도 일용직 노동자라고 칭하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신인수 작가님은 산업 현장을 찾아가서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그런 공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사진으로 남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노동자분들의 어떤 희생,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의 일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사진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3부의 작가들이 바라본 집은 마냥 편안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불안과 혼란, 버티는 삶이 머무는 곳인데요. 청년, 노동자, 이민자들에게 집은 집이자 노동의 현장으로서의 공간. 언젠가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집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에 놓인 공간인데요.
0: 김민 작가님은 대체복무를 36개월간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주지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연히도 같이 살던 연인이 암투병을 하게 되면서 겪는 스토리를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떨어진 공간들을 사진에 담아놓고 양쪽 벽에 대치시켜서 사진으로 나타낸 작품 시리즈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마지막 주제인 우리의 집에서는 집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내일을 향한 희망의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신수아 작가의 비누입니다.
0: 뒤로 보이는 작품은 신수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커다란 구조물 4개가 솟아있고 일종의 아파트 단지를 연상시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메모 그리고 사진이 하나하나 붙어 있습니다. 신수아 작가님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벨을 누르고 샤워를 해도 됐는지 한번 물어보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하면서 그것들을 작품에 남기는 그런 관계성 그리고 오늘날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집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들은 우리에게 집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2: 사실 처음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는데 생각보다 작가님들이 대상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감정을 담고 사진을 찍으셨는지가 독자로서 다 온전히 드러나고 느껴졌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3: 일단 저희가 생활하면서 되게 간과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조명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도 되게 그에 대해 고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1: 생활 공간을 넘어 각자의 기억과 정체성을 품은 새로운 집의 발견.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에서 집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4: 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나 단독주택 외관을 촬영한 사진, 또 도시개발 과정에서 변해가는 자연까지. 사진작가들은 집을 주제로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사진 속에 담았는데요. 작가들은 집을 단순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기억과 시간이 쌓이는 공간이자 관계를 이어나가는 장소로 바라본 겁니다. 전시 공간과 동

0: 동선을 작가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꾸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사진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고요. 사진작가와의 대화와 워크숍, 포토부스를 운영해 사진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6월 14일까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에서 드넓은 사진의 세계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우리 음악에도 아주 특별하고 우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명인데요. 아명은 본래 곡명 외에 점잖고 우아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취타는 만파정식이라는 아명을, 여밀랑마는 만엽치오라는 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아명을 모티브로 창작 실내악 7편을 초연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수작1에서 음악이 품고 있는 숫자를 주제로 공연했다면 올해는 전통 악곡에 붙여진 아명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모티브로 공연을 펼쳤는데요. 김상욱, 김영상, 이예진 등 7명의 작곡가가 아명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음악으로 재탄생했을까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전통의 이름 위에 상상력을 더하다.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전통악곡의 이름과 아명, 그리고 창작국악의 만남. 차세대 작곡가 7인의 전통음악의 현대적 재발견. 지난 4월 2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전통악곡의 숨겨진 이름에서 영감을 얻은 7편의 창작 실내악이 초연됐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인데요. 지난해는 숫자를 주제로 펼쳐졌던 수작. 올해는 7명의 작곡가가 이름을 주제로 전통곡을 재해석했습니다.
2: 수작 공연은 작년에 해서 두 번째 시리즈로 공연을 하는데요. 창작악단은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창작도 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통악곡의 이름 또는 아명을 가지고, 아명은 우리 전통악곡을 우아하게 바꿔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과 아명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작곡을 의뢰했습니다.
1: 이번 공연은 김상욱 작곡가의 절화, 김영상 작곡가의 사각지대 합의된 정적,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 라예송 작곡가의 도드리, 이예진 작곡가의 만엽치요, 이재준 작곡가의 여민락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 황재인 작곡가의 황하청 청을 향하여까지. 저마다 색깔이 뚜렷한 작곡가들이 전통의 상상력을 더한 창작곡을 만들었는데요.
2: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곡가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아르쿠 창작음악제나 대한민국 작곡상, 그리고 국악원에서 개최하는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동아콩쿨, 그리고 국악방송에서 주최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해온 작곡가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 우리 전통 행진음악인 길군악의 아명은 바로 절화입니다. 김상욱 작곡가는 피리와 25현 가야금으로 이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거리,

김영상 작곡가는 사각지대 합의된 정적을 선보였는데요. 트위터의 아명인 만파 정식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0: 만파정식 지곡은 만 가지 파도가 멎고 그리고 잠잠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잠잠해진 것의 이면에 어떤 움직임과 태동하는 것들에 좀 주목하여 작품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사각지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에 쌓이게 되는 어떤 감정의 잔흔들을 음악적 흐름으로 풀어보았습니다.
1: 여민락명의 아명인 태평춘지곡은 상서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뜻하는데요.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은 아쟁과 해금 팔중주로 생동감 넘치는 봄을 그려냈습니다.

보라들미라는 뜻의 풍류음악 도드리. 라예송 작곡가는 단소, 산조가야금, 장구, 해금의 앙상블로 도드리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만엽 치호는 여민낭만의 아명인데요. 무성한 초목을 뜻합니다. 이해진 작곡가는 여름숲의 풍경과 새소리를 타악주자 오인의 리듬으로 경쾌하게 그려냈는데요.

0: 근데 사실 그게 몇년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녹음했던 새소리들을 듣고 작품을 전개를 하게 됐는데요. 작품을 들으시면 특정한 리듬이 계속 반복됩니다. 전통 장단을 나오지 않지만 그 새가 가진 그 새의 리듬을 가지고 작품이 계속 진행이 돼서 끝나면, 작품이 끝나면 그 리듬을 여러분들이 집에 다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1: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여민락. 이재준 작곡가는 이를 현대사회의 자극적인 즐거움에 빗대어 풍자적으로 담았는데요.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와 훈, 노도, 현종과 같은 아악기도 무대에 사용되었습니다.

0: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여밀락을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느리고 아정한 음악을 백성과 더불어 즐길 수 있었을까라는 되게 현대적인 시각에서의 질문이 들었어요. 이제 전통 악곡인 여밀락을 가지고 현대인들에게도 충분한 자극을 줄수 있는 작품으로 변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국악, 그리고 국악 작곡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드는 게 국악 작곡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보허사의 악명은 황하청으로, 황재인 작곡가는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 진정한 맑음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0: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문 무대,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1: 어떤 생각을 해서 저런 구성이 나올지 조금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2: 너무 흥겹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을 정말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여기서 오늘 연주된 곡이 세계 어딜 나가서 바로 연주되어야 돼 너무너무 좋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전통 음악의 아명에 더해진 일곱 작곡가의 상

0: 상상력. 수백 년 이어온 전통에 뿌려진 새로운 국악의 씨앗이 미래의 고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작곡가들의 창의적인 해석이 담긴 수작 2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파 정식에서 정적을 읽어내고 여밀락에서는 도파민을 떠올린 젊은 작곡가들의 번뜩이는 기지와 깊이 있는 성찰이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이번 무대의 특징은 창작곡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아악기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를 활용한 건데요. 각각의 악기가 지닌 고유한 음색과 가능성을 다채롭게 탐구하며 더 풍성한 음악을 구현했다고 하죠. 국립국악원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깊이와 창작의 매력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니까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서도소리를 복원하고 전승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바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이십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을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저희 문화인 공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이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에 이렇게 문화 공감과 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아니 사실 꽃피는 5월 다양한 네. 행사들도 펼쳐지잖아요. 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2: 네, 지금 뭐 정말 바쁩니다. 아, 이제 곧 있으면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그렇죠. 또 예. 그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당장은 5월 21일 네. 민속악단 그 기획 공연이 아. 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예정이라 네. 이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이 판판 공연이 격주로 연이 별맞이터에서 지금 또 공연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1: 정말 예술 감독 역할 하시랴, 무대 서시랴, 또 제자들 가르치시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또 외에 창작악단도 있잖아요.
2: 네, 무용단이 있고 정악단이 있고 그래서 네 개의 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그 중에서 민속악단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2: 네,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판소리, 아리랑 등을 비롯해서요. 병창, 경기민요, 서도민요, 그 다음에 산조, 그 다음에 산조하면 기악을 하는 분들이 네.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놀이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가 민속악단이고 대중의 그 음악을 아주 편안하게 펼쳐내는 것이 우리 민속악단의 특징입니다.
1: 그렇군요. 아니 감독님께서는 민속악단 단원으로 시작을 해서 네. 예술감독까지 되셨어요. 네. 97년에 입단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벌써 올해로 30년?
2: 그렇죠.
1: 와, 굉장히 감독님께 민속악단은 남다른 존재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느낌이?
2: 정말 남다르죠. 사람도 남달랐고 네. 정말 그 들어 국립국악원의 단원이 되기 전에는 네. 정말 저곳에 가서 평생 원없이 노래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라고 정말 부럽고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막상 단원으로서 조용히 음악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그 수석도 해봤고 네. 그 다음 이제 악장도 했고 그러다가 감독이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의 여정 또 어떤 예술의 여정을 정말 그 단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같이 이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단원들과의 그런 것들 또 음악적인 것들을 네. 잘 알게 되었고 네. 그래서 감독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도움도 됐고 또 힘들 때도 같이들 해주었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감독이 돼서 이렇게

0: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또그 인연이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남다른 곳이죠.
1: 그럼 예술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이런 무대에 올라가는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면의 일까지 다 총괄하시는 거죠?
0: 물론 그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 단원 관리들도 있죠.
0: 뭐,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다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소통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중요한 일것
1: 그렇죠.
0: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30여 년을 같이 해 오다 보니, 이제 서로의 정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기도 하고,
1: 그렇겠네요.
0: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힘을 같이 얹어주기도 하고,
1: 어려운 자리일 것 같습니다.
0: 리더로서의 역할은 소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용.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많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1: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판소리 중에서 동편제, 서편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고 이제 음악도 좀 친숙한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서도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 좀 해주세요.
0: 그 서도 소리는 일단 평안도와 황해도 소리를 그 서도 소리라고 하지요. 그런데 각 음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소리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밝고 유장하고 산뜻하고 흥겹고 이런 게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서도 소리는 좀 조금 무거운 느낌, 좀 구성진 느낌, 슬픈 것 그러면서 굳건한 힘. 뭐, 요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음악이 그 느껴지는 것은, 요성의 그, 요성이 다른 지방보다 굉장히 깊고 자주자주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성이라 그러면 이,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흔들어서 내는 목인데 이 흔들어서 내는 목이 다른 민요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이렇게 촉급해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이렇게 떨면서 소리를 내는데
1: 다르네요.
0: 그 태조 이성계 같은 걸 하면서 그 관서 지방 사람들한테는 벼슬을 주지 않아서 그 슬픔에 생겨났다는 소리이다라는 그 설이 있는데 소리를 해보면 정말 그렇게 슬퍼요. 그런데 만약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남성적으로 꺾어줘요.
1: 굉장히 힘이 있네요, 정말.
0: 꺾어주면서 그런 어떤 기백이 또 느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소리의 감정은 전부 다 끝을 이렇게 이 던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려줘요.
1: 고개를 넘듯이
0: 그렇죠.
1: 유려하게
0: 넘는 다음에
1: 떨어지고.
0: 이렇게 떨어져요.
1: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네요.
0: 그러니까 흐르고 떨어지는 목이 굉장히 구성지고 슬프고 이러다가 나는 그렇게 만약 슬퍼할 수 없어. 탁 꺾고 다시 또 변연하게 떠는. 그래서 서도 소리의 특징은 그렇게 구성지고 구슬프고 남성적이다.
1: 그렇다면 서도 소리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뭐예요?
0: 네, 뭐,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뭐, 저는 어렸을 때그 고향이 이제 강화도이고, 그쪽이 이제 황해도가 가깝다 보니까, 서도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서도 소리의 그 구성짐이 왠지 저는 좋았었고요. 또 아버지가 삼형제 분이신데 아버지가 호적을 잘 부셨고, 뭐, 가운데 작은 아버지는 장구를 잘 치셨고, 막내 작은 아버지가 소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 속에서 아버지도 소리를 하셨고, 또 집안이 그러다 보니 듣는 음악은 전부 다 민요였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1: 국악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0: 뭐 국악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긴 뭐고 그 시대에는 그냥 그렇게 다 했어요.
1: 전공을 한게 아닌데도
0: 아닌데도
1: 불구하고 소리도 하고

0: 당구도
1: 네네네.
0: 치시고. 아니, 왜냐면 농악대가 있잖아요, 각 지방별로. 아. 그 농악대가 이제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왜냐면 호적이 으뜸 아끼니까. 그러면 이제 다 모여서 거기서 한바탕 놀고, 그리고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죠.
2: 그 당시에는 그냥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왔던 어떤 지금의 예능이었네요.
0: 그렇죠.
2: 오. 네.
0: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2: 네. 네. 항상 음악과 함께하고
0: 네. 음악과 함께였어요.
2: 네. 네. 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도 소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감독님께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난 2024년에는 서도 소리 대표 악곡인 관산용마 수심가 음반을 또 발매하셨고, 지난해에는 서도 민요와 서도산 타령 음반을 발매했는데.
0: 서도산 타령.
2: 네. 네. 야, 근데 이 음반을 제작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요?
0: 네, 아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놓고 또 하면 하는 과정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하고 또 했는데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 다시 다 버려버리고 다시.
2: 누가 하고.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스스로?
0: 아니요, 이제 저는 나중에 지쳐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이제 네. 그 음악을 해주셨던 예, 김성국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렇게 해주셨죠.
2: 아니, 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협연을 통해서 서도 소리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 또 아주 뜨거운 무대가 있었잖아요.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가수 인순이 씨하고 두 사랑 이야기 네. 공연을 펼쳐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 굉장히 케미가 좋았다면서요.
0: 네, 일단은 그 인순이 선생님께서 네. 굉장히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었었고, 저는 그 이렇게 어려운 국악을 대중적인 분이 불러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이 더 앞서서 열어했었고.
2: 아, 직접 부르셨어요?
0: 네.
2: 어머, 쉽지 않았을 텐데.
0: 네, 그래서 선생님 그럼 녹음을 해주세요. 제가 듣고 네. 이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편하게 선생님식으로 편하게 풀어서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녹음을 해드렸어요.
2: 네.
0: 근데 정말 그 잘 그분이 표현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분이 서도 소리에 대한 매력에 빠지셨어요.
2: 오.
0: 그리고
2: 근데 왠지 인순이 선생님과도 잘 어울려요. 뭔가 구슬프면서도 힘이 있다 이런
0: 네,
2: 느낌에서.
0: 네. 저는 어울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인순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뭐가 어울릴까? 이랬는데, 일단 그 살아온 역경,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그 의지,
2: 네.
0: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이 그 악하지 않게 이렇게 잘 승화시켜 오셨 네. 모습이 너무 절절히 와서 닿았어요, 저한테.
2: 네.
0: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음악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좋은 소리들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굉장히 관심도 더 갖게 되고 좋아하는구나.
2: 네.
0: 그래서 인순이 선생님과 저가 각자의 분야의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2: 네.
0: 그 다음에 살짝 일탈을 해서 서로 바꿔 부르기도 했고
2: 네.
0: 이런 것들은 관객들이 더 좋아하신 부분이기도 했고
2: 네.
0: 제가 인순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음반 빨리 서도 소리 음반 내세요.
2: 어머 그 정도로요?
0: 네 정말 잘하세요.
2: 네. 궁금합니다. 들어보고 싶으네요.
0: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즐겁게 작업을 해왔고
2: 네.
0: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2: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 화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BTS, 이게 정말 몇 년 만에, 6년 만에 컴백인가요?
0: 네.
2: 자, 안 그래도 전 세계가 막 주목하고 있는 그 광화문 컴백 무대 공연에
0: 네.
2: 감독님이 가장 가운데에서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0: 네.
2: 예. 그 공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0: 예, 그 BTS가 아리랑을 한다. 근데 그 아리랑을 선생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섭외가 왔어요.
2: 네.
0: 그래서 그러면 거기 한 5명 정도 돼야 네.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럼 우리 국립공연에 다른 분들이 잘하니까
2: 네.
0: 같이 하죠. 이래가지고 공연을 서게 되었는데
2: 네.
0: 그 공연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부각이 되길 좀 바랬었어요.
2: 국악 자체가.
0: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2: 네.
0: BTS에 들어간 삽입 음악

0: 인데, 그래도 우리 국립국악원에 다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해서 하니까
1: 네.
0: 또 이것이 좀더 품격 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날 공연할 땐 조금 더 이렇게 구도를 다시 잡은 거였어요.
1: 네.
0: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리랑이 좀 더, 그분들 공연할 때좀 같이 계속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저 아니래도.
1: 네.
0: 예, 그냥 이렇게 삽입 음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같이 공연 준비하면서 그날 광화문에서 공연할 때도
1: 네.
0: 보면 굉장히 그 BTS 그분들이 예의가 바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이제 시작 전에
1: 네.
0: 광화문 뒤에서 우린 이쪽에 있었고 그분들은 이제 저쪽에 있었고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너무
1: 뭐
0: 감사하다고.
1: 한 분이 아니고 누군지 말씀해
0: 아,
1: 주세요.
0: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누구였는지 너무
0: 그분들이 보시면, 아, 저분, 어쩌면 저러실까 하는데,
1: 궁금해.
0: 제가 어떤 기자분이, 그분이 누구냐고 했을
1: 그러니까
0: 때,
1: RM일지 정국일지.
0: 정국이신 것 같대요. 왜냐면 그분이 되게 약간 치마 같은 스타일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1: 치마 같은 거 입으신
0: 여기
1: 분.
0: 이제 이렇게 둘렀을 때,
1: 하얀색.
0: 예. 근데 두 분이 입으셨는데,
1: 맞아요. 지민하고.
0: 근데 정국 그분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예의도 바르셨고, 우리가 공연하는 내내 같이 그런 기분이었어요. 같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BTS랑 같이 공연한다고 하니까
1: 네.
0: 모두들 또 이렇게 관심 갖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1: 아니, 근데 그 음악이 사실 그 공연 바로 전날 3월 20일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음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BTS의 공연 가운데 아리랑을 한 소절 부른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0: 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녹음을 미리 했었어요.
1: 그 부분만요?
0: 그 부분을.
1: 네.
0: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삽입이 돼서 1절은 이제 제가 부르고
1: 네.
0: 2절은 합창.
1: 아.
0: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전 세계로 방송이 생방송으로 되기 때문에 혹여 있을
1: 네.
0: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그
1: 네네.
0: 부분은 미리 녹음을 했었죠.
1: 아니, 근데 그 공연 자체가 아마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을 거라고 생각이
0: 네,
1: 되거든요.
0: 이거 서약서도 쓰고,
1: 아, 비밀 유지 뭐 그런 서약서요?
0: 예.
1: 어머머.
0: 그래서 제자들한테 사실은, 제자들한테 뭐, 제가 뭐 어느 공연을 해도 나 그거 공연한다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럼
1: 네.
0: 뭐할 필요도 없고. 근데,
1: 네.
0: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1: 그러니까
0: 만약에들한테,
1: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게
0: 예, 야,
1: 있겠어요.
0: 선생님 BTS랑 공연한다? 이렇게
1: 얼마나
0: 얘기하고 싶은
1: 좋아했을까.
0: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얘기 안 했는데, 그날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그 광화문에 공연관 보러 간
1: 네.
0: 아이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1: 거기 현장에 간 거예요?
0: 했는데,
1: 어머머.
0: 화면에 이렇게 아리랑 나오니까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줌이 돼서 오니까, 우리 선생님! 선생님! 저 우리
1: 너무 좋아했구나.
0: 선생님을 그런
1: BTS
0: 모습을.
1: 보는 것보다 더
0: BTS랑
1: 반가웠겠네요.
0: 같이 아리랑을 공연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아주 즐거웠던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1: 이렇게 또 앞으로 좀더 좋은 계기들이 많이 생겨서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 이 공연이 5월 20일, 21일 또 이틀 동안 열리죠.
0: 네. 보통은 공연을 하게 되면 관객은 앉아서 보고
1: 그렇죠.
0: 느끼고 그냥 말없이 가시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노래 속에 인생이 다 담겨 있고 거기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또 때로는 치유도 되고 뭐
1: 네.
0: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그렇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뭐 인연, 사랑, 낭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네.
0: 각 파트마다 준비를 했는데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어떤 때 제일 슬펐고 우리는 어떤 때 이런 노래의 대목을 들으면서 위안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관객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1: 네.
0: 이번 꾸미는 무대는 정말 사랑방에 맞게
1: 아.
0: 같이 관객과 공연이 하나가 되는
1: 네.
0: 그런 공연으로 지금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 외에도 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대표 공연들이 있을까요?
0: 네, 일단 많은 공연을 했는데,
1: 네.
0: 가장 주력하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 레파토리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기악은 이제 모든 것, 기악 연주했던 선생님들이 연주하셨던 곡들이 다 100년 이상이 넘어가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음악을 전통 기반으로 한 우리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신산조라는 곡을 이제 제목을 가지고 기획 공연을 해왔는데, 사실 다른 분들은 만들고 싶어도 하지만

0: 해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음악이 좋은 음악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걸 좀 확장해서 좀 키워 가보자. 그래서 그런 그 음악도 성악에서는 그동안 많이 불려지지 않았던 노래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작년에 전기공연에서 다시 그리는 노래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무대로 옮겨서 불러서 다시 대중화시키자.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이제 레파토리를 더 확장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자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음악과 그런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5월 23일 토요일에는 또 야외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민속악단 공연이 이어진다고요?
0: 거기는 이제 연희단의 판판이라는 그 공연인데요. 그 연희단이 가지고 있는 번화 돌리기, 뭐또
1: 너무
0: 뭐,
1: 재밌잖아요.
0: 재밌죠. 또 재담 소리, 또 사자놀이, 뭐또 줄타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또 무용단이 오셔서 장구춤도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또 민요가 들어가서 같이 재담 좀 올려주고.
1: 재밌겠네요.
0: 그래서 그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아마 연희단 그 별마지터에서 격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매회 객석이 가득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고 그거를 이제 한번 또그 나가는 거죠.
1: 박물관으로.
0: 나가서 또 일반 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1: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에 23일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인 30일에 국립국악원에서 또 보실 수 있는
0: 그렇죠.
1: 거네요.
0: 오시면 됩니다.
1: 격주로. 알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0: 오세요.
1: 예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 아니면 계획 어떤 게 있으실까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도소리를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리를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펼쳐질 무대나 희망, 이런 것들을 사회 이걸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중간에 정말 재주 있는 사람들이
1: 그만둬요.
0: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저는 올해 그 서도 예인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도스라는 모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무대에 나 쓰고 싶어 라고 할 만큼 잘 짜서 그런 무대를 통해서 소리의 어떤 그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고 싶어 지금 공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그이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인가 또
1: 맞아요.
0: 어떻게 물론 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않을 순 없지만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의욕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계속 가져가면서 할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가 해결해야 될좀 많으니까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제가 퇴임을 하게 되면 또 국악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판소리, 민요, 사물놀이 등 다양한 민속악의 전승과 복원을 위해 애써온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그야말로 민속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어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이번 주에 열리는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도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 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중앙박물관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26년 박물관 문화향연을 오는 11월까지 전국 11곳 국립박물관에서 무료로 개최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공연으로 매년 판소리, 클래식, 국악, 무용, 합창 등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공연 주제는 국립의 품격, 역사에서 문화로, 함께해요 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5월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과 육군군악의장대대가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공연을 펼치고요. 6월에는 국립합창단과 서울오케스트라가, 7월에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아카데미가 관객과 만납니다. 지역 국립박물관 박물관 문화향연과 자세한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0: 두 번째 왔어요. 네.
1: 한 세 번째?
2: 자주 오는 곳이라서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애기 친구랑 같이.
3: 외저리도 목이 쉬어라 우는 걸까 오늘따라 더
4: 아무래도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고 쾌적해서
2: 경험할 것들도 많고 아이들이 놀 것들도 많아서
5: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놀고 싶어요.
6: 여기서 노니까 어때요? 즐거워요?

안녕하세요. 예결밴드의 보컬 예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예결이라서 예결밴드고요. 저희는 서도민요를 기반으로 일상에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다양한 장르에 녹여서 연주하고 있는 퓨전국악밴드입니다. 저희 멤버 소개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전수민 씨입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손놀림 유승민 씨.

오늘 또 어린이 대공원에 온다고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골든을 아까부터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애교 밴드에서 묵직한 베이스 강동현 씨입니다. 기타리스트 전영민 씨입니다. 연주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저희 예결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계시는 아주 귀엽죠? 정희수 씨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그 넓은 여름마다 소리에 지금 여기 무대가 펼쳐진 이곳이 어디죠,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 실내 놀이 공간이죠. 네, 여기는 어린이분들이 놀이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가족들의 즐거움도 가득한 곳인 이만큼 저희가 이렇게 활기찬 공간에서 활기찬 놀이에 관련된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곡은 투전풀이라는 곡이고요. 투전이라는 놀이가 있는데 전통 놀이인데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한 절은 1로 시작하고 2절은 2로 시작하고 3절은 3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곡인데 여러분들도 놀이를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시면서 투전풀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박수 쳐볼까요? 아이씨가!

0: 네, 여러분 투전풀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네, 저희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요에서는 식임새라는 게 있는데 혹시 식임새라고 들어보셨어요? 식임새? 제 노래에서도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길게 뻗어서 떠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아래로 꺾어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아아 아, 뭔가 누가 내 배꼽을 콕 찔러가지고 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아 아, 시작. 오 역시 너무 잘하세요. 저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대공원에 왔으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식임새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혹시 저 하고 싶어요 하는 우리 어린이 있을까요? 우리 위에 친구들 일로 내려오실까요? 네 내려오신대요. 와 2층에서 지금 1층으로 내려오십니다. 얼른 오세요. 조심히 오세요. 우와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2층에서 씩씩한 두 친구가 왔어요. 아 우와 우리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둘이 같이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우와 그러면 우리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남자친구부터.
1: 김우빈이랑 7살이에요.
0: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민영 친구 반가워요. 7살. 네 우리 여자친구는요?
2: 최유나예요.
0: 유나는 몇 살이에요?
2: 아 생각이 안 나요.
0: 아 생각이 안 나요. 친구예요? 동갑. 그럼 7살인가 봐요. 아니에요? 7살은 아닌데 친구인 걸로. 자 그러면 이제 누나랑 언니랑 같이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따라해 볼게요. 아 어렵지만 시작. 한 번 더 우리 여자친구도 아 시작.
2: 아
0: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 우리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 아리아리 얼쑤 시작.
1: 아리아리 얼쑤
0: 얼씨구. 자 그 다음에 아리랑 얼씨구 노다가 새. 좀 어렵지만 시작.
1: 아리랑 얼씨구 노다가 새.
0: 와 너무 잘한다.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네, 다음 곡은요. 뒷산 타령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이 같이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즐겨주시면 더 좋거든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으이 아 좋습니다. 흐이 나실 때 언제든지 우리 어린이 친구분들도 얼큰하게 그냥 으이 한번 외쳐주시면 너무너무 즐거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뒷산 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무대 곳곳이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네, 어떤 걸 읽어볼까요?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연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읽을 때? 네, 일단 첫 번째 어린이 대공원에 대한 추억,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랑 어릴 때 손잡고 왔는데 이제는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오네요.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어린이 대공원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엄마의 손을 잡았는데 이제 내 딸의 손을 잡고 오시는 기분이 굉장히 신기하실 것 같아요. 와,

0: 예결 밴드만의 동요를 만든다면 뭐 어떤 인물이나 동물이 나오는 동요를 만들면 좋을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로 한다면 이제 심청이를 예, 모티브로 한 이제 심청가를 약간 해서 그리고 동물로 한다면 이제 토끼와 또 거북이의 아찔한 추격신 아찔한 추격신
1: 아찔한
0: 템포 좀 있는 네. 네, 이제 수군가를 또 저는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네.
2: 예결 밴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주셨는데 예결 밴드는 서로 의견 충돌이 있거나 힘들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다들 참지 않아요. 정말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그렇다고 막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표현력 있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합주하면서 막 자주 푸는 것 같아요.
3: 눈으로 욕하면서 푸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돌이켜보면 어릴 때의 추억들이 이렇게 공연을 즐겼었을 때 더 저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아주 즐기셨던 기억이 소중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저희 예교밴드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라소나를 위한 남문가입니다. 이 노래로 저희가 첫 수상을 했었던 곡이기도 하고 또 저희 예교밴드 노래에서 가장 신나는 곡 중에 두 번째에 들지 않나 싶은 곡입니다. 그러면 그라소나를 위한 남문가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라소나를 위한 난 뭔가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어요. 안 돼요. 진짜 안 되는데 저희도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소감 어땠는지 우리 멤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1: 제가 여기 화양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 엄청 자주 왔었는데 어렸을 때만 오던 곳에서 공연을 하니까 뭔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너무 함께해서 기쁘고 남은 곡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관객분들의 그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덕분에 너무 즐겁게 더 연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즐겁고 멋진 무대 많이 만들 테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3: 오늘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국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4: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하루가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5: 저희 이제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 거니까 아시죠?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이 무대가 여러분들께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분들과의 추억, 좋은 기억으로 남겨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으로 너영 나영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합주실에서 연습했어요, 앵콜곡을. 마리로 박수 주시면서 위에 분들도 마지막 곡이에요.

0: 우연히 놀러 왔다가 밴드 공연이 있어서 듣게 되었는데요. 국악인데 밴드로 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네, 시도였다.
1: 국악을 되게 퓨전 국악으로 새롭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2: 국악을 이렇게 밴드로 해서 들으니까 더 재밌었고 공연 어땠어?
3: 재밌었어.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제가 생각한 보성 소리 적벽가는 일단은 되게 사설 자체 짜임새가 분명하고요.
1: 조용히 말해 의심하야 불러봐. 오, 누가 밖에 난다 여미 중처.
0: 사설의 분명함과 장단 짜임새, 그다음에 성음 노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해서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기 쉽고. 부르는 저로서도 아주 그 상황 설명에 맞게 소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인사동은 일단 오면은 되게 한국적인 것 같으면서도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0: 한 달에 한 번씩 전수 교육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공개 행사, 문화재 공개 행사 때문에 겸사겸사 찾아보러 왔습니다.
1: 네.
0: 네, 왔습니다.
1: 오랜만이다, 너.
0: 잘 지내셨어요?
1: 부산에서 오는 거요?
0: 네. 오늘 아침에 또 KTX 타고.
1: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아니, 뭐 처음부터 비싸게 주고.
3: 짜다 좋은 차를 마시게 되면은 그 차의 맛 때문에 그 차를 다시 찾게 돼 있어요. 소리도 마찬가지야.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 날 그보다 아래 소리들을 안 들리는 것이요.
0: 맞습니다.
3: 다 똑같아.
1: 이게 인생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것이고 삶이라는 것이 공부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3: 나중에 별로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안 나오는 것이. 나는 우리 중매야 공개 행사.
0: 선생님이신데 때론 아버지 같기도 하시고 때론 엄격한 스승님 같기도 하시고 저 나름대로는 아버지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날 해야 될 거라면 해봐야겠다.
4: 이때여 조조는 장대운 피하여 제장과 상이었지 정욱이 여짜오되 조조진 중 바라보고 원한 바는 소원이
2: 소리를 위아래가 너무 강해.
0: 네.
2: 조금 더 띄워서 소리를 반석 위에 딱 올려놓고 밀고 다닌다는 느낌으로 저렇게 자꾸 해버려야 돼.
0: 네.
4: 황계화선 들어온다. 이십화선.
0: 제가 두 살 무렵에 이제 소리에 국악에 미치기 시작해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윤인철 선생님을 그때 처음 뵙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선생님한테 갔을 때 심청가를 배웠습니다. 적벽가는 사실 어린 아이들한테는 알려주기 힘든 소리라고 해서 아주 공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벽가는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4: 종소리 하면 눈이 떠들어 오니 조조가
0: 소리의 색깔, 소리를 가져가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잡아주시는 제 인생 최고의 멘토시죠. 네.
2: 정말 호탕하게 웃어야 돼. 여기서 조조가 정말 그 영웅으로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1: 마음이
2: 다 드러나.
4: 날 위하여 양 초실고 하나리 나를 도우미로구나.
3: 굉장히 많이 부르기도 어렵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게 이 적벽가란 말이죠.
2: 푸른 게 그리야 당하리요. 이때 왕계 크게 소리쳐 좌우를 꾸짖어 왔.
3: 특히나 이제 보성소리 적벽가는 이제 그 보성소리 자체가 이면이라고 하는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전쟁신이랄지 순간순간에 등장 인물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의 그 표현력들이 음악적으로 정말 사실성 있게 표현해내는 게 굉장히 특화된 게 바로 이제 보성소리 또 적벽가죠.

0: 만물 생겨날지 각색 초목이 번져나 유손씨 식목실 구목이소를 하여 있고 헌원씨는 작주 이제 물통하였으니
1: 제 소리는 일단은 요즘 소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는 다르게 옛날 아니면 고째 스타일의 소리가 많이 담겨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소리 들으면 꼭 고째 음반 듣는 것 같다. 보성 소리 자체가 고째의 영향을 많이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소리 색깔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대를 내어 도대우의 봉기 꽃봉 봉기 우연아 밖에 점지하여 주업성
2: 탁한 소리도 아닌 굉장히 맑으면서도 이 그늘이 있는 소리 그런 소리 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소리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소리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목을 가지고 있죠. 문화제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일반인들 그 대상으로 공개행사를 갖게 되는데 제가 적벽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성소리 적벽가로 공개행사를 하는데 전주자들 한 10여 명과 함께 이 무대를 꾸미게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서울에서 했었고 올해는 이제 전주에서 지금 하거든요.
3: 제가 윤영 씨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봤다가 어디 심사를 갔는데 윤영 씨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선생님들이 도대체 저 친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도 으쓱해지더라고요. 이제 같은 선생님 제자니까.

0: 진명을 살펴보니
1: 다
0: 정벽강 행사 온기 향생각 한조들이
2: 원식복고 정보장 둘러치고 성승돈 총소리하며
3: 정말 소리가 꼼꼼하고요. 또 그 어린 나이에 이것까지 알고 소리를 하나 할 정도로 소리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판소리의 위력을 제삼 실감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힘 있는 소리가 두 시간 동안 하나도 지루한 줄을 몰랐습니다. 아, 그래서 같이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0: 제가 20살 초반까지만 해도 만인이 부를 수 있는 판소리를 만들고 싶다 그랬었어요.
1: 유람댁 감당목은 피파성을 띄어 있고
0: 그랬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드는 생각이 저는 그냥 전통을 보수적이게 잘 보존을 해서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를 잘 이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생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위해서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굽이진 길도 경사진 길도 있는 그대로 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곳.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쉼터이자 사색의 공간.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일본 정원은 아기자기하게 예쁘지만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요. 넓은 공간에 많은 건축물들을 들여놓은 중국 정원은 압도적이어서 어딘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인공적인 누각이나 정자마저도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 대표적인 공간

아니, 바로 선비들이 조성한 별서 정원인데요. 산림집과는 별도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했던 곳입니다.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꼿꼿한 선비의 풍류를 즐겼던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닥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닥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루 지낸 권벌이 조성한 별서정원, 청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제 권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비묘사화에 연루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내산을 형상화해서 지은 연못인데요. 돌다리를 놓아서 청암정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 거처를 넘어 안동 권씨 가문이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별서 정원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이 많다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호남과 영남의 별서 정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호남 지역은 지세가 완만해서 원림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고 정원을 생활 현장 가까운 곳에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지방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의 자연 환경은 호남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원림을 갖춘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초간정 원림입니다. 조선 선조 때인 1582년

권문에는 조선 중기 좌부 승지를 지낸 문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둥 운부 군옥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저술할 정도면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초간정은 주변의 월림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금곡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방대한 백과사전 저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초간정의 맑은 물소리와 탁 트인 경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용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 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0: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림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담양에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요. 경치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죠. 소세원은 야트막한 동산 전체가 자연의 정원 같은데요. 소세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대기롱 억센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뛰어난 건축미를 지닌 정자와 누각, 옷구슬 같은 맑은 물소리와 배롱나무 꽃의 붉은 향연까지.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의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명옥헌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에 딸린 숲을 일컫는 원림이란 말을 정원 뒤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원 안으로 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원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 것이며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의 유훈인데요. 그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소세원의 원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이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0: 우와, 꽃과일머니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알에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을 안다.
2: 삐약!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2: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1: 아이고, 삐약아, 괜찮으냐?

0: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1: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0: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1: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0: 날지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2: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0: 네.
2: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0: 알려주세요.
2: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0: 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1: 네.
0: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맑게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2: 삐아가 저기 좀 봐.
0: 어?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1: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2: 삐아가,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1: 정말요?
0: 삐약이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2: 삐약아,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1: 네, 좋아요.

비 온 뒤라면 넌 언제든지 하늘을 날 수 있단다. 이야기와 물고기 풍경은 물웅덩이 속 밤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하늘이 아니라고 둘만의 하늘 여행은 너무너무 특별했답니다.

0: 우리 장모가 망령이요. 자네가 정말로 나를 모른다니다. 그 주성명 길러주세. 서울 삼천
1: 땀에 기르기도 해라. 네?
0: 아, 이 사람아, 여구가 영광이네.
1: 그래서
0: 서울 삼천동까지 얼마나 멀 것인가. 그래서 실게 빼고
1: 그럴 것이네.
0: 삼천동 사는 춘향당군 이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1: 아니, 이몽룡이라니.
0: 어이, 내가 이몽룡일세.
1: 뭐시여? 아니, 이 사람아.
0: 어이.
1: 자네가 참말로 이몽룡이여?
0: 어이, 사람아, 가짜.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이십리 못 가서 불안당 만나고 삼십리 못 가서 되돌아오는.

피난지다. 올라가신 구간대 자제 이몽룡을 전라 감산다 안배산아 양단간의 수의허여 옥중춘향을 살려주시오.

0: 충신 절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리다. 아이고 이럴 어쩔 거나. 아이고 에이고.
1: 내가 의사하는 것을 우리 선영동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잠깐 둘러보니 우리 장모가 비는 덕이 그냥 절반도 훨씬 넘는구만. 내가 요모냥 요꼴로 들어갔다가는 우리 장모 성격에 대번에 그냥 상추 쌈을 당할 것인 게 둘러보고 들어갈 빼기 수가 없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0: 아이고 미 이게 뭔 소리여. 아가 향단아, 어떤 놈이 술 타뿍 퍼먹고 온유월 장마에 토담 무너지는 소리를 낸다. 어서 좀 나가봐라. 여보시오.
1: 왜 그러냐?
0: 누구를 찾아오셨는게라?
1: 어, 누구를 찾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할 것도 없고, 내 요 근처를 지내다 가만히 보니 너 마님이 여기서 이몽룡 씨 잘되라고 비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쩐가 보려고 마님 좀 만나 뵙자고 여쭈어라.
0: 예? 마나님 바깥에서 웬 그림 같은 사람이 와갖고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야야, 내가 이렇게 정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겠냐. 네가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예? 여보시오, 우리 마나님이 지금 안에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날들어 살짝 따서 보내래요.
1: 아따, 혼자 왔다 갔다 바쁘다.
0: 바쁘야 먹고 사요.
1: 잠깐만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어라.
0: 예, 마나님 그 사람이 딸 것 없이 잠깐만 나오시래요. 어떤에 이런 급사를 맞아 죽을련. 아니 네가 그 사람 보고 딸 한 말까지 다 했는데 그 사람이 가겠냐? 못 나간다고 그래요. 예. 여보시오.
1: 뭐냐?
0: 우리 마나님이 못 나온다고 여쭈래요.
1: 기연히 좀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어라.
0: 마님 그 사람이 기연히 좀 나왔다 가시래요. 왔다, 그 사람 성질 이상하다고 여쭈어. 예. 여보시오.
1: 뭐냐?
0: 우리 마나님이 그 사람 성질 이상하다고 여쭈래요.
1: 내 성질은 평소에 타고난 팔자 소관이라 고칠 수 없다고 가서 여쭈어라.

0: 마님, 그 사람은 타고난 팔자 속이라 고칠 수 없다고 여쭈래요. 고칠 수 없으면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님은 모르신다고 여쭈라. 예, 여보시오.
1: 뭐냐?
0: 고칠 수 없으면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님은 모른다고 여쭈래요.
1: 야야야야야,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괜찮으나 너희 없는 성세에 내가 죽고 보면은 내일 아침에 초상칠 일이 걱정이라고 잠깐만 나왔다 가시라.
0: 야, 알았으라. 마나님 큰일 났으라. 그 사람이 죽는 것은 괜찮은데 없는 우리 형편에 내일 아침에 초상칠 일이 큰일이라고 잠깐 나오시래요. 왔다, 이 발가락을 찢어 죽이려나. 아니, 심부름 한 개를 못 오고 이 말 저 말 옮기고 댕기느냐. 어서 쏙 들어가. 아니, 도대체 누가 와서 늙은 나를 이렇게 오니라 카니라 야단을 했었는가 모르겠네. 하하, 저글지나 물생 모르는 저글인, 알짐 없는 저글인, 나만 부정어 성내성에 나 그 소문도 못 들었나. 내 신수 풀기다야 무남동의 딸 하나둘 그목까지 길러대요. 옥주다가 넣어두고 명계행가 이되었는디 무슨 정황의 동양. 동양 없네. 어서 가서 어서 가.
1: 망령이네.
0: 망령?
1: 그 흔들거니 망령. 동양은 못줄망정 박자 쫓아 깨란 격으로 국박 출문이 웬일이여. 내 경세 오경 전하니 자네 본지가 오래요. 세거호 인구백 허여 백발이 모두 완전허여 자네 일이 모두 말하니세 내가 왔네. 야, 내가 딸을 몰라.
0: 딸아니 걔 누구여. 말을 허여야 내가 알지. 해는 다 저물어지고 성부지 흥부지 헌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요.
1: 내 성이 이가 이가라 해도 모르겠나.
0: 어따 이 사람이 이가라고 내 그리여. 이가라면 이걸리네. 이가 때문에 내 딸 죽는 때 네가 단맞이 왜 맞이요. 올채진제 내 아들네. 자네가 군복질도 낄 수 없고 아름아름 못도 짓는 통운한 한량기 아닌가.
1: 아니 그의 선방 아니로세. 허허, 장모 망령이.
0: 무엇이요?
1: 우리 장모가 망정이요. 장보 우리 장모가 망령일세.
0: 장모라니 웬 말이야. 남은 좀 내 구집쟁이들 아주 꼬꼬동록더라. 했다든지 종의 아니라 상대를 아니하고 양반 선방을 얻었다고 공절이 미우하여 내 집 문전을 지나며 인사 한마디는 아니오고 빈글빈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에이,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복실래. 어서 가서. 어서 가.
1: 장모 망령이네.
0: 또 장모리야.
1: 우리 장모가 망령이요. 자네가 정말로 나를 모른다니 나의 거주 성명 길러주세. 서울 삼천

0: 3천 돈까지 얼마나 모을 것인가 그래서 실게 빼고
1: 그럴 것이네.
0: 서울 3천 동산은 순양당군 이몽룡 그래도 자 내가 잘 몰라.
1: 아니 이몽룡이라니.
0: 어이 내가 이몽룡일세.
1: 무엇이요? 아니 이 사람아.
0: 어이.
1: 자네가 참말로 이몽룡이요?
0: 어이 사람아 가짜 하나 안 새끼고 진짜요 이 사람아 이몽룡?
1: 아이고 이 사람아.
0: 어이 참소 장모 참아.
1: 어디들 갔다 이제 나를 찾아왔는가. 어디 보세.
0: 자 보소.
1: 어디 왔구나. 그래서 이 왔네. 갔다 예쁜 남자여정이고 경지 일장기 돈절기로 야속하다고 일렀더니 어디들 갔다가 이제 왔나.
0: 한양철이 걷는 길을 한 발 두 발 자주 걸어서 우리 장모집을 찾으 왔네.
1: 들어가세.
0: 어이,
1: 이 사람아
0: 어디
1: 이 집에 명국관이 들어오고 문 밖에 와서 주저마는가. 들어가세 들어가세 장모.

사랑해.

0: 배가 아파 못 살겠네. 아니 이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월비, 이게 시방 흥분 없네 집이요? 아니 어디 한양 재상이 양 시골로 낙향을 했는가? 어? 가만, 이놈의 집구석을 어쩌고 부세를 탁 쳐서 불을 확 찔러버려? 한번 불러봐야지. 흥보야! 흥보야!
1: 누구를 찾으신 게라오?
0: 저, 이 집이 박 흥보 시댁이 맞는가요?
1: 예, 맞는디.
0: 어, 그러면 주인놈 흥보란 놈 좀 나오라고 그래.
1: 아니, 어디서 오신 손님이 이렇게.
0: 어디서 오셨?
1: 마님! 마님!
2: 뭐라? 밖에 왜 이리 요란스러운 게냐?
1: 마님! 밖에 어떤 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주린으로 하! 이놈 저놈 하면서 괜시리 트집입니다요.
2: 그 양반 모냥이 어떻게 생겼더냐?
1: 예! 대가리는 부엉이 대가리 주린 눈에 외가리 주둥이비 그 모대한 지경으로 욕심과 심술이 터덕터덕 붙었습니다요.
2: 알았다, 들어가거라. 시숙님 오셨습니까?
0: 월비, 쫓겨나갈 때 보고 시방본께 미꾸라지가 용돼버렸네. 아주 맵시내고 허덜거리네. 아, 그거 참.
2: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0: 들어갑시다.
3: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건너오셨습니까요? 제가 진작에 도마를 보낼 것인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으니 정말 송구합니다요.
0: 흥보야, 예. 너 시방 누구네 집 부고받고 왔냐? 어째서 쫄쫄 울고 지랄이야 이놈아. 우는 눈구멍에다 뜨거운 담뱃재를 그냥 탁 털어넣을 것인께. 가봐. 예, 뭐야? 예. 이게 시방 누구네 집이냐?
3: 아이고 형님, 제 집 옵시다.
0: 이게 너 그 집이요?
3: 예 형님.
0: 혹시 새 들어 사는 집 아니냐?
3: 아이고 아닙니다요 형님.
0: 항산지 개변이다.
3: 형 마누라, 예. 모처럼 형님이 건너오셨으니 빨리 얼른 술상 내오시오. 예. 형님
2: 삼어라.
3: 아, 형님 앉으시오.
2: 주안상 내오느라.
0: 아이고.
3: 여보, 여보 마누라, 예. 형님이 모처럼 오셨으니까 어서 술 한잔 올리시오. 자, 올려.
2: 시숙님 약주 드시지요.
0: 형보야, 예? 너는 형제간이라 내 속 잘 알지?
3: 예, 예.
0: 나는 남의 초상집 가서도 권주가 없이 술 안 먹는 것도 잘 알지?
3: 아이고 형님, 그렇지만 이 좌석에 누가 권주 갈 사람 따로 있습니까요?
0: 야 이놈아, 어디 권주 갈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냐 이놈아? 니 저 곱게 차려 입은 김에 권주가 안 꼭대기 시켜 이놈아!
2: 뭐시오?

0: 장가를 나오는데 어머니요 들어갈라요.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1: 뭐? 와미 저놈의 저놈의 예편네가 어디서 그냥 형님한테 누나
2: 너 이리 와.
1: 예, 형님.
2: 너 지금 내가 건너오면은 저렇게 욕을 하고 시켜놨지.
1: 아이고 그럴 리가.

0: 있습니까요? 근래가 있습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 거 말이라고. 철이 없어서.
1: 그건 그래요. 예. 그런 게 이 여자들은 100살을 먹어도 이 턱에 쉬엠이 안 나는 거예요.
0: 예, 예. 그럼
1: 뭐야? 예. 버려.
0: 예.
2: 자고로 인마 19세기 잘 되려면 안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되는 뱀이여. 아, 뚝뚝은 어메다 발 예, 붕어한테 발꾸락 물려버리네. 아, 참나.
0: 아, 죄송합니다.
2: 그건 그렇고. 예. 안 거.
0: 예, 형님 앉으시죠.
2: 내가 너한테 또 헐 말씀이 예. 있다.
0: 아이고 형님 말씀하시죠.
2: 뭔 말씀인고 보니 네네. 내가 요새 들은 게 너 뭐 밤예슬 맞고 댕긴담서?
0: 아이고 형님 뭐 밤예슬이라뇨?
2: 도적질 말이야 이놈아 도적질. 내가 근래 듣자하니 네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저런다니 너 이 말이 분명하지?

0: 네가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네가 있다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 세간에다 털끝만치 아뜨거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 내며.
1: 형님 그게 웬 말씀이오? 붙잡든 내 벽을 나르리라.

0: 아 그냥 커중에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그냥 착신 부러져서 피 흘리고 그냥 발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죽으려고 허덕마이라.
1: 가만 그렇게 제비 새끼가 한 마리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예. 다리가 그냥 착신 부러져가지고 피 흘리고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죽으려고.
0: 예 형님.
1: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예. 아 그러면 얼른 데려가서 발로 싹싹 비벼버리지 그냥 놔뒀냐? 그래갖고
0: 예 그래가지고 명태 껍질을 얹고 당사실로 꽁꽁 동이매 살려주었더니 어. 그 이듬해 강남을 갔다 들어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더구만이라.
1: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0: 예.
1: 그 제비 미쳤던갑다. 응. 그래갖고
0: 예 그렇 심었더니 응. 박세통이 열렸구만.
1: 심었은 게 열렸을 테데 이놈아. 그래갖고 예,
0: 그래가지고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박속이나 끓여 먹으려고 박 한 통을 갖다 놓고 그냥 촥 갈라보았더니
1: 봤더니 뭐 그 안에서 구랭이 나오더야?
0: 아니요 아니요 웬 개투짝이 나오더구만이라.
1: 박통 속에서?
0: 예,
1: 뭐 그래갖고
0: 예 그래가지고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스묵 아,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 은근과 가득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지. 제가 뭐 선영이 없는 도둑질을 했단 말씀이요.
1: 그게 이 제비 다리를 놓치게 하나 이렇게 딸깍 동염해가지고 이 날려 보내주면 박씨를 물고 온다 그런 말이냐 싶어?
0: 형님 억지로 분지른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뚝 떨어졌거마이라.
1: 저절로 그런 게 뚝 안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이놈아. 억지라도 그냥 착 분질러버려야 뭐야 갈란.
0: 아이고 형님 벌써 가시게요?
1: 아니 예. 너는 지금 제비 다리 하나 분질러가지고 이렇게 예. 부자가 되었다는데 네. 나는 지금 건너가서 동네 제비 한 100마리만 잡아가지고 그냥 착착착착착착 분질러버리면 이놈아 천하 갑부가 안 되겠냐?
0: 아이고 형님 지금은 늦가을이라 제비가 없습니다요.
1: 그러지 예. 3월 삼진날이 돼야 제비가 돌아오지.
0: 그렇죠.
1: 흥보야
0: 예.
1: 혹시 예. 삥아리 새끼 같은 것은 안 되냐?
0: 안 됩니다요.
1: 메추리 새끼는
0: 아 더욱더 안 되죠.
1: 안 돼?
0: 네.
1: 알았다. 내년 봄만 와봐라. 이양 남산 근처에 있는 제비는 싹 잡아서 풍기러 버릴 건데. 아, 가만.
0: 예.
1: 흥보.
0: 예.
1: 저기 저 빨간 거.
0: 예.
1: 저게 무엇이냐?
0: 예. 화초장 옷이다.
1: 화초장.
0: 예.
1: 저 안에 뭐 들었냐?
0: 임금과

0: 흥보야. 예. 너 저거 나 돌아.
1: 아이고 그렇잖아.

0: 아시죠?
1: 무엇이었죠?
0: 낙한 뒤에 저 안에 들어있는 은금 보안을 싹 때리고 빈켓장만 보내려고.
2: 아유,
0: 아니, 얼른 가져와!
2: 예, 알았어, 형님.
0: 아이, 저, 아유. 아이, 저 도둑놈 새끼가 형제 간에 적을 하나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빠졌네.
2: 아이고.
0: 아,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아, 참.
2: 아이고, 형님. 무겁습니다.
0: 아이고, 뭐야?
2: 형님.
0: 아이고, 뭐시?
2: 아유, 아유.
0: 많이 들었는갑다.
2: 아이고, 아이고,
0: 무겁냐?
2: 형님. 형님. 응. 조심하시기라.
0: 내비도 내가?
2: 예.
0: 요놈. 짊어지고 가다가
2: 네,
0: 예. 내가 요 장에 그냥 싹 깔려갖고 빈대가 되더라도 짊어지고 갈 것인게.
2: 자, 형님 힘 쓰시기라.
0: 밀어라.
2: 예, 형님.
0: 아이. 흥보야.
2: 예.
0: 너 시방 미냐 뒤에서 잡아 땡기냐?
2: 아, 밉니다요.
0: 다시 밀어봐.
2: 예, 형님. 자, 형님 힘 쓰시라.
0: 저리 가! 이 도적놈이 미를 안게 위에서 누르고 자빠!

0: 형장 괜찮습니까요?
1: 흥보야.
0: 예.
1: 나 똥개려 버렸다. 가만. 그런데 이 장 이름이 뭐시오? 예.
2: 화자 초자 장자 올신다.
1: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가 유식은 짓기 짜짜짜짜짜. 정신 헷갈려 이놈아. 한 줄로 착 내려 읽어.
0: 형님, 화초장 올시다.
1: 화초장.
0: 네. 형님 예 살펴가시기.
1: 안녕히 들어가시기.
0: 살펴가시기라.
1: 안녕히 들어가시기. 어서 들어.
2: 대사.
1: 아, 나 참 눈꼴 씌어서 봐줄 수가 없네. 참나. 가만. 화초장이라고 그랬지. 잊어버릴까 싶은 게 외우면서 가야쓰겠다. 화초양 화초양 화초양 화초양 하나를 얻었다. 어디 언제 어디 언제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오늘 걸음은 잘 걸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우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채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진도 여성들은 노래로 말을 해요.
1: 노래 음도 상황에 따라서 슬프게 할 때는 슬프게 애환이 담겨서 슬프게 해야 되고.
2: 당기로는 백일상 언제 짜고 진정해 갈까.
3: 삶의 방편이죠. 이 노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0: 세월은 이웃수와 같다지만 청춘의 시절은 다 가고 어느새 백발이 가득하다. 야속하게 흐르는 세월. 하지만 그 세월이 남긴 귀한 선물이 있으니.
1: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 까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난네 놀다 가세 놀다 나 가세
0: 저다 남도청과 남종화의 전통을 꽃피운 문화의 보물섬 진도 가세 경랑의 세월에도 꿋꿋이 지켜온 진도의 그 특별한 생명력이 아침의 활기를 머금고 깨어난다. 진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모여든다는 생동감 넘치는 이곳. 바다 내음 가득한 오일장엔 진도 여성들의 치열한 삶과 소리가 있다.
2: 물이 좋고 산이 좋고 기가 막힌 데가 진도야 아주 공기 좋고
3: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버렸는데 육자비기는 못하고 아.
4: 산에 가나 밭에 가나 많이 불렀지 맨날 밭에 가도 노래 산에 가도 노래
5: 좀 가까이 오네
0: 진도 여성들의 구성진 가락 속엔 오랜 서름의 세월이 있었으니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 섬이지만 농경지가 많아서 열의 일곱은 농사를 짓고 살았다 하지만 진도의 농사일은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의 몫이었다
6: 진도는 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섬이니까 그리고 유배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진도만의 고유한 문화들을 만들어냈는데 여성들이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사 노동의 분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논일 밭일을 여자분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지단한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진도에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애환을 녹여내고 달래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노래예요.

0: 애 공부를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오직이 아들. 그래가지고 나를 공부를 안 시켜갖고 우리 어머니랑 모하러 간단 말이에요. 뭐 어머니랑 나랑 모하러 가서 한 대 모도 제가 하러 다녔어요. 어머니랑 모내기를.
1: 아니 보내고 되고
2: 진도의 여성들은 어린 나이부터 들판으로 나와야 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하루하루 견뎌온 고단했던 삶. 그 힘든 일상을 버티게 해준 건 바로 노래였다.
1: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2: 한과 서름의 세월이 노래가 되어 진도의 들판을 울린다.
1: 부러져라 일세나 보는데 기 보도 많아.
3: 김 매는 거, 또 고추 따는 거, 뭐 구이자 따는 거, 뭐 이런 거의 모든 농사가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다 여자들의 몫이죠. 남자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입는 것까지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목화를 타서 실을 만들고 또 그걸 배를 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낮에 할 수 없는 일이죠. 낮에는 바깥 일에 들 일이 많으니까.

서리렁 찰또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운이 서린 남도의 섬에 또 다른 삶의 소리가 흐른다.

강강술래는 추석날 전후 달밝은 밤에 펼쳐지던 부녀자들의 민속놀이다. 여성의 놀이가 적었던 그 시절에 활달한 여성의 기상을 보여주는데 전라남도 진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남해안 지방에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춤과 놀이가 어우러지며 마을과 마을의 화합을 염원하던 강강술래. 여성들에겐 축제의 장이었다.

0: 썼는데 강황술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처럼 사살 가니까는 바로 우리 큰 집 옆에 기아집 마당이 큰데 거기서 한 30명을 조직해갖고 그렇게 강황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고 싶어 할 줄 아니까 늘 해봤기 때문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 길게 빼는 것도 조금만 빼. 강강술래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알아먹잖아. 무슨 놀이든지 이렇게 장단을 제일 많이 보거든. 그렇게 꼭 그것을 띄고 제일
2: 진강. 연세 지긋한 어르신부터 젊은 여성들까지 요즘도 진도 여성들에게 강강술래는 삶의 노래다.
3: 문지 새끼를 잡았네.
2: 매운 시집살이와 힘겨운 농사일에 지친 옛 여성들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며 가슴에 쌓인 한을 소리와 춤으로 떨쳐버리는 시간. 강강술래는 진도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다.

0: 끌고 나가라고. 그럼 여기
1: 같은 게 지금 전수야 이제.
0: 여기 손 잡아. 옛날 할머니들 고생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할 때 강황술래 그 속에서도 재밌게 했던 이 놀이를 맥이 끊겨서는 안 되니까.
2: 강강술래는 여러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밤하늘의 달처럼 둥근 원무 속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놀이와 소리의 향연. 그 화합의 소리는 진도 여성들에게 따스한 위로가 된다.
3: 걸어갈 때는 춤 사이로 걸어가다가 이제 자진 머리가 나오면 이제 억신억신 뛰면서 웃고 이제 김강술래 할 때는 달도 온다 달도 온다 사랑이 얽혀서 그게 달도 온다 하면은 막 어떤 분들은 울고 막 그래요.

0: 곁에 돌아왔으니 강강술래는 여성 공동체의 멋을 보여주는 최고의 신명으로 평가받으며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1: 그 강강술래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다 보니 어느 땐가는 옛날에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여자의 한풀이도 되는 것 같다. 마음속에 그 있었던 말을 옛날 사람들은 놈한테 가서 소개말도 못했어요. 쫓겨나니까 다 참고 살았잖아요. 그런 말을 강강술래 설설 이렇게 만들어서 먹이더라고요.
0: 그 뜻을 이어받은 진도의 여성들이 오늘도 강강술래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

한을 신명으로 슬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강강술래. 보름날 밤을 밝히던 그 화합과 신명의 놀이는 여성을 넘고 진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예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0: 나지로는 바라고 매요. 엄매 엄매 우리 엄매 부달라고 나를 낳거나 밭이 옆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여요. 일을 하다 나면 땀을 찍찍 흐르고 집이 오면 또 보리쌀 끓여서 열두리 씻고 밥을 해서 창을 차라 드리고 나면 뭐 아무리 추워도 땀이 나서 옷이 젖게 되고 애기 여기 옆구리다 젖먹이고 밥잠 먹고 그저 가서 일뱉기는 몰랐어요. 일뱉기.
1: 19의 시집아 안무 보는 시할머니 수발과 어린 시동생까지 건사하며 살아온 한 많은 세월. 한남리의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며 굽이굽이 삶의 고개를 넘어왔다.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2: 손님 마늘 까는가?
1: 소포리 노래방 회원이자 사촌 동서인 박미정 할머니.
0: 아이고 갑자기.
1: 외로움을 달래줄 정다운 팥. 그리고 정성이 깃든 먹거리와 함께 지쳐있던 마음에 생기가 돌아온다.
2: 그놈 갖고 왔는가? 응, 큰엄매랑 잡숙에 그래서 그거 갖고 왔어. 맛있어.
3: 그것만 갖고 왔어.
2: 그건 안잡숙가 무슨 기름 거 들어갖고 왔냐. 저 잡숙에.
0: 싸먹고 반 까먹고.
2: 사람들 그만하라게.
0: 반 까먹어.
2: 요새 편찮아갖고 무슨 못 잡순다 하길래 이런 것도 입맛 조금 고칠란가 하라고 해갖고 왔습니다.
1: 비가겐 후 청량해진 날씨만큼 정다운 퍽과 함께 걷는 길은 가볍고 경쾌하다.

0: 더위에 지친 노래방 회원들에게 든든한 보약이 될 여름의 별미.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함께 맛있는 냄새가 피어나고 진흙했던 집안도 어느새 분주해진다. 노래방 회원들은 기다림의 지루함을 진도 홍주로 달랜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정다운 시간.
1: 한번 한 자리 해볼까?
2: 아이고 대고
3: 처음 갔을 때 노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갔죠. 그래갖고는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노래를 가르치더라고. 엄매들을 그러면 저녁에 파자극 갔다가 오면은 이제 가면 엄매들은 다 가서 누웠는데 이제 우들은 늦게 가. 그러면 함나님 선생님이 먹을 것을 또 그렇게 잘해. 그래갖고 그런 거 돼갖고 먹으라고 주고 또 앉아서 부르라고 따뜻한 데다 앉히고 그래갖고 잘로 거기서 노래를 배운다고 배웠어.
0: 시원한 비를 맞고 생기가 돌아오는 처마 및 호박꽃처럼 소포리 여성들의 마음도 노래와 함께 생기가 돌아온다. 한남녀 할머니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소포리 소리꾼들. 그들이 부르는 삶의 노래는 세상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4: 늘 가슴 절절한 아픔들이 이 어머니들 소리 속에서 늘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말 소리를 하는 전공하는 소리꾼들이 하는 소리보다도 어눌하지만은 이분들이 하는 노래는 체화되어 있는 삶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뜨겁고 그러거든요.

0: 이렇게 일하면서 흥겨우게 노래하면 춤추고 그게 우리는 참 재밌어. 아 힘든 것도 다 잊어보고 여기 오면 그냥 해서도 다 풀어보고 야 재밌어요.
1: 하나 둘 셋 넷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나
2: 하루 종일 허리 숙여 모를 내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 김을 매는 농사일의 고단함도 구성진 아리랑가락에 모두 풀어버리고 진도의 여성들은 풍요의 내일을 꿈꾼다.

0: 진도의 어느 산자락. 박동매 명창은 그리운 이를 만나기 위해 산길을 오른다.
1: 혹시 우리 그 우리 엄매가 더 살아 계셨어도 그 길이 그 길이고 이 길이 이 길이겠구나. 너는 그래도 딸 한나에도 애기들 데리고 고생함시로 삼시로 그래도 들노래 잘 이끌어 나가고 나는 너를 믿고.
0: 무심했던 딸을 탓하는 듯 어머니의 무덤가엔 잡초만 무성한데.
2: 엄매, 우리 엄매, 아이고 엄매 참말로 딸 낳기는 식구니와 엄매

0: 그 옛날 시절이라 못하게 부모들이 못하게 해서
1: 그렇게
0: 못하고 가시고 한이 맺혔다.
1: 내가 내 한이 국악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집안에서 못 말리고 또 너희 집 시집오니까 너희 집 어른들도 어른들도 이걸 접근 못하게 엄격 그럴 때는 엄격했어. 못하고 해갖고 내가 그래서 한이 졌는데 내 한을 네가 좀 풀어라. 네가 내 한을 풀어주라 분명히 그랬어. 남도
2: 소리꾼의 꿈을 키우던 이근여 명창. 타고난 재능과 소리에 대한 열정으로 스승 이화중선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날개를 펼치지 못했던 어머니에게 맏딸인 강성대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준 자랑스런 딸이었다. 광주에서 주로 활동하던 강성대 명창은 몇 해 전 고향인 진도에 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는 고향집에 터를 잡았다.
1: 어머니 사진이 좀 어디 깊이 들었을 거 좋은 사진도 있을 거지만 미처 못 찾고 이 사진만 지금

0: 곁들여서 그걸 다 겉으로 구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로 하는 것을 노래로 하지 않아요.
1: 선생님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성음이 판소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선생님만의 민요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판소리를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공역을 한다면 민요는 이렇게 떠는 음을 얇게 얇게 하게 하나하나 잡 여러 음들을 선생님은 세세하게 짚어 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2: 진도의 여름이 남도 소리의 신명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소리꾼들은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고 모든 채비를 마쳤다. 노명창부터 어린 꿈나무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오늘의 무대.
3: 네, 첫 번째 무대 전라남도 무용문화재 남도 작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남도 잡가 공연이 시작되고 나이를 잊은 노명찬이 열정해 제자들도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뜨거운 소리 열정

저는 옛 소리들을 찾아서 복원하는 일이 시대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소리들을 접하게 되면서 마치 뭐에 홀린 것

저는 비교적 아주 어릴 때부터 소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항상 이 장르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증은 이 장르의 뿌리는 어디인가, 지금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옛 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작을 하려는데 재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리사들 같은 경우에도

옛날 어머니에 대해서 복원하는 의미는 지금의 어머니 유행하고 있는 그 어머니에다가 다양성을 부여해가지고 그 어머니로부터 그 다양성으로부터 현재가 개성 발전된 그 과정을 살펴지고 그 어머니로부터 그 다양성으로부터 현재가 개성 발전된 그 과정을 살펴면서 새로운 어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굴하는 데 옛날 그 어머니 굉장히 좋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부른 노래가 여기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예. 옛날 고종황제가 그걸 좋아했다고 해가지고 정창근 선생님. 오늘 무대는 고종황제가 박춘재라는 명인의 소리를 좋아했고 또 그 명인의 소리를 고종황제 앞에서 유성계 담았다는 그런 무대를 재현하는 무대인데요.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두 번쯤 작심삼일을 경험해 봤을 텐데요. 작심삼일을 꾸준히 반복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손목과 허리의 통증을 예방하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을 일컫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작심삼일이 두 번만 반복돼도 벌써 일주일을 채우는 거고요. 열 번을 반복하면 한 달을 채우는 겁니다. 한 달, 6개월, 1년을 채우기에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든다면

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으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며 고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 근육이 탄력과 힘을 잃게 되면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바라드 바다사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힛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으로 손 풀어주고 다리를 쭉 펴면서 풀어줍니다. 오른발 안쪽 당겨주고 왼발 안쪽 당겨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비트는 자세를 통해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기를 뿐 아니라 힘이 따라하면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힘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상체도 앞으로 숙여봅니다. 긴장된 다리가 이완될 수 있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시선 정면. 자,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이번에는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눌러주고 호흡을 다 내쉬고 좋아요. 왼발 앞으로 손과 손 사이로 성큼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손을 허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 여겨지신다면은 두 손 깍지 끼면서 무릎 앞으로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나면은 두 손 깍지 끼면서 무릎 앞으로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입니다. 손 바닥 짚고 다리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왼쪽 무릎과 허벅지 천천히 펴봅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허리 세워주고 자, 오른발 뒷발 앞으로 오고 잘해 마무리합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들고 고개도 같이 내쉬는 호흡에 터치 마시는 호흡에 머리만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반 이완을 도와주면서 생식기의 정화를 도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작이니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집에서 틈틈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0: 내어봐라! 예이!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20번 넘게 했을걸요. 이렇게 하다가 빠개져요. 이런 작업을 해서 1800겹을 붙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의 받침 석, 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한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한지 구운 거 두 개를 접심으로 구워서 거기하고 이 손잡이는 지금 지승으로 했고요. 한국의 최초의 후라시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그래. 외국에 갈 때 이런 거 갖고 가면 너무 재밌어라 해요.

몰라도 한지로만 만든 작품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작품을 그대로 한지로 재현해놓고 가는 게 제 남은 목표고 제 희망입니다.

능을 갖고 있는 보석이다. 그 옥이라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는 장인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옥장으로 간결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그 예술에 담았으면 좋겠다. 고전이나 전통을 습득을 해서 거기에 가미해서 그런다면 훨씬 더 좋죠. 우리의 정신을 그 예술에 담았으면 좋겠다. 고전이나 전통을 습득을 해서 거기에 가미해서 그런다면 훨씬 더 좋죠.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좋은 원석이 주어지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원석이 나한테 주어지면요, 아주 정신 집중이 돼요. 애착이 가니까.

오케이.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훨씬 배가 힘이 들지. 들어.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작품이 지금 현재 제가 제작 중에 있는 작품하고 완료된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원석을 입수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좀 애착이 가죠.

전통의 선조들이 참 제작했던 전통이나 고전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것은 그 한국의 얼굴이니까. 간혹 어떨 때는 음악 생각이 나면 음악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러나 제가 이것을 했다는 것을 후회는 안 해요. 나는 희열을 느껴요, 내 혼자는. 왜? 이 깊이를 아니까 물론 그러겠죠.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0: 12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한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2: 아이고 아버지!
1: 한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령
5: 이 노래
6: 들어볼래?

0: 지금처럼 수목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소금화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뭐 연주도 하고 있고 편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구막은 기본적으로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공통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꾸며지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모습으로서의 음악적인 매력들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변화에 대해서 거는 기대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작업물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위해서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황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용유산원 윗무용

0: 부부 한탄 죽게 되고
1: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2: 금색 주파 거북 연녀
3: 이 노래
1: 들어볼래?